네,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죠. 끝까지 인내하며 함께 걷는 언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이 아닌 삶으로 드러난 가장 깊은 헌신의 사랑이죠. 우리의 일상 속 사랑도 편할 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운 순간에도 곁을 지키는 그 선택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의 그 사랑, 삶으로 보여주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그렇게 참된 사랑을 바라보시면서요, 내가 그런 참된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고백과 함께 사랑이 뜨란 여러분들과 함께 6월의 마지막 날 시작합니다.

줄라의 프로젝트 앨범에 있는 곡이었죠. 사랑은 언제나였습니다. 오늘 1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 아침이네요. 네. 와, 우리 2667번님 출첵합니다라고 하시면서요. 가장 먼저 1등으로 출첵 보내주셨네요. 한번 1등으로 들어오시다 보니까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네, 알고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6181번님도 안녕하세요라고 들어오셨고요. 0688번님 할렐루야라고 하시면서 네, 반갑게 인사 나눠주셨네요.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6181번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이 찬양 신청합니다라고 하셨고요. 2667번님께서는 참된 사랑을 하기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봅니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그죠?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셨어요. 참 근데 어려워요 참는 것. 이 하나를 실천하기도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니깐요. 주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인내한다는 게참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죠? 네. 그렇기에 우린 참 연약하고요. 이 성령님의 또 도우심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주님을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또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더욱더 나누실 수 있는 저와 뜨란 가족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윤진의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6181번님의 신청곡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은 찬양 사연 있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오늘 출첵 세션은 사랑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김윤진 씨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출첵 제시어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두 글자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2312번님께서요, 사랑 들어오셨어요. 콩잎 따고 들어와서 출석합니다. 오늘도 엄청 덥네요. 시원한 찬양 들려주이소라고 하시면서 우리 콩잎을 따고 계신 우리 2312번님 들어주셨어요. 아, 날씨가 주말부터 좀, 네, 더워진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저희 포항 지역은 부분적으로 흐린 날씨가 예상이 되긴 하지만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한 2시부터는 네, 2, 3시가 절정이네요. 27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물도 자주 섭취해 주시고요. 네. 아무튼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6181번님 사랑 저의 힘으로는 안 되니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할 뿐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럼요. 우리는 할수 없죠. 3459번님 신청곡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듣고 싶어요. 라고요. 보내주셨어요. 이 찬양도 여러 버전이 있는데 이니표 씨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7번님 아침 먹으려고 하는데요. 신나는 찬양 버전으로 들려주시니까 제가 춤을 추고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침부터 열심히 또 운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이 찬양 역시 여러분에게 가만히 두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가만히 두진 않고 어떻게든 박수도 치고 또 춤을 추게끔 하는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이니표 씨의 찬양 함께 하시죠.

돌발 성경 퀴즈. 돌발 성경 퀴즈 준비했어요. 오늘 돌발 성경 퀴즈는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맞추시는 문제예요. 주소를 잘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네. 땡땡 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땡땡 복음입니다. 땡땡 복음으로 시작되는 거 많이 있죠. 네,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구절을 찾으시면 됩니다. 땡땡 복음 11장 28절 말씀. 땡땡 복음입니다. 땡땡 복음. 그렇죠.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어요. 이 중에 정답이 있겠죠.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9030번이에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힌트 찬양 준비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네. 하나워시 무브먼트 찬양에 있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맞춰주시면 돼요. 땡땡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어디일까요? 1072번이 맞습니다. 땡땡 복음 사랑 출첵합니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문제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말씀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아, 이 말씀이 어디 있었더라? 마태인가? 마가인가? 누가복음인가? 요한이었던 것 같아 라고 왔다 갔다 하시죠. 네, 정답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힌트 찬양 잘 들어보시면 정답 맞추실 수가 있어요.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나워쉽 무브먼트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여기 정답이 나왔어요. 그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주소를 찾으시면 돼요. 땡땡 복음 11장 28절입니다. 땡땡 복음 무엇일까요? 땡땡 복음이 들어가 있는 말씀들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힌트 찬양을 또 놓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딱 신약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말씀이 힌트입니다. 네.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9807번님. 와, 정답 맞추셨어요. 정PD님, 오랜만입니다. 워킹맘이라 오늘 너무 쉬고 싶어서 눈치 보며 연차 쓰고 쉬고 있어요. 청소하면 저의 최애 사랑의들한 듣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힘든 몇달 쉬게 하시는 오늘 하루, 정PD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눈치 보셨네요. 워킹맘들 사실 또 일하면서 직장 눈치 안볼 수는 없죠. 근데 너무 이제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네, 오늘 하루는 정말 잘 쉬시고요. 또 하반기도 열심히 또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자, 퀴즈 정답들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힌트 찬양이 좀 이렇게 빨랐잖아요. 그래서 좀 놓치신 분들도 있고, 아, 이게 4개 중에 뭐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좁혀볼게요. 네. 자, 1번 마가복음, 2번 마태복음. 네. 1번은 마가복음이고요. 2번은 마태복음입니다. 더 헷갈리시나요? 자, 모르겠다 하시는 분 한번 찍어보시죠. 뭐 5대5니까. 네, 확률은 딱 반입니다. 1번은 마가, 2번은 마태 중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오답이 안 계시고요. 정답들 잘 맞춰주고 계세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노인팅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0: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트렌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사랑의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돌발 성경 퀴즈 문제가 나갔어요. 오늘은 주소를 찾는 문제가 나갔죠. 땡땡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땡땡복음에 있는데요.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 문제였죠. 정답은 마가가 아닌 마태가 정답이었습니다. 정답 마태입니다. 저의 최애 구절인데요. 교통방송 매일 듣고 있어요. 좋은 날 되세요. 라고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사랑합니다. 정답 마태복음입니다. 라고도 남겨주셨네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요. 정답 오답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정답만 잘 맞춰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 두 분을 추첨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2171 그리고 2835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3923번님 6월의 마지막 날 마무리 잘 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3923번님도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1072번님도 마태복음 사랑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당첨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더욱더 사랑을 나누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수고 많으셨어요. 이 시간은 오스바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말씀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낭독에는 김민정 자매입니다. 함께하시죠.
2: 6월 30일 지금 당장

예수님은 다음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내가 알기에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라. 지금 당장 하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며 당신은 고통과 좌절과 슬픔 속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해 완벽하게 갚아야 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원칙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원수 앞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의 원수에게 빚진 것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영원과 관련된 시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기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권한을 주장합니까?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내가 빚진 것을 지불하려고 했습니까? 그 일을 당장 하십시오.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특별히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라면 당신은 더욱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그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순결하고 맑고 눈처럼 희게 하기로 정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불순종이 있는 한 그분은 성령께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역사하시는 것을 절대로 막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려는 자세는 언제나 불순종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그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빛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 원수와 가능한 빨리 화해하라. 인간관계가 깨진 것이 당신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빨리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다시 화목하십시오. 지금 당장.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말씀 묵상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사랑이 들어한 1부 꾹꾹 준비했는데요. 송정미의 순종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 찬송가 교실로 들어옵니다. 오늘 찬송가 교실이 상반기, 네, 책거리, 네,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서머 스페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 상반기 오늘이 막방인 만큼 많이들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고요. 또 수고했다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2부에 돌아올게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모든 인생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선한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야망보다는 이기적 야망에 붙들려 살 때가 많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세상 욕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정말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말처럼 인간은 인격이 아니라 단지 이기적 유전자 덩어리에 불과할까요? 그래서 선한 양심보다는 이기적 야망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모랄 앰비션이라는 책을 쓴 리트 히러 브레흐만은 인간을 선한 야망의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선한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기적 야망의 존재가 아니라 선한 야망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에 오늘 이 시간에는 울릉 양문교회 원용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은 노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이렇게 인물들을 살펴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길이가 135m, 450피트, 75피트, 45피트, 135m 길이가, 넓이가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입니다. 굉장히 높죠.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암소 한 쌍씩을 방주에 태워서 생명을 보존하게 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새, 가축, 기어다니는 것들 다 암수 두 마리씩 이렇게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40주야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샘들이 터졌습니다. 당시 노아는 600세였습니다. 노아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새, 기어다니는 것들 암수 한 쌍씩 명하신 대로 하고 방주에 들어가서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덮쳤습니다. 노아가 600세 2월 17일 날 시작해서 1년 10일, 601년 2월 27일에 땅이 마를 때까지 방주에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린 후 150일 동안 물이 전 세계를 다 덮었습니다. 물이 차올랐고 물이 빠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사람과 짐승, 기어다니는 생물, 새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1년 후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을 때 모든 짐승, 그 안에 있던 기어다니는 것들, 모든 새까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람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비록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할지라도 내가 전에 해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짐승들을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절대 피채 먹지 말라. 왜? 거기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성하라 하는 것은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를 많이 안 낳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1년 동안 있는데 모든 사람, 모든 짐승, 모든 새, 기어다니까지 다 죽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노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다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울릉 양문교회 원용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릉 양문교회 010-2582-456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예, 포항전원교회 손태원 권사입니다. 저는 매일 죽도시장에서 포목하고 있는데 바느질하면서 출근하면 바로 극동방송 틀어놓고 말씀에도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데 너무 진짜 감동을 먹고, 그거는 따로 없어요. 아침부터 틀면 벌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교회 저기 목사님들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등등등등 계속 찬양 좋지. 찬양도 좋고 그것도와 이게 저거 믿다가 몇 년 방학하고 예 그것도 너무 내가 그 감동을 받았거든. 그래 정말로 방송이 하는 일이 너무 크고 보람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파 선교사로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 손태원 권사님의 행복의 비결, 바로 극동방송과 함께하며 매일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역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우리 함께 누려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방송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찬송가
1: 교실.
0: 네, 사랑했더라 매주 화요일 이브 시간 찬송가 교실로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보컬 강사이신 포항침례교회 김설한 집사님, 기쁨의 교회 권민희 집사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와,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를까요?
3: 그러니까요. 네. 6월이 다 끝났어요.
0: 끝났어요. 그죠? 벌써 상반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3: 맞아요.
0: 네. 그래서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찬송가 교실 오늘이 이제 상반기 막방.
3: 네. 네. 오늘 책거리 해야 됩니다.
0: 책거리 해야 되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책거리 많이 했는데.
3: 그럼요.
0: 그렇죠. 과자 같은 거 사와가지고.
3: 그럼요, 그럼요.
0: 그날 수업 안 하고 먹었는데.
2: 그래요, 전 그런 기억이 별로 없네요.
0: 아, 제가 어려운 몇 살 차이 안 나잖아요.
2: 선생님. 아니, 그런 문화가 있는 건 아는데. 네. 뭐 책을 걸 만큼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 것 같아요.
0: 그러셨나요? 저희도 많이 먹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2: 한 번도 그런 걸 안 해본 것 같은데, 저는.
0: 그렇군요. 저도 사실은 뭐 기억이 잘 나진 않은데, 네. 그냥 먹었던 기억.
3: 아, 네.
0: 학원에서도 그랬던 것 같고.
3: 그럼요. 네. 네. 그때 먹었던 콘칩이 생각납니다. 네.
0: 손가락에 꽂아가지고 왜?
3: 아, 맞아요, 맞아요.
2: 갑자기 또 먹는 걸로 또 이러면 또 안 돼요.
0: 아, 이게 먹었는데도 아침을 먹었는데도 네. 아, 또 갑자기 침이 막 먹고 싶어지네요.
3: 네. 네.

0: 오늘 이렇게 또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산성과 교실 또 함께 해주신 애청자분들 계시잖아요. 네. 굉장히 또 아쉬워하겠지만 저희가 재충전해서 8월 18일입니다. 그날 이제 하반기 때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 오늘 또 서머 스페셜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아실 거예요. 은혜롭고 또 시원한 찬양으로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네, 우리 찬송가 교실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상반기 쭉 이렇게 같이 달려오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네.
1: 아,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죠?
0: 맞아,
1: 네.
0: 맞아. 네.
1: 1월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나이를 자꾸 먹는 게 슬프네요.
0: 아, 우리 주자님 앞에서 얘기해도 되나?
1: 네, 죄송합니다, 형님.
2: 뭐 괜찮습니다.
0: 괜찮죠? 네네.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찬송가 교실로 상반기 마지막 시간인 만큼 열심히 또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준비한 찬송가는 몇 장이죠, 집사님?
2: 594. 작년에
0: 594.
2: 배웠었는데 다음 주가 맥추감사주인 걸로.
1: 네,
2: 어느 주가? 어느
1: 맞습니다.
2: 주가? 그래서
0: 네.
2: 이 곡이 선곡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다시 한 번만 더 합니다.
0: 네. 감사하세, 찬양하세. 네. 안 그래도 저도 좀 들어본 것 같아서, 네. 한번 불렀던 곡이네요.
2: 애청자님들은 다 아실 것
0: 네, 맞습니다. 우리 권 집사님은 이곡 어떻게 좀 교회에서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1: 같아요. 아하. 아니요, 안 그래도 어저께
0: 네.
1: 레슨이어가지고
0: 아,
1: 제가 미리 예습을 좀
0: 네네.
1: 했는데 너무 생소해가지고
2: 그때
1: 네.
2: 같이 안 했던 것 같아요.
1: 네, 그때 제가
0: 그때는
1: 다른
0: 게스트분이
1: 분이 그랬나
2: 아니셨죠?
1: 봐요.
0: 네. 근데 한번 좀 미리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1: 어렵던데요?
2: 그래요.
1: 네.
0: 집사님 어렵다면 진짜 어려운 거 아닌가요? 오늘도 차근차근 네, 잘
2: 네.
0: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감사하세, 찬양하세, 찬송가 594장 함께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곡을 들어보신 후에 네, 저희가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래시 콰이어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들어보시죠.

0: 감사하세, 찬양하세, 클래식 화요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찬송가 594장, 네, 이 곡을 함께 좀 배워보려고 하고요. 이 곡을 또 이제 저희 시간에 예전에 한번 배워봤기 때문에 또 오늘 좀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우리 검지사님은 처음 들어본
1: 네,
0: 곡이잖아요.
1: 어제 들어봤습니다.
0: 어제 들어본. 어제 들어보고 오늘 두 번째로
1: 네,
0: 들어보고
1: 맞습니다.
0: 그래도 한두번 정도
1: 네,
0: 들어보니까 괜찮으시죠?
1: 네.
0: 네, 좋습니다. 자, 이곡 먼저 여러분들이 펴셨죠? 594장 펼쳐 놓으시고 지금 같이 한번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595번님 배웠다고는 하시는데 악보가 새롭네요.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왜 책거리를 얘기했더니
1: 네.
0: 그 시절 여학생들은 과자 파티를 했었군요.
1: 아, 남학생들은 뭐 하셨죠, 그럼?
2: 그런 거안 해요.
0: 안 해요. 안 했구나.
1: 네,
0: 그러니까 우리
1: 아.
0: 1595번님 기억이
1: 네.
0: 없으시네.
2: 공부도 뭐안 하는데 뭘 책을 긁어.
0: 우리 1595번님이 그럼 오늘 떡 돌리나요? 떡은 없고요. 저희 방송 끝나고 그냥 식사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말 상반기가 순식간에 가는 것 같아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른들의
1: 네.
0: 말씀이 딱 맞는 것
1: 아,
0: 같아요.
1: 정말 그렇습니다.
0: 나이 속도만큼
1: 아이고,
0: 더
1: 지겨워.
0: 빨라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감사하세, 찬양하세 594장입니다. 같이 좀 따라하고 계시는 분들은 따라했어요라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1: 네.
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따라했어요 아니면은 같이 부르시면서 좀 궁금하거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같이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사하세 찬양하세 어떤 곡인지 한번 곡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죠, 목사님.
2: 네, 작사하신 분은 박정아 권사님이신데요. 1940년생이신데 아직 생존하신 것 같고, 96년도에 시편 104편을 주제로 작사하셨다고 나와 있고, 예성교회 권사님이신데 40년간 교사와 성가대로 봉사하였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다음 작곡하신 분은 경희대학교 김은석 교수님이시네요. 네. 서울대음대 나오시고 성가대 합창단 지휘자로 한국 동요 작사가 협회장님으로 역임하셨고 동요와 뭐 여러 가지 곡들을 많이 쓰셨네요. 뭐그 정도만 소개하겠습니다.
0: 네. 그래요. 오늘은 이 곡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 네네.
0: 그죠? 96년도에
1: 네.
0: 나온 곡이고 시편 104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이 곡이 또 만들어졌다라고
1: 네.
0: 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우리 한국적인 그 정서가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0: 네. 약간 이게 뭐 이게 그뭐
1: 네,
0: 국악 같은 느낌
1: 맞아요.
0: 있죠?
1: 국거리
0: 국악.
1: 정답.
0: 네.
2: 네, 국거리. 장단에 맞춰가지고 부를 수
0: 네.
2: 있어요.
0: 얼쑤 한번 추임새가 넣어주면서 네.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포항침례교회 갔더니
2: 네.
0: 장구 치시는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2: 네네네.
0: 아. 네. 그 장구를 치면서 그때가 또 추수감사절이었는지
2: 맞을
0: 모르겠는데.
2: 거야, 아마.
0: 네.
2: 예. 네,
0: 그때
2: 그때
0: 앞에
2: 오셨어.
0: 앉으셔가지고 장구
2: 맞아요.
0: 치시고 성가대가 찬양을 했거든요. 우리
1: 아,
0: 김철환
1: 우와.
0: 선생 지휘하시고요.
1: 멋있었을 것
0: 네,
1: 같아요.
0: 너무 좋았어요.
2: 추수 때는 그렇게 국악적인 찬송이 좀 어울립니다. 추수
0: 네.
2: 감사절. 그 맥추인데
1: 네.
2: 제가 이제 맥추 감사절 관련된 찬송가를 펴보니까 웬만하면 다 알만한 곡들이 다돼 있고 요 곡은 맥추절날 불러도 될 만큼 괜찮은데 왜안 불려졌을까 해서 또 소개합니다.
0: 네, 좋습니다. 아, 우리 1072번님, 정지훈 집사님. 할렐루야, 벌써 상반기가 끝나는 날이네요. 권 집사님 텐션 높은 목소리는 항상 기분이 좋으네요. 그 저희 성가대는 김 집사님께서 엄선한 찐빵. 아니, 지난주에 간식을 뭐 해야 되나
1: 그러니까요.
0: 고민하시더니
1: 네.
0: 찐빵을 하셨네.
1: 아하.
0: 간식으로 마지막 주 찬양을 했습니다. 이번 주 성가대에서 할 찬양곡 제목이 거의 같네요. 라고.
2: 똑같아요.
0: 아,
1: 아,
0: 같은
1: 그래요?
0: 곡이에요?
2: 아닌데 우리는 이제 감사하세 이렇게 하는 다른 곡인데 제목이 똑같습니다.
0: 제목만
1: 아,
0: 같고 다른 곡이다라고
2: 네. 맥추
0: 합니다.
2: 감사절에 맞췄으니까.
0: 네.
2: 사용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이 곡은.
0: 네, 좋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곡이긴 하지만 한번 좀 불러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곡을 배우기 전에
1: 네.
0: 발성부터
2: 그럴까요?
0: 네, 들어가 봐야죠.
2: 고음 좀 할까요?

약간 그래도 높은 게 나오니까. 자주 하는데 도레미파미레도인데요. 이걸 아 발음으로 하는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하나의 포인트에 같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압력을 주는 거, 배힘 딱 주는 거. 아로 시작.

0: 보통 이제 이렇게 뭔가 음색이 변하면서 성대 그 후두 위치가 올라가려고 하죠.
1: 네.
0: 이걸 누르려고 배임준에서 아래쪽으로 딱 이렇게 눌러주는 거, 지탱해 주는 걸 이제 성악 용어를 앞보조, 앞보자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힘은 주되 포인트가 변하면 안 좋아요. 이 발성에서는 그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0: 그러면 평소에도 따 이렇게 하면서 성가대 가고 출근하시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아예요도 한번 할게요. 이건 밑으로 갑니다. 가운데 미예요. 아예요 시작.

0: 이거는 포인트가 입 앞으로 소리가 앞으로 나가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들이마실 때 공간을 넓혀가지고 목 안쪽을 이렇게 하품하듯이 넓혀놓고 밖으로 뱉어내면
1: 아,
0: 아주 좋습니다. 한
1: 네.
0: 번 더. 시 넓히고 오우 잘하시네. 오우 잘하신다.
2: 소리가 다르네요.
0: 이거는 성가대용
2: 역시.
0: 발성.
2: 네.
0: 찬양단이랑 그냥 아 하는 게 좋고,
2: 네.
0: 성가대 쪽은 약간 더 성악적이니까 공간 넓히고 눌러주면 이렇게 좀 진하고 강한 소리.
3: 네.
2: 네.
3: 그렇군요. 저희가 좀 저음에는 강하잖아요.
2: 그럼요.
0: 아니,
3: 고음엔
0: 그런
3: 약간
0: 음색이 굉장히 좋아지셨네. 좋네요.
2: 아, 다행입니다.
3: 네. 자, 여러분들도 같이 발성 따라하고 계시겠죠? 따라하고 계시는 분들 따라했어요라고 남겨주시면은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의 마지막 수업인 만큼
2: 네.
3: 상반기 마지막
2: 그럼요.
3: 수업입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2: 많이
3: 좋겠습니다.
2: 들어와 주세요.
3: 네. 자, 그럼 이제 1, 2, 3절이 있는데 저희가 가사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건집사님부터 한번 읽어주시죠.
2: 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0: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풍년일세. 주신 알곡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3: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거둬들인 알곡 안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아멘.
2: 아멘.
3: 왠지 뭐 이렇게 모습이 좀 그려지지 않으세요? 가사를 딱 읽는데
2: 네.
3: 이게 좀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0: 한국적이죠? 네.
3: 그렇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상 주신 거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네.
2: 네.
3: 오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절 한번 천천히 불러볼까요?
0: 좋아요. 두 마디씩 불러보겠습니다.

0: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 송도 교회 박희영 목사님께서 침례하시는 교회인데 거기
1: 네.
0: 찬양단으로 섬기고 계신다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니까 정말 반갑네요. 힘이 되네요,
1: 네, 너무
0: 저희도.
1: 좋습니다.
0: 네. 어디에서 어떤 분들이 지금 같이 듣고 따라 부르고 계실지 저희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1: 그럼요.
0: 오늘 용기 내셔서 여러분들,
1: 네.
0: 지금까지 찬송가 교실 함께 해주셨던 분들, 문자 참여 안 하신 분들은, 네, 같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쑤! 라고 하시면서 5.17번님 또 한번 보내주셨네요. 좋습니다. 흥이 납니다. 그죠?
1: 네.
0: 네. 자, 그럼 1절 우리가 쭉 연결해서, 네, 한번
2: 좋아요.
0: 불러보죠.

0: 아멘.
1: 얼쑤 해.
2: 우리 5257번님께서요. 네. 발성 배움 시간 너무 은혜로워요. 아, 감사합니다. 네. 포항 송동교회 찬양단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엔 배운 대로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0: 아멘.
1: 벌써.
2: 권집사님 잘하시네.
0: 잘하시네.
1: 예습을 했거든요. 네.
0: 아니,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쳐요. 잘하시네요.
2: 보컬은 네. 자신감과 연습밖에 없습니다. 아.
0: 그러네요. 자신감이 네. 묻어납니다. 네. 네. 정말 그러니까 얼쑤 흥이 저절로 나는 네.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오늘 감사하세 찬양하세 594장 저희가 함께 불러보고 있고요. 잘 따라하고 계시는 분들 따라했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매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불러보시니까 처음에 들었던 거랑 또 오늘 또 불러보니까 다르시죠?
1: 네.
0: 곡 느낌도 그렇고.
1: 달라요. 달라.
2: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 굉장히 잘 맞아서 이런 곡 쓰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집 뭐 교회 장구 조금씩 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0: 네네.
2: 일부러 좀 치면서 이렇게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우리나라 문화 K부튼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잖아요.
0: 그렇죠.
2: 네. K, 뭐 어쨌든 이거 K 찬송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작곡가의 찬양이나 곡들이 외국에서 찬송으로 불려진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옛날에는 우리가 수입했었는데
0: 그렇죠. 네.
2: 이제 우리 교회나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찬송이 외국에서도 불려진다 그러는데
1: 네.
2: 이거 한번 외국에 한번 불려졌으면 참 좋겠다. 외국 군들이 이런 한국적인 찬송을 부르면 참 네. 좋겠다라는 생각도 네네. 들었었습니다.
1: 그럼 삼천리 강사는 외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죠?
2: 뭐 아메리카로 바꾸면 되죠.
0: 아,
2: 잘 작사 좀 작시 뭐 어레인지 하면서 만드시면
0: 네네.
2: 되죠.
0: 네. 우리 이루구어버님이 와 권집사님은 국악풍 찬양에 정말 잘 맞으시네요. K 권집사님.
1: 빨리 오세요, 팡.
0: 왜냐하면 더 흥이 더 묻어나시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감사합니다.
0: 네. 이제 얼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절을 저희가 불러봤는데 한 네. 3절 가사 그럴까요? 네, 3절도 한번 불러보죠. 네.
2: 좋아요.

0: 아멘.
1: 아멘.
0: 60은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594 하니까
1: 네.
0: 부드럽게 불러주시는 그 음원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보다 지금처럼 앞쪽에 빰, 빠밤, 빰, 빰 이렇게 강을 주는 게 좋습니다.
1: 네.
0: 부드럽게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2: 아.
1: 네.
0: 국거리 느낌이 있어야 돼요. 약간 덩, 더덕, 덩, 더덕 하는 느낌으로 앞에 액센트를 강하게 주시면 훨씬 더 멋있게 찬양이 됩니다.
1: 네. 우리 1072번님, 권 집사님 찬양의 맛과 멋을 잘 살리시네요.
0: 오늘 권 집사님.

0: 제날인가요?
1: 우리 권지사의 날입니다.
2: 네. 잘하셔요.
1: 아, 역시 네. 사람은 배우면 되는군요.
0: 네. 사람은 배우면 됩니다. 누구한테 맞아요. 배웠냐가 중요하죠.
1: 선생님.
0: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2: 서머.
1: 서머. 네.
2: 서머. 서머. 기간에 서머. 뭐 연습 많이 하시고. 저봐. 또 사투리 교실로 가야 되네 이거. 안 그래도 교회 아. 우리 교회 지나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네. 집사님 간식 널 짜왔었어요. 방송 들으시나 봐. 나 순간 좀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네? 이러니까 널 짜왔었다고요.
1: 와. 아 순간 내가 귀를 잘못 무슨 말이지. 서먹 그래서
2: 서먹하네.
1: 그렇죠 맞습니다. 네. 서머 서머 스페셜 네. 다음 주 시작이 됩니다.
2: 그때 네. 우리 못 보더라도 연습 네. 연습 열심히 하시고 네. 혹시나 또 뭐 보고 싶으면 양덕동 오세요. 아, 네. 제가 공짜로 레슨 한번 해드릴게요.
0: 우와, 녹음 들어가시죠.
1: 여기 생방이기 네. 때문에 어쩔 수 아, 없어요. 네. 전파를 탔습니다. 네, 네.
2: 네. 배우고 뭔가 이렇게 교회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네. 오시면 저거 제가 아주 1타 강사처럼.
1: 제가 그러면 저도 갈까요? 네. 서머 때 한번 갈까요?
2: 오세요.
0: 네. 네. 1타 강사.
2: 와. 왜냐하면 저는 이걸 오래 해서 그런지 어떤 네. 분이 노래를 부르면 네. 이분은 요거 요거 요거 막 고칩니다. 네, 아니 딱 나와요.
0: 진짜 정말 꼭꼭 집어주시더라고요.
1: 쪽집게네요.
0: 네, 쪽집게요. 네.
2: 잘 가르칩니다. 오세요.
0: 잘 가르치십니다.
1: 네, 네. 아, 우선은 제가 먼저 서머 때. 아, 서머 때. 서머 때.
0: 서머.
2: 서머.
1: 가겠습니다. 네, 네.
2: 그럼 오늘도 그냥 서머밖에 생각이 안 난다니까.
1: 아, 웃음을 큰 웃음을 주셨어요.
2: 네, 네.
1: 자, 우리 그럼 3절 우리 한번 네, 네 다시 한번 좀 불러보고요. 네.
2: 가사 좋죠?
1: 네, 네. 좋습니다. 3절.
2: 이게 맥추절 때 꼭 이렇게 뭐 가을 분위기 조금은 나지만 네. 불러도 될 만한 가사 내용이거든요. 네.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맞아요. 목사님도 이거 되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번 주 찬양으로 한번 선곡하셨으면 합니다.
1: 네네 좋습니다. 아 그럼 저 2절을 한번 네, 불러보세요. 2절 불러보죠.
2: 2절 불러볼까요?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둘

0: 아멘.
1: 네. 얼쑤. 좋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겠죠? 오늘 594장입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저희 같이 배우고 있고요. 이 시간에 또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2: 아, 네.
1: 네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찬양을 좀 함께 배워봤는데, 7월 5일 돌아오는 주일이 네. 맥추 땡땡땡이죠.
0: 아, 네.
1: 맥추 땡땡땡입니다. 네. 무슨 절일까요? 맥추 아하. 땡땡땡. 네. 아시겠나요?
2: 네, 아 너무 어려운데요.
1: 어려워요.
2: 네.
1: 어, 맥주 너무 어려워요. 땡땡땡 여기 정답이 있어요. 길어요. 감사하세, 찬양하세.
2: 아, 네.
1: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2: 맥주 네. 찬양 주일인가요?
1: 찬양절.
2: 찬양절?
1: 맥주 땡땡절입니다. 네. 이거는 오늘 보기 안 드릴게요.
2: 아 정말요?
1: 주관식으로 할게요.
2: 너무 네. 어려운데요?
1: 맥주
0: 주.
1: 땡땡땡. 네. 7월 5일 돌아오는 주일.
2: 네.
1: 맥주 땡땡절로 저희가 지키는데. 무슨 절일까요? 힌트는 요 제목 안에 있어요. 감사하세, 찬양하세. 요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2: 어려운데요.
1: 어, 그래도 뭐, 아, 이 정도인데.
0: 청취자님들이. 좋아요.
1: 아시겠죠?
0: 살짝 어려운데. 네.
1: 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무슨 절인지.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1: 우리 정지훈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이 원포인트로 콕 집어주시는데 네. 뭔가 좀 답답하고 힘들었던 부분이 풀리는 그런 도움이 많이 되었죠.
2: 아, 맞습니다.
1: 라고 하셨어요.
2: 네.
1: 어, 이분도 도움을 받으셨나 봐요.
2: 네. 네,
0: 원포인트. 정지훈 집사님 노래 잘합니다.
2: 아, 네. 정말요? 네.
1: 매번 얘기하시잖아요. 아. 잘하신다고. 네.
2: 게스트를 한번 모시면.
1: 한번 오셨어요.
2: 아, 오셨어요? 언제?
1: 지금
2: 아.
1: 대타로.
2: 그때. 대타로 오셨군요.
0: 집사님 대타로.
2: 스쳐 지나가셨군요.
1: 네. 다음에 또 저게 서머 스페셜 때 한번.
2: 아, 서머. 네, 서머 때.
1: 아니면 지나고 나서라든지.
0: 백추 서머.

0: 소머절.
1: 한번 여러분들 또 보시면 좋겠네요. 네.
2: 네.
1: 정답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7월 5일 주일이 맥추 땡땡절이죠.
2: 네.
1: 그리고 이 곡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부를 수 있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2: 네.
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맥추 땡땡절 무슨 절일까요? 찬양 제목에 정답이 있습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이
2: 네.
1: 곡을 다시 한번 들어보죠. 네. 클래식 화요 찬양으로 감사하세 찬양하세 들으시면서 퀴즈 정답 샵 9030번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0: 클래식화의 찬양 감사하세 찬양하세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가 나갔죠. 이 찬양을 우리가 2절기에서 많이 부르고 있는데
1: 네.
0: 돌아오는 주일이 바로 맥추 땡땡절입니다. 네, 무슨 절일까요? 오늘은 주관식으로 문제를 드렸고요.
1: 네.
0: 힌트는 감사하세 찬양하세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네, 힌트
1: 네.
0: 드렸고요. 아직까지 그래도 오답 안
1: 네,
0: 계시네요.
1: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다 이렇게 잘 맞추시죠?
0: 정답 다들 거의
1: 네, 우리
0: 모범생들이시네.
1: 방송 들으시는
0: 수준
1: 가족들은
0: 있어요.
1: 역시
0: 네,
1: 다르십니다.
0: 다르십니다.
1: 네.
0: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맥추 땡땡땡이죠.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시면
1: 네.
0: 들어오셨고요. 1080번님, 5257번님도 정답 보내주셨어요. 새싹분도 계시는데
1: 네.
0: 정답 맞추셨습니다.
1: 와.
0: 나이트 마치고 집 가는데 이거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네요. 라고요.
1: 네.
0: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한번 이렇게 빵 터지는 이유가 있죠? 나이트 마치고. 네. 아유, 수고 많으셔서 야간 근무하시고, 그죠? 네, 돌아가는 길인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싹분인데 자주 들어와 주시면 좋겠네요. 네. 아유, 그죠? 애렵죠? 우리 어렵다고 아니고
1: 애렵죠.
0: 애렵다 그러나?
1: 애렵죠.
0: 우리 1072번님 보내주셨습니다. 퀴즈

0: 정답 계속 보내주시면
1: 아,
0: 되겠습니다.
1: 네.
0: 맥주 땡땡
1: 네.
0: 주일입니다라고요. 네, 콩 심는 중에 살짝 보냅니다. 지금
1: 와.
0: 콩을 심고 계시나 봐요. 네. 정답 잘 맞춰 주셨습니다. 정답들 계속 보내주세요. 한 5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1: 네.
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오늘 상반기 마지막 방송이에요. 찬송가
1: 네.
0: 교실.
1: 네, 맞아요.
0: 오늘 방송하고 8월 18일 날 이제
1: 맞아요.
0: 네, 인사를 드릴 수 있기
1: 네, 동글뱅이
0: 때문에
1: 쳐주셔야
0: 네,
1: 됩니다.
0: 동글뱅이
1: 동글뱅이 달력에.
0: 그렇죠. 이게
1: 네.
0: 동글뱅이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해
1: 네.
0: 두시면은 동글뱅이 굉장히 오랜만에
1: 네. 그때
0: 들어보네요.
1: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0: 네, 818,
1: 네.
0: 818에
1: 아,
0: 네,
1: 그렇네요.
0: 들어오시면
1: 네.
0: 되겠습니다. 네. 정답들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이 찬양은 사실은 많이 불러봐야지만 우리 입에 붙게 되고 그잖아 자신감 있게 부를 수 있는 것
1: 맞아요.
0: 같거든요.
1: 네.
0: 이 찬양 저희가 1절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1: 좋아요.
0: 네.

0: 아멘.
1: 얼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정답을 바로 발표하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돌아오는 7월 5일 주일은 맥추
0: 감사절이죠.
1: 감사절이죠. 맥추
0: 네. 주일.
1: 감사주일입니다.
0: 네.
1: 네.
2: 감사주일 하는 것도 많죠.
1: 주일도 괜찮죠. 감사절, 감사주일입니다. 와, 많은 분들 정답 잘 맞춰주셨어요. 오답 안
0: 네. 네.
1: 계시잖아요.
0: 와.
1: 그죠? 네.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분도 있고요. 자, 우리 선물 받으실 분 한번 추첨해보죠. 우리
0: 네.
1: 권집사님부터.
0: 끝번호가 4348번님. 네.
1: 4348번님
0: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김철환 집사님 한번 뽑아주시죠.
2: 5257번님입니다.
1: 5257번님, 와, 축하드립니다. 네.
0: 축하드립니다.
1: 저는 어떤 분께 드릴까 봤는데, 9976번님, 네, 9976번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짝짝짝짝.
1: 네, 세 분께 저희 선물 드릴 테니까요. 받을 수
0: 네.
1: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818, 8581.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라고
0: 네.
1: 하시는데.
0: 조금만 기다려
1: 네,
0: 주세요.
1: 우리 김철영 씨한 말씀 해주세요. 많이 보고
2: 포항 한번 어
1: 싶었는데.
2: 있어?
1: 오이소.
0: 오이소.
1: 휴가 때,
2: 네.
1: 그죠?
2: 밥한끼 사드리겠습니다.
0: 와, 빨리 오세요.
1: 와! 8월 18일 전에 오시면 돼요.
0: 네, 그
2: 네,
0: 전에
1: 그러니까.
0: 오셔야
1: 그 전에
0: 됩니다.
1: 오셔야 돼요.
2: 언제든지.
1: 네네. 와, 아, 진짜 여기 정이 많이, 경상도가 정이 많거든요.
0: 그럼요. 츤데레.
1: 그쵸. 우리 159어버님 꼭 한번 7월에, 8월 18일 가기 전에 한번 포항에 휴가차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0: 네.
1: 1072번님도 단디 기억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긴 방학 동안 두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셨어요. 상반기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 두분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권집사님. 네.
0: 네, 긴 방학이 이제
1: 네.
0: 시작되었는데요. 즐거운 서머. 네. 네, 잘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1: 네.
0: 며칠이라고요? 8월
1: 8월?
0: 18일. 네,
1: 네.
0: 그날 다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 네.
0: 건강하셔야 돼요.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뭐, 서머 기간에 계속 라디오 방송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고, 노래는 배우면 좋아집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좋은 목소리로, 건강한 목소리로 잘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1: 아멘.
2: 네.
0: 감사합니다.
1: 맞아요. 이렇게 찬송가 교실을 하는 이유가 있죠.
2: 네.
1: 저희가 평소에 불러보지 못한 곡들을 좀 많이 불러보고, 또
0: 네.
1: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함께 좀 불러보시기를 권하는 마음에서
2: 그렇죠.
1: 좋은 찬송가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듣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요. 교회에 가셔서 꼭 한번 같이 불러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찬송가 교실은 찬송가 594장 감사하세, 찬양하세 함께 배워봤습니다. 상반기 찬송가 교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두 분은 8월 18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사랑들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용어는 기독교가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 뜻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말하는 구원과는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죄가 없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의 기사를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지은 그 죄를 후손들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민주국가와 독재국가의 차이점으로 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죄를 처벌하는 방법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대부분 죄를 범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에 상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대통령도 대통령의 아들도 장관도 장군도 죄를 묻고 법에 따라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독재국가는 그러한 경우에 선별적으로

벌을 주게 됩니다. 힘을 가진 권력 집단은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백성들만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구원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하기 위해 구약의 말씀이 기록되었고 신약이 기록되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구약은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노뱀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셨고 또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 오직 노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오직 우리의 거룩한 제사장이시며 구주이시며 심판주이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고 더불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각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유치하고 어리석고 허무맹랑하고 나약한 사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총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있으며 또한 18절을 통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이라는 말씀.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안 믿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왕도 대통령도 회장님도 장군님도 박사님도 남성도 여성도 어른도 아이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죄를 짓거나 타락하는 이들 또한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서 못된 짓만 골라 하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유다라는 이가 있으며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이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구주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은 믿음이 파산했고 사단에게 빠지게

0: 것입니다. 그리하여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해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뜻은 이미 받은 구원을 저버리거나 사단에게 결코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의 증언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신 말씀 따라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날이 더워지면 많은 분들이 피서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포항에도 좋은 해변이 많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부산 해운대라든가 광안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으로 휴가를 가는 길은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가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KTX를 탈 수도 있고 인천 같으면 배를 타고 여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도저도 교통편이 여의치 않으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걸어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시는 모든 극동방송 가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9179-8591번 동해 석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화요일 진행을 맡은 포항 성계교회 배은혜 사모입니다.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가족들이 평안하기를 기도하지요. 그런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바람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진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참된 만족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일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은 더 커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많은 복은 재산이나 높은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을 아브라함만 누리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통로라는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강은 흐르기 때문에 물이 맑습니다. 반대로 물이 한 곳에만 머물면 탁해지고 썩어지지요.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에서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은혜,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붙잡고 있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통로가 되라고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의 기도 제목은 문자나 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과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한 곡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립니다.

0: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소망의 기도 찬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054-256-3000번,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장기교회 윤진우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방송가족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예, 6월의 마지막 날이고 이제 한 해 반의 반턴이죠.

0: 또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서 감사하지만 또 우리가 지나온 세월에 감사하고 또 이번 다가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니 또 좀 상반기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 같고요. 감사해야 될 것 같고 또 남은 6개월도 하나님 의지하며 또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네, 목사님. 오늘 소망의 기도 첫 기도는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복을 구하기 전에 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고요.
0: 네, 아유 귀한 주제를 또 사모님 내셨는데 참 우리가 바라고 또 소망하는 것이 복이고요. 이 복의 근원은 또 주시는 분은 통로의 가장 정점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데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에 이제 두 가지로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라크라고 하는 복과 아쉐르라고 하는 복이 있다 이렇게 좀 나누어지는데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무릎 꿇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것이 복이다. 무릎 꿇음이 복이다 라는 말과 아쉐르는 이게 관계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되어지는 복으로 살아가는 그 관계의 복이 아쉐르라. 우리가 바라는 바라크나 아쉐르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이 복을 이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해야 되고 또 사랑과 용서와 나눔과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일들을 우리가 잘 이루어가면 복을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안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이 복이 전달되어짐을 우리가 느끼고 또 깨닫고 누리는 귀한 이 시간 기도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이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고 복이 될 줄로 믿고 또한 이 복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이 땅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복이 되어주게 하시고 복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 속에 응답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극동방송 모든 사역자들과 기도의 용사들 특별히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서는 또 응답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기도 사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38번님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이 제목으로 네 번째 기도 올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녀 13세 어제 복부 콩파 초음파 했는데 이상 없다고 오늘 결과 나왔어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소변에는 전처럼 혈뇨는 조금 나온다는데 정상으로 봐야 된다고 하네요.
0: 네.
1: 그래도 검사는 6개월마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 중국으로 떠납니다.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아주 깨끗해지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0: 아, 예. 네. 아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의 네. 또 귀한 할머니시네요.
1: 네.
0: 우리 7038님 위하여 또 손녀를 위하여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038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소망의 기도에도 네 번씩이나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올린 귀한 아버지 하나님 7038님입니다. 특별히 손녀

0: 13세 된 우리 손녀가 복부 콩파 초음파 이상이 없다 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의 근원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손녀가 깨끗하게 온전하게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모든 아버지 하나님 검사의 일정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이 받아여지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중국으로 떠난다 합니다. 안전한 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손과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봅니다. 치유의 손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의 일들이 되게 하시고 나음의 역사 가운데 고침의 인도하심 속에 7038님이 또 그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치유의 가정이 할머니의 하나님에서 손녀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익명으로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입니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아이고. 네. 네, 돌발성 난청 잘 귀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하나님 앞에 이명이나 여러 가지 귀의 질병들이 또 이 불편하고 힘든 부분들이 고통들이 없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익명으로 기도 제목 내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이 질병을 두고 기도하는 귀한 익명의 기도자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아버지 하나님 귀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귀한 이 남편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지고 또 문제가 생긴 그 귀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치유되어지길 원합니다. 좋은 병원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잘 진단받고 그 원인을 찾아내고 또 고침받고 치유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주의 인도하심 속에 고침받고 치유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직 젊은 나이인데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셨다 감사함에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아내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진 부분, 약해진 부분,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생긴 그 귀가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온전하게 씻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에 주님 붙들어주시는 인도하심 속에 고침받고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고쳐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고침받고 치유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복된 귀한 우리 익명의 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심령 심령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고침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나음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강건하게 해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부드럽고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으로 그 모든 아픔의 시간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0: 아멘.
1: 632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웃 교회가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 성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0: 지나온 100년 동안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서 새 부대로 예비된 교회를 통해 귀한 복음의 통로로 계속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셨습니다.
1: 야, 이 기도 제목으로.

0: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여져서 이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성전 리모델링을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웃에 사시는 우리 6321님이 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립 100주년이 된 그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며 새로운 성전이 되어가고, 또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 지역을, 이 포항 땅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의 100년이 더 큰 축복의 100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사시는 분이 6321님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6321님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 6321님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6421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로 협력하며 축복하며 우리와 우리의 지역을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으로 또 충만케 하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점점 약해져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복음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일어나고 새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복음으로 충만한 이 땅 인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가운데 세워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832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기도 제목을 올리셨는데 하나님께서 네. 응답하셨는가 봅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목사님, 사모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면접 보고 합격하고 내일이 첫 출근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하셨습니다.
0: 아, 예. 아이고,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8321님 아드님의 그 합격을 축하하고 이제 출근한다 하니 더 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자리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8322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면접에 합격을 하고 이제 출근을 내일 한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에게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8322님의 아드님이 더욱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8321님의 그 아들이 다니는 그 직장이 복을 받는, 또 그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형통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업무의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만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제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직장 종료들 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들을 위하여 이제 더 축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8322님이 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지는 축복의 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8322번님처럼 하나님 응답하신 기도 제목 있으시면 기쁜 소식 나눠주시면 함께 또 기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82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함께 기도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 올립니다. 손녀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의뢰하여 복을 받아 영원히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0: 네. 하셨습니다. 예, 손녀를 위한 기도. 우리 자녀 손들이 잘 돼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자녀 손들이 잘 되어지면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고 또 축복의

0: 개선이 이어지는 귀한 우리 기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2820님 사랑하는 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손녀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뢰하고 복을 받는 그 영혼이 잘 되는 귀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그래서 손녀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믿음의 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은 이 신앙은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또 신앙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2820님 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2820님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축복의 귀한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820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믿음의 용사들 기도 용사들마다 각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일들이 흥황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셨사오니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다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에 이어지는 복된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신앙의 조상들 부모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잠시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포항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54-256-3000번,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지금 이 시간 장기교회 윤진우 목사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921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74세인 친정오빠가 요즘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자 마음이 많이 약해지고 평소와 다르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도 많이 약해지고 경제적인 문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의 영이 임해 강력하게 기도하며 힘을 얻어 어려움들을 돌파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아이고, 네. 우리 사랑하는 오빠를 위한 기도네요. 참 귀한 여동생입니다. 우리 74세 이제 노년에 들어가면 또 이런 삶의 정황이 또 이렇게 외로움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생겨서 더 힘들 수 있는데 가족 입장에서 참 힘들어하니 또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올렸네요. 좋으신 하나님 친구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저희 교회도 아주 팔순 넘으신 분이 전도되어서 동생이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속에 우리 교회로 오게 돼서 등록을 뒤늦게 하셨는데 얼마나 좋아하시고 매주 안 빠지시고 노년이 더 행복해지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좋더라고요. 우리 오빠가 믿음 있는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없다면은 복음을 좀 전해보시면 좋겠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또 형통해지는 그래서 참 가정이 복음 안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평화로워지고 또 우리 가장 큰 복은 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복이니 우리 9215님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9215님이 사랑하는 오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74세의 친정 오빠가 여러 친구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노년의 외로움과 또 어려운 마음들의 일들이 있고 또 그래서 또 가까운 사람들을 의지하지만은 사람은 힘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또 건강도 많이 약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9215님의 친정 오빠를 이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 친구가 되어 주시고 또 믿음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또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주의 축복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영생복락 누리는 영혼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9215님의 오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오빠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9215님 하나님

0: 주님께서 붙들어주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고 해답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중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또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어려운 문제들이 고난의 일들이 해결받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또 가족들 또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귀한 자리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마다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기도들이 다 응답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족 사랑의 가장 큰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921호님부터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족들을 전도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믿음의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흘러넘치는 귀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1959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아들이 군입대 앞두고 체력 테스트 2차 시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하셨습니다.
0: 아, 예. 아유, 군입대를 앞두고 특별한 부대에 가는 네. 건가 싶기도 하고 어떻든 뭐 우리가 잘 또 계획한 대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1959님 아들을 위해서 우리 체력 테스트 2차 시험을 앞두고 있다는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1959님이 사랑하는 아들 군입대를 앞두고 체력 테스트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1959님이 그 아들이 아버지 이번에 체력 테스트 2차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 감사함에 간증할 수 있는, 그래서 1959님의 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축복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 아들의 삶에 형통의 귀한 축복이 넘치는 귀한 역사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좋은 결과로 영광 돌려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932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하나님 은혜와 포항 극동방송 중보기도 가운데 포항 남로의 아동부연 앞에 여름 교사 강습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7월부터 각 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성령님, 포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통해 성령님 임재를 경험하고 복음의 사역자들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0: 아멘. 예. 아멘. 참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참 이 여름에 또 성경학교와 수련회 하나님이 또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헌신하시는 또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 은혜 바라보며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우리 어린 심령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또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하며 애쓰며 좋은 결과를 거두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9326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 특별히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동부 연합회, 방남로의 아동부 연합회 여름 교사 강습회를 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시며 감사하고, 이제 각 교회가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동행해 주셔서 그 어린 심령들이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참

0: 참여하는 생명마다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임재와 그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는 새 생명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복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끄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특히 선생님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음으로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성령의 축복 가운데 이 여름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아이들이 또 생명들이 복음이 되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일들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생은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프로그램들이 또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함께하여 주셨다 감사함에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포항지역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뜨거운 여름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970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를 부탁드려요.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배우자를 주 안에서 순조롭게 만나길 무엇보다 만나기 전이든 만난 후이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일생 말과 일에 실수가 없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길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샬롬 샬롬 하셨습니다.
0: 네, 아이고 중요한 기도죠. 우리 네. 배우자를 위한 결혼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또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9700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짝지어 주시는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 일들의 이 결혼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내 욕망과 내 이기적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소망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돕는 배필 에제르의 그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이루어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9700님이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일생에 또 말이나 일에나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9700 공공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기교회 윤진우 목사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만나는 이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장기교회 윤진우 목사님, 진행의 포항성계교회 배은혜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2: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경주 권사합창단 창단 예배가 6월 30일 화요일 저녁 7시에 경동로 배회관 대강당에서 드려집니다. 창단 예배 말씀은 단목이신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며 단장인 김용주 장로님께서는 대표 기도로 함께하시고 축하 및 창단 기념 찬양 순서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경주 권사합창단 단원도 모집합니다. 경주 지역 교회 출석 중인 40세 이상 권사님을 대상으로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알토 파트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휴대전화 010-3675-768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흥해 제1교회 강민석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새롭게 맞이할 7월도 주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위장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종된 모든 백성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산업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사랑으로 가득 찬 복된 나라가 되도록,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선교를 해외로 떠나는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일상으로 고백하는 청년들의 연합집회가 열렸습니다. 성공주의와 물질 중심의 현대문화를 거절하고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경기 안양 세중앙교회는 어제 전 세계 청년들과 사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상의 선교사를 세우기 위한 2026 프레시 콘퍼런스에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미국과 인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 222개 교회와 단체에서 2,700여 명이 넘는 이들이 참가해 뜨거운 선교적 연대를 구축했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마이클 고힌 교수는 현대사회의 성공주의와 소비주의를 또 다른 우상 숭배로 규정하며 교회가 보여줘야 할 본질은 규모의 확장이 아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나중심의 삶과 물질지향적인 세태를 따르지 않겠다고 부르짖으며 일상의 말과 행동을 통해 부활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될 것을 결의했습니다. 교회의 크기나 성과를 자랑하던 기존의 관행을 내려놓고 청년 개개인을 세상 속의 선교사로 파송하려는 이번 콘퍼런스의 시도는 이기적인 풍조로 가득 찬 현대사회 속에서 복음의 순전한 가치를 회복하고 이웃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참된 기독교 윤리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가 신도들을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교유착 비리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어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정당 가입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신도들의 정당 입당을 독려해 최소 5만 6,400명이 넘는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가입시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기소를 시작으로 신천지 내부에서 벌어진 100억 원대 횡령 혐의에 이 씨가 가담했는지도 강도 높게 수사할 계획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의 영적 유산을 이어받은 국내 주요 6개 교단이 지난 주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연합기념대회를 열고 성령 충만을 통한 교회의 갱신과 사회적 섬김을 다짐했습니다.

0: 웨슬리언 교단장 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등 웨슬리 신학을 공유하는 교단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이영훈 목사는 형식주의를 깨뜨린 웨슬리의 성령 체험을 강조하며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자아를 내려놓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축사를 맡은 김정석 감독회장은 기도의 자리를 지킨 웨슬리의 삶이 이웃을 향한 실천으로 이어졌다며 분열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위기 속에서 전국의 교회와 종교시설을 지역사회 돌봄의 거점으로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정책 모델이 제안됐습니다. 한국행정학회는 최근 열린 학예학술대회에서 통합돌봄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미 구축된 종교시설의 공간과 인력을 공적 돌봄에 활용하는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장원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은 정부의 초기 돌봄 예산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시설을 짓는 대신 지역교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더 빠르게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에스더 신한대 교수는 도시형 고독사 예방활동 사례를 소개하며 일회성 복지를 넘어 지역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표준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이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정의 실현을 기치로 내건 새로운 청년 기독교 시민운동단체 한강기독청년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은 지난 26일 서울 연세대학교 루스채플에서 한강기독청년회 창립대회를 열고 생명회복과 동북아 평화 증진을 위한 청년 중심의 사역 방향성을 공유했습니다.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박현수 순천향대 교수는 한강 YMCA가 시대적 과제에 책임을 다하는 시민 공동체로서 사회적 약자와 느슨하게 연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지난 3월 전국연맹 이사회의 만장일치 인준을 거쳐 출범한 한강 YMCA는 돌봄 위기와 민생 대응을 비롯해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민 교육을 다각도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포항 27도, 평양 29도입니다. 오늘 경북 지역은 구름이 많고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곳곳에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위험 수준까지 매우 높게 오르오니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아나운서 홍사영이었습니다. FEBC
1: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전도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이 극동방송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저는 한 번도 제가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대신에 방송을 통해서 전도하는 게 너무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래서 힘이 됩니다.
3: 평소에 극동방송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슬로건 정말 멋있고 슬로건처럼 방송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해서 생명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응원했습니다.
4: 저도 그 방송 들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 받을 때 그렇게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어서
1: 전도에 대한 갈망,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가 극동방송을 통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뉴스 속보였습니다.
0: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병실에서 주님을 찾는 환자에게,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전도의 통로가 되는 극동방송,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극동방송을 통해 전도의 사명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영국의 엘스턴의 초등학생 4명은 모래밭에서 현장체험학습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래를 파헤치다가 뭔가 반짝거리는 금색의 물체를 발견했는데 조사 결과 4,300년 전에 만들어진 고대 유물로 무려 10억 원의 가치를 지닌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또 중국의 장수성에 사는 11살 소녀는 냇가에서 손을 씻다가 낡은 검같이 생긴 조각을 발견해 부모님께 가져왔고 범상치 않은 유물이라 생각한 부모님은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는데요. 그 검은 3,000년 전에 지도자들이 갖고 다니던 칼이었고 2억 원이 넘는 감정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가치가 있는 보물이 때때로 주변에서 발견되기도 하죠. 인생의 진정한 보물은 먼 미래, 지금과는 다른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내 가족, 내 이웃, 내 교회, 내 마음, 그리고 나의 친구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단이 자신이 아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으로부터 들은 그 내용은 현재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었고 앞으로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에 대한 생각이 흐려지는 순간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 그 일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는 현실, 계속되는 고난을 겪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하신 일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가장 필요한 때 나타나 다윗을 위로하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게 했습니다. 이는 다윗에게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치밀하게 살펴 아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지를 경험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길이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 길에는 하나님의 표지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위로자가 있고 하나님이 계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아시스가 있고 계속해서 주를 의지하도록 돕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 쓰러질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도구를 통해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신자는 이를 통해 고난을 지나 영화로 나아가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에요. 오늘 나라와 민족 그리고 위정자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6월 30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 생일이 되면 네. 친구들을 초대해서 생일 파티 열어주는 게 큰 숙제라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이렇게 파티를 크게 열어준다고 하는데 네. 북한에서도 이 생일 파티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생일 파티를 열어서 음식을 나눠먹고 노래도 부르는데 또 이런 와중에 함경남도 학생이 생일 파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벗어났다면서 부모와 학생뿐만 아니라 담임교사까지 생활 총화를 받았다고 하죠.
0: 예, 북한에도요 이런 생일 파티를 하는 문화가 많이 퍼졌다고 합니다. 친구들끼리 같이 축하를 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이 이제 비판 대상이라는 거,
1: 네.
0: 또 통제해야 할 문화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죠.
1: 위화감이 조성될 정도로 과한 생일 축하나 파티는 지양해야겠지만 아이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비판하는 북한이지만
0: 네.
1: 그곳에서도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또 마음껏 축하할 수 있는 그렇게 서로 행복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0: 남북의 우리 모든 아이들이 마냥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그날이 속게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북한의 아이들을 위해서 꿈을 꿔야 할 꿈을 꾸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김인식 목사님의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면서 출석 인사 기다립니다.

0: 오랜만에 찬양 들으셨죠? 야곱의 축복, 김인식 목사님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사실 과한 생일 파티, 좀 정말 과할 정도로 하는 그런 일부 부모님들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네. 명품을 사준다든지,
1: 맞아요.
0: 이제 위화감이 조성될 정도로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북한에서는 아마 자본주의 풍조가 물이 든다라는 명목으로 통제하고 비판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그게 또 상처고 좀 갑갑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1: 그렇게 먼저 사람이 누려야 할 자유도 알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진짜 자유는 복음 안에 있잖아요. 이 자유가 북녘 땅에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출석 인사 그런 소망의 한 줄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0: 네.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3199님이 먼저 주셨어요. 오늘도 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북한 소식을 들으면 언제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아이들도 밝게 웃으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북한 주민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손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와, 네.
1: 감사합니다.
0: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이 기도처럼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지내기를. 9950님도 어플로 문자 주셨습니다. 서울 가산동에서 출석해 주셨는데 날씨가 참 무더워졌습니다. 두 분 건강 유의하시고 북녘의 아이들도 자유롭게 뛰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해주셨습니다.
1: 북한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축복의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주도에요. 여기는 비가 내릴 듯한데 바람이 시원하네요 하셨어요.
0: 네.
1: 비 소식이 또 점점 들려오고 있는데.
0: 그러게요.
1: 비 조심하시고요. 네.
0: 자, 그리고 뭐 양평에서도 춘천에서도 오셨고 이 시간 앱을 통해서 방송 청취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이 살짝 나른해지는 시간에 5479님이 처음으로 어플 참여해 주셨는데 저희 극동방에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하시고 로그인하시면 이렇게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으세요.
1: 새싹 회원이세요.
0: 네, 함께 또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송파구 거여동에서도 오셨어요. 9144님 오랜만에 PD님들 목소리 들으니까 기쁩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 기쁘고 힘이 됩니다.
0: 할렐루야.
1: 항상 감사드려요.
0: 네.
1: 아니 이게 조금 뭔가 좀 그러네요. 가슴이 아파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 그러면은 정말 극동방송을 듣는 시간 외에는
0: 네.
1: 우리 구일사사님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될 사역지라는 거잖아요.
0: 사실 이 세상에 방송은 다 이런저런 사건 사고 얘기들 또 싸우는 얘기들도 참 많지만 또 북녘 땅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이 극동방송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남북한의 성도들이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꿈꾸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화요일은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뼘 좁혀보는 언어차이 퀴즈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공유합니다. 북한 바로 보기까지 오늘 OFD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출석 인사도 끝나는 시간까지 받고 있는데
0: 네.
1: 출석 인사 중에서도 선물을 드리고

0: 있잖아요.
1: 오늘은 저희가 선물을 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네. 여름 셔츠를 입으려고 봤더니 그 사이에 살이 이렇게 찐 거예요. 아. 제가 꼭 필요한 이 상품인데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프로그램 저희가 만나 한 끼라는 제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0: 이게 근데 뭐 체중 관리도 되지만 네. 몸속을
1: 독소를 빼는 거.
0: 그렇죠. 깨끗하게 해주는 어쨌든 그래서 우리 1201님 네. 감기로 고생하신 아이고. 중에서도 방송을 듣고 계시다고 하셔서 네. 저희가 첫 번째 선물 같이 보내드릴게요.
1: 자, 출석 체크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이어질 한병철 퀴즈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아직 지역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출석 안 하신 지역들 자 여러분의 대표성을 외면치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함께 하고요. 한편 차에 문제 풀어볼게요.
0: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사역자 김현진 씨입니다.

0: 아멘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김현진의 음성으로 전해드렸는데, 특별히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또 처음 들어오신 분들 출석이 꽤 많습니다. 특별히 최근 네. 요 한 2분 사이에 부산에서 많이 출석해 주셨어요.
1: 그러게요.
0: 네.
1: 새싹회원 어플리케이션으로 오셨어요. 부산입니다. 이 시간대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면접 보고 난 후에 지하철 타고

0: 이동 중에 듣습니다. 맑은 날씨와 더불어서 합격 소식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1: 할렐루야!
0: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하셨어요.
1: 네.
0: 꼭 하나님의 선한 그 길로 붙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또 인천 송도에서도 그리고 인천 공항에서 손님 픽업 기다리면서 듣고 계셨다는 분도 계시고 또 광주에서도 참여하셨어요. 자, 출석 감사하면서 어떤 분들이 선물 받을까? 자, 먼저 문제를 풀어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0: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1: 차이! 어떤 분이 저는 문제 못 들었어요 하셨는데 아직 안 냈거든요. 그래서 못
0: 아유.
1: 들으신 게 맞습니다.
0: 애청자세요.
1: 자,
0: 차인까지 하시고.
1: 예, 오늘도 한 가지 하나 씨가 말하는 북한어 표현, 우리 말 표현은 남쪽의 표현은 뭘까? 여러분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네.
0: 오늘도 좀 들으면은 생소한 표현이에요. 이 북한 표현이 우리말로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에 문자용료로 보내주시고요.
1: 네.
0: 이 대화 후에는 저희가 보기까지 내어드리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자,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볼까요?
2: 민수와
3: 하나의 한뼘
2: 한뼘 차이.
4: 속이 왜 이렇게 답답해? 아,
3: 여보, 왜 그래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4: 아니, 아까 점심에 맛있게 수육을 먹었는데, 가슴이 좀 답답하네.
3: 왜요? 말찐 건가요? 어디 보자요.
4: 아, 자기야, 나 막내 아니잖아. 내 밑에 이제 후배들도 몇명 있는데.
3: 아니, 막내라는 게 아니라 속이 말찌내는 말이에요. 말찌내는 말 몰라요?
4: 아,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야. 항상 자기는 나 모르는 말만 하잖아.
3: 아무튼 지금 여보 상태가 말찐 것 같아요. 자, 손좀 땁시다.
4: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나 무서워.
3: 아니, 무섭기는 뭐가 무서워요? 한 방에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이리 오시라요.
4: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야. 나 괜찮아진 것 같아, 자기야. 속이 너무 편하다. 좋다.
1: 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민수 씨가 조금 짜증을
0: 아,
1: 내네요.
0: 그쵸.
1: 네,
0: 좀 그럴 수
1: 혼나야
0: 있죠.
1: 돼요. 혼나야 돼요. 자, 뭔가 속이 좀 이렇게 그래요. 그럴 때 북에서는 말재다라고 표현하나 봐요. 그쵸?
0: 네,
1: 네.
0: 속이 좀 말찐 이 경우에, 근데 저희는 말재다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보기 두 가지 가운데 정답을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1: 우리 3264님, 5195님, 보기도 드리기 전에 체하다 남겨주셨는데, 체했을 때 느낌. 그럴 때
0: 느낌.
1: 느낌이에요. 자, 1번이
0: 거북하고 불편하다.
1: 거북하고 불편하다. 오, 4039님, 바로 정답 남겨주세요. 거북하고 불편하다. 2번.
0: 마지막이다.
1: 마지막이다. 자, 말재다라는 표현입니다. 1번이 거북하고 불편하다. 2번이
0: 2번이
1: 자,
0: 마지막이다.
1: 정답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고 무료 문자 지금 남기시면 됩니다. 힌트 좀 주세요.
0: 이게 말재는 것도 만성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
1: 오.
0: 막 몸에 염증 돌아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좀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선물이 또 요게 제격인 것 같아요.
1: 그렇구나. 너무 많이 먹거나 아니면 급하게 먹거나
0: 맞아요,
1: 또 긴장을
0: 맞아요.
1: 했거나 아니면 먹질 않아도 좀
0: 상황
1: 그쵸
0: 때문에
1: 컨디션이 안
0: 스트레스
1: 좋거나
0: 때문에 그쵸.
1: 네
0: 말찐 경우가 있어요.
1: 갑자기 이제 저희가 찬양을 틀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가거나 이럴 때 갑자기 속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자,
0: 아,
1: 1번이
0: 거북하고 불편하다.
1: 2번이
0: 마지막이다.
1: 자, 아니 그뭐 이런 표현은 저희가 그렇지만 가끔 이게
0: 네, 가끔?
1: 제대로 그 설거지를 빨리빨리 안 하면
0: 아, 냄새 때문에?
1: 그렇죠.
0: 아.
1: 그럴 때 또 말재입니다.
0: 오,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인데 많으세요?
1: 제가요
0: 네.
1: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근데 무슨 말 할지
0: 아이고,
1: 알죠?
0: 축하 문자 많이
1: 아
0: 오겠네요.
1: 근데 생일 선물 중에
0: 오,
1: 향기 관련된 걸 제현 진짜 많이 주는
0: 맞아요,
1: 거예요.
0: 맞아요. 네. 아유 아니
1: 제가 그래서 오해했잖아요.

0: 했어요.
1: 어, 나한테 말재는 혹시 냄새가 나나?
0: 아닙니다. 제 옆에 있잖아요.
1: 고민했다니까.
0: 아닙니다. 아닙니다.
1: 자, 말재다. 1번이
0: 거북하고 불편하다.
1: 2번이
0: 마지막이다.
1: 자, 정답 어디로요?
0: 우물정 1069번.

0: 오늘 뭐 당첨되신 분들께는 간헐적 소식 단식 도와드리는 맞아요. 선물도 드리지만
1: 기도로 만드신다고 하죠.
0: 자, 지금 들려드린 이 찬양 박수 치면서 따라하십시오. 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쉐키나 찬양단의 찬송 힘차게 찬양하시고 오늘 북한 바로보기 기도 제목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북한 관련 대내외 보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오늘 다룰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이 세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자원인데요. 철광석이나 석탄뿐만 아니라 텅스텐 등 국제적으로 희귀하고 가치가 높은 광물도 상당량 매장돼 있습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과 교류가 많아지면서 중국이 북한 광물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보도인데요. 이전에는 자금을 투입해 설비를 갖추고 광물을 가져갔다면 지금은 북한과 합작 형태로 계약을 맺어 설비와 광물을 맞교환하는 형태가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북한 경제가 점점 중국에 예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북한 지하자원에 관심을 갖는 중국과 경제 제재로 돌파구가 필요한 북한의 필요가 맞으면서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있고 결국 이런 관계는 북한이 우리 남한이 아닌 중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우려.

0: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과 중국의 광물 개발 확대 등의 내용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중국의 투자자들이 북한 광물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소식이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 광물 투자를 희망하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대거 방북해서 북한의 주요 광산 기업소를 둘러보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1: 네, 자, 중국이 북한 광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 이루어지는 일들의 뭐 특이점이 있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6월 29일 데일리 NK 중국의 대북 소식통이 전한 소식인데요.
1: 네.
2: 6월 중순 이후에 중국인 투자자 수백 명이 북한에 들어가서 주요 광산 기업소들을 둘러봤다고 하는데 그 특이점들을 보면 첫 번째로 투자자 규모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수백 명이 갔다는 것이죠.
1: 네.
2: 두 번째로는 텅스텐, 철광석, 몰리브덴 등 중국 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의 광물 중 상당수가 대북 제재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1: 네.
2: 마지막으로는 이 북중 간의 합작 사업이 속도가 상당히 스피디하게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자, 그러면 이번에 방북했다는 이 중국 투자자들이 주로 살핀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2: 네, 소식통에 따르면요.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 광산의 생산 여건, 설비 상태, 원광 채굴 가능성 등을 직접 확인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1: 예.
2: 일부 투자자들은 광산 설비와 관련하여서 중국인 기술자들을 동행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1: 네.
2: 그러니까 단순 방문이라기보다는 투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진하는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자, 현재는 북중 양측이 합작 형태의 계약을 맺는 방식이 주로 논의되고 있지요?
2: 네, 그렇습니다. 이 합작 형태를 취하는 이유는 북한 입장에서는 광산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설비 기술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1: 네.
2: 외부에서부터 끌어들여와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고요. 또 북한 광산들은 매장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설이 노후되고
1: 네.
2: 전력이 부족하고 또 운송 요건도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중국과 합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북한의 부족한 부분을 중국이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금융거래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설비라든지 자본을 대고 대신 광물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대북 제재 상황에서 금융거래조차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맞교환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예.
1: 이제 최근 광물 투자 움직임이 그래도 과거보다 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2: 예. 과거에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1: 네.
2: 북한 광산을 일정 기간 임대하거나 또 자금과 설비를 지원하는 뒤 생산물을 일부 가져가는 방식이 흔하게 이루어진 방식인데요. 현재는 북측 양측이 합작 형태의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1: 네.
2: 이번 방식은 계약 기간이 좀 더 길고요. 또 합작 구조가 안정적이고
1: 네.
2: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1: 자,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중국의 투자자들이 북한 광물에 관심을 더 갖게 되면서 합작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오늘 내용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2: 네,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소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북한 광물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합작 사업입니다.
1: 네.
2: 북한은 광물 자원이 있으나 기술 자본이 부족하고 중국은 기술 자본이 있는데 광물이 필요한 거죠.
1: 예.
2: 두 번째로는 사업의 안정성입니다. 광물 자원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이 조직적, 체계적, 장기적으로 공동 운영을 하여서 투자의 위험성을 줄이고 양국의 이익을 도모하자라는 형식입니다.
1: 예.
2: 여기까지 보면 다 좋은 것 같은데
1: 그렇죠.
2: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북중이 개발하고자 하는 광물 중에는 유엔과 미국의 경제 제재 품목이 들어있습니다.
1: 네.
2: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런 제재 품목 이외에도 불구하고 북중이 공동 개발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보면 사실 요즘에 미국의 힘이 전과 같지 않고 조금 약화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1: 예.
2: 또 북중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되면 미국이 압박을 가해도 견딜만하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은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에 서 있는 거에 반해서 두 나라는 더 밀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0: 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북한의 교역량의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1: 예.
0: 현재도 한 90% 정도 되는데 예, 이게 더 강화되는 거죠.
1: 네.
0: 더구나 광물 자원을 합작으로 북한이 경제력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할 것 같은데 기대와 달리 오히려 중국이 예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남한이라는 선택지를 제외하고 나니까 오히려 중국이 더 중요해진 거라 볼 수 있는데요.
1: 예.
0: 한국은 북한이 이 남한을 위협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파트너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줘서 이 개선을 하지 않으면 북한 경제는 중국에서 예속되고 남한과는 더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1: 네.
0: 통일 환경이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쉽게 덮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오늘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도할 부분도 있을 텐데요. 목사님, 기도 제목 세 가지도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광물 자원 개발 능력이 부족하여서 중국과 합작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북한 경제와 자본이 중국 경제에 더 예속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게 하시고 북한이 안보와 번영의 문제를 핵미사일 문제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있다는 걸 생각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남북한이 적대 관계를 극복하고 한민족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공동 번영하는 파트너가 되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남북한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또 기억하시면서 함께 북한을 위해서 또 남북한의 하나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북한 바로보기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기도 제목 여러분 카드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단문 50원에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기도문이 적힌 사진 한 장을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마음으로 또 입술로 함께 읊조려 주시면 좋겠고요. 또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주변에 신앙 공동체가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세요. 북한을 위한 기도의 산을 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0: 찬양 함께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오늘의 기도 카드 받길 원하셔서 문자로 어플로 통일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지금 사연 참여로 통일 두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적혀있는 기도 카드 보내드립니다.
1: 네, 샵 1069번 통일이라고 보내주시고요.
0: 네.
1: 여러분 계신 곳에서 꼭 한번 입술로
0: 네.
1: 마음으로 선포해 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0: 그래요.
1: 좋겠습니다.
0: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속해 계신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도 또 공유하셔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OAP대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8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한편 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1: 말재다라는 북한어 표현이 있어요. 말재다. 속이 좀 말쨘. 좀 뭔가 좀 그런 말쨘 상태인데, 이게 1번이 거북하고 불편하다.
0: 네.
1: 2번이 마지막이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0: 네.
1: 0102님이 제가 지난주에 말재 썼던
0: 어허.
1: 기억이 있는데 며칠을 고생하긴 했지만 지금은 깨끗이 나음받았습니다
0: 아멘.
1: 하셨고요.
0: 할렐루야.
1: 한 분은 저도 점심을 맛있게 먹기는 했는데 4039님이 속이 지금 말찐 상태예요.
0: 아이고.
1: 이렇게 말찔 때 먹으면 좋은 극동방송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집 부산 수영동으로 간절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0: 네.
1: 근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선물이 좀
0: 뭐
1: 자주,
0: 소식이나 예,
1: 그쵸?
0: 단식. 그쵸?
1: 말찌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선물이에요.
0: 자, 오늘은 그래서 어떤 분들이 당첨됐을까? 먼저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 소개해 드릴게요.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0: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편차기 퀴즈 정답은요?
1: 정답은 말재다의 우리말 표현 거북하고 불편하다 입니다.
0: 이게 사실은 음식을 뭐 잘못 먹었거나 이제 비위가 상했거나 이럴 때 쓰는 말인데
1: 네.
0: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일부가 참여하는데 선물 전 당첨 안 시켜줘서 거북하고 불편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으나 그 답답한 마음은 주님 풀어주실 줄 믿고 저희 네. 예, 선물 당첨의 기회는 계속 있으니까 오늘
1: 맞아요.
0: 아니어도
1: 네.
0: 너무 실망하지 말기 아셨죠? 자 오늘 보내주신 문자 몇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1: 아침에 퇴근하고 눈 뜨자마자 밥을 먹었더니 잠에서 퇴근하셨단 말씀이실까요? 지금 배가 아직까지 빵빵합니다. 루틴으로 극동방송 청취하면서 은혜 받는 중입니다. 1번 조금 전에 보내주신 0883님도 정답 맞춰주셨고요.
0: 네. 요즘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인지 속이 계속 좀 말째서 거북하고 불편해서 위내시경 검사하셨대요. 규칙적인 식사 습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 하셨는데 0848님
1: 잠도 잘 주무셔야 되고요.
0: 잘 드세요 그냥. 그리고 살찐 것 같으면 운동하면 되죠 뭐.
1: 네, 네. 건강식으로.
0: 그래요.
1: 0317님 찍어서 2번 전반기의 마지막 날 반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어요.
0: 네.
1: 전반기의 마지막 날이
0: 그러네요 오늘.
1: 하지만 우리 하반기에 그 정답들을 다시 한번 기다릴게요. 0317님.
0: 네. 요즘 저녁 먹으면 말재 없으려고 운동하고 있어요 하셨는데 너무 많이 드셔서 이제 속이 좀 거북하고 할 수 있으니까 네. 운동하신다고 예 너무 열심히 해서
1: 맞아요.
0: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 오늘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되신 분들은요
1: 북한에서도 하루속히 말재는 일 없이 생일 파티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던 2507님 선물 드리고요.
0: 네.
1: 통일전 한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이런 말쨘 관계가 시원해지길 원합니다 하셨던 아멘. 1257님도 드리고요. 마음이 어려워서 계속 성경 읽다가 극동방송 켰는데 너무 즐거워요 하시면서
0: 네.
1: 부산에서 보내주신 1706님을 포함해서 제가 오늘 좀 말재다 하신 분들 많이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0: 예.
1: 링크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0: 우리 4453님 넷째 임신 중인데 아이새 키우면서 입덧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에 처음 겪고 계시대요. 아우 계속 속이 불편해서 환자처럼 누워만 있는데 신랑의 냄새, 밥 냄새, 땀 냄새 다들 힘들어요 하셨는데
1: 어떡해.
0: 이 여름에 잘 견디시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예.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0: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 동아리의 인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미국의 연방법원이 판결했다는 소식인데요. 아이오와주의 한 대학은 동성애자가 리더를 맡지 못하는 방침을 가진 기독교 동아리의 등록을 취소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아리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마침내 이겼고 이로써 동성애를 반대할 인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연방판사는 헌법에 비추어 볼 때 대학의 불공정한 인권정책이 오히려 사법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헌법은 표현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동아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감사하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회 분위기와 언론

0: 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에만 입각한 바른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의 입장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디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3: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계 폐기의 표지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계 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형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 사고 예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저는 동마산교회에 다닌 고미영 집사입니다. 극동 방송을 들으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은혜 갚는 것까지는 아니고 한

0: 하나님께 약간의 효도하고 싶다는 마음을 항상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1: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고미영 집사님을 만납니다. 먼저 섬기시는 교회

0: 주위 사람들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차, 여름에는 시원한 한차로 차나눔 행사를 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은 말씀 참 좋으시고 굉장히 영적인 분이세요. 성경 위주로 말씀하시고 굉장히 말씀에서 영적인 분이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1: 고미영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태신앙인 고 집사님을 만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0: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하게 됐고, 부모님이 하시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근데 모태교인으로서, 못하는 모태교인으로서 젊은 청춘을 거의 보내고,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굉장히 어느 순간 느끼고, 또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순간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왜 내가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지?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이런 약간의 삐딱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순간,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하나님은 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아주 0.1초 만에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게 되었어요.
1: 고미영 집사님은 대전에서 처음 극동방송을 접하셨고 지금은 창원에서 애청하고 있습니다.
0: IMF 때 제가 대전에 살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대전에 있는 극동방송을 우연히 듣게 되면서 거기서 그 방송에 약간의 그런 협조, 뭐 하여튼 그런, 약간의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다음부터 창원에 내려오면서 자동적으로 이 극동방송을 듣게 되는데,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제가, 아,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은혜 갚는 것까지는 아니고 하나님께 약간의 효도하고 싶다는 마음을 항상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극동방송이라는 일 자체가 너무나 대단하다는 걸 제가 외국 같은 데 간혹 갔을 때에도 거기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틀으니까 극동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전 세계로 내가 하지 못하는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정말 대단한 방송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1: 하루 종일 찬양과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한 심령을 계속 만나주십니다.
0: 일단 찬양을 항상 듣게 돼서 굉장히 좋고요. 목사님 설교 말씀도 좋으시고 항상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 속에서 살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제가 죄인이라고 깨달은 순간도 방송을 듣다가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걸 깨달으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저도 모르게 하루 종일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이러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하루 종일 울면서 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극동방송이라는 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어떻게, 언제, 어떻게 우리한테 와서 이 마음을 터치해서 성령님이 제게 다가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방송인 것 같아요.
1: 내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극동방송을 통해 헌금을 합니다. 고 집사님은 이것을 작은 효도라고 부릅니다.
0: 은혜를 갚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감히 은혜까지 갚을 수 있는 제가 역량은 아니고, 그냥 약간의 효도하고 싶은 마음 정도의, 효도라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극동방송을 전파 선교사로 하게 되었어요. 극동방송에서 제가 직접 못하는 거를 많이 해주시는 그 통로가 되고 싶어서요.

0: 삶을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했으면 저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하는 모든 교회 모든 행사나 모든 어떤 이런 조건 중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것을 반대하지 않고 전적으로 앞에서 앞장서지는 않지만 뒤에서 이렇게 피 안 나게 도와주는 모든 면에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앞으로 더 행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 김영한 씨 사랑합니다.
1: 안수 집사 되심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훌륭한 장로님이 또 되실 줄 믿습니다. 고지사님 사랑의 편지에 이어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아하, 제가 이제 둘째 딸이 이달 6월 말이나 7월 1일이 원래 예정일인데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연분만 할 수 있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건강하게 출산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고미용 집사님은 재테크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재테크는 이것이라고 이제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0: 재테크 중에 최고의 재테크는 하늘에 하는 재테크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재테크 쪽에서 하는 재테크 하는 일을 사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게. 근데 그런 재테크를 해보면서 하늘에다가 투자하는 게 가장 큰 재테크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저는 100만 불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100만 원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100만 불의 마음으로 그대로 받으시고 저에게 100만 불짜리의 건물을 가질 수 있는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은 넉넉하시고 위대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짜 안 좋으시고 너무 넉넉하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감사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고미영 집사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영한 씨가 얼마 전에 늦게 제가 30년 기도하고 이제 집사 안수식을 받았습니다. 정말 멋지고 근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래 열심히 나를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포항 늘사랑교회 최득섭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남쪽에는 대한민국이, 북쪽에는 북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되어야 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뭐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많은 요인이 있지만 우리는 남북이 분단된 원인을 성경대로 한번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도 한때 남북으로 분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남쪽은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남왕국 유다를 통치하게 되었고, 북쪽에는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원인에 대하여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는 우상 숭배한 죄 때문이라, 특히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한 죄 때문이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기는 하지만 솔로몬 왕의 말년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심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판하고 싶었지만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심판하지 않고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대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나라를 둘로 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북한 하면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북한 하면 공산주의가 떠오를 겁니다. 생지옥이 떠오르고 또 굶주림이 떠오를 겁니다. 북한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핍박이 심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에서는 기독교 기자도 예수님 예자도 하나님 하자도 꺼낼 수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기독교 핍박이 이루어지는 곳이 북한입니다. 뭐 러시아 중국의 기독교 핍박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죽하면 지옥 같은 북한에서 살 수가 없어서 압록강 두만강 건너 탈북한 탈북자가 약 3만 5천 명이나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북한 하면은 둘로 나누어 생각해야 됩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사는 소수의 공산당원들, 그들은 그래도 그나마 배불리 삽니다. 그들이 약 60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선량한 동포들, 그들은 인간 이하의 삶을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약 2천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오늘 북한 선교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람들은 북녘당의 공산당원들이 아니라 대다수의 선량한 2천만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북한의 평양은 본래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평양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시작됐던 곳입니다. 북한의 평양은 한때 얼마나 신앙이 뜨거웠던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적도 있습니다. 한국의 성령의 불을 지폈던 곳이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양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김일성이라는 인간이 나타나, 김일성의 본명은 뭡니까? 김성주입니다. 김일성이라는 인간이 나타나 소련을 등에 업고 하루아침에 북한을 공산주의 체제하에 집권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뒤바뀌어버렸습니다. 자유 하루아침에 박탈당했습니다. 사유재산 하루아침에 다 빼앗겼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하루아침에 박탈되었습니다. 사회적 지위 하루아침에 다 빼앗겼습니다. 교회 모든 교회당 다 불탔습니다. 기독교인들 모조리 숙청시키고 사형시켰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산주의 치하에 사는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과 이론이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아십니까? 북한은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을 세뇌교육을 시키는데, 어려서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세뇌교육시키는 게 뭐냐면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하여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세뇌교육을 시킨답니다. 뭐라고? 김일성이 솔방울을 던지니 수류탄이 되었다. 김일성이 가랑잎을 띄우니 커다란 배가 되어 그걸 타고 강을 건넜다. 김일성이 모래를 한 움큼 쥐고 뭐라고 주문을 외우니 그 모래가 쌀이 되었다. 이런 세뇌교육을 어려서부터 하면 북한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의 공산주의 무서운 세뇌 교육입니다. 개가 웃을 노릇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과 이론은 대부분 성경을 모방한 것들입니다. 그게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김일성이 어려서 교회 다녔어요. 김일성 어머니가 강반석 집사입니다. 이름이 반석이야. 근데 아들이 이놈이 믿음을 팔아먹고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서 나라를 어지럽히기 시작하는데 그의 사상이 성경에서 나온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래전에 북한을 다녀오신 어느 목사님이 북한 모란봉에 가면은 거기 고려 호텔이라고 있답니다. 고려 호텔에 숙소를 잡았는데 고려 호텔 2층에 서점이 있대요. 책 파는 서점이. 그래서 구경삼아 그 서점에 갔다가 신비한 책 한 권을 10달러 주고 샀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놀라지 마세요.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이게 책 제목이래.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을 앉혀놓은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우리는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이라는 그 책에 북한의 우상화를 위해서 만든 사도신경이 나온대요. 우리 기독교의 사도신경을 본받아서 우리 사도신경 어떻게 외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닌가? 사도신경을 모방하여 뭐라고 북한에서 사도신경을 만들었는가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해방의 날에 권력을 잡으사 만백성의 어버이가 되시며 주체사상으로 온 세계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또한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과 조선노동당의 영도와 수령의 크나큰 배려와 대를 이어 백두의 혈통에 충성하는 것과 주체혁명 위협이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이고, 난 여러분이 졸다가 아멘 할까봐. 이게 사도신경을 모방하여 만든 북한의 사도신경이야.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만들었잖아요. 십계명이 성경에 있는데 그 십계명을 모방하여 북한에서는 북한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 있대요. 십계명하고 비슷해. 제1조,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한다. 2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높은 정치적 자각과 충성심을 가지고 우러러 모셔야 한다. 3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4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실을 신조화하여야 한다. 5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실을 집행하는 데 무조건적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조, 위대한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 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7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게 배워 고결한 공산주의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 방법, 인민적 사업 작품을 소유하여야 한다. 8조,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의 높은 정치적 자각과 사업 실적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일적 지도 밑에 온 땅, 온 나라, 온 군대가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강한 조직 규율을 세워야 한다. 10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 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여야 한다. 기가 막히잖아요. 북한은 이것을 어려서부터 세뇌 교육하고 달달달달 외운단 말입니다. 이 열 가지 십계명 같은 내용이 전부 뭐예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수령, 위대한 수령 김일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 이 속에서 살아야 되는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그런데 자유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이러한 북한을 동조하고 지지하고 박수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런 지옥 같은 북한에서 살 수 없어 탈북한 사람이 대한민국 땅에 탈북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 약 3만 5천 명이라고 하는데 탈북하여 대한민국 땅에 제대로 정착하여 사는 분들 가운데는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굉장히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나서 그들의 삶이 평안해지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우리 주보 일면에 보면 우리가 돕는 선교 협력처가 나오는데 그 맨 밑에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본부라고 나와 있어요. 괄호 열고 이민복. 그 이민복이라는 선교사님이 탈북자인데 대한민국 땅에 와서 예수님 믿고 신학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분이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본부 대표인데 우리 교회도 조금씩이지만 매달 거기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복 씨는 본래 북한에서 옥수수 연구하던 연구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연구원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은 북한의 식량 문제가 왜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1번, 북한은 농사지을 땅이 적어서 그렇다. 아닙니다. 북한은 날씨가 추워서 농사가 안 된다. 아닙니다. 북한보다 더 북쪽 만주 땅에도 농사 잘 됩니다. 북한은 곡식 종자 품종이 안 좋아서 식량 문제가 생겼다. 아닙니다. 여러분, 옥수수와 감자는 북한 옥수수 감자가 대한민국 것보다 훨씬 맛있대요. 안 먹어봤지만 탈북자 얘기예요. 이 이민복 씨가 북한 연구원에서 옥수수만 연구했는데 연구소에서 일정보 3,000평 땅에서 이 이민복 연구원이 옥수수를 연구해서 수확을 거두면 3,000평에서 10톤을 거둔대요. 10톤을. 그런데 똑같은 품종을 집단 협동 농장에 나누어서 수확을 거두면 3톤밖에 안 나온대. 3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원인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민복 연구원이 직접 협동 농장에 가서 비교 연구 실험을 하게 되었어요. 집단 협동 농장에서는 정해진 땅에 1.5톤 수확하던 옥수수가 이민복 연구원이 개인 농장을 만들어서 개인 농장에서 농사짓게 했더니 정해진 땅에서 7톤 수확을 거두더라는 거예요. 협동 농장에서 1.5톤 나오는데 개인 농장을 허락하니까 7톤이 나온다. 5배가 많아진 거예요. 퍼센테지로 500배가 많아진 겁니다. 농업을 연구하는 분들이 어떤 품종을 연구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전의 품종보다 3%만 증산되어도 농업의 혁명이라고 부른대. 그런데 집단 협동 농장에서 수확이 별로 안 나오는데 그것을 개인 농장에서 농사를 시켰더니 500% 증산되었다.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이민복 연구원이 이 사실을 정리해서 당에 보고했대. 위대한 수령님에게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민복 씨가 기뻐서 당과 수령에게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면 협동 농장을 없애고 개인 농장을 허락하면 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김일성이 잘했어 동무, 수고했어 그러는 게 아니라 조사가 나왔어. 개인 농장 허락하라고? 이거 이 반동분자 새끼구만. 목숨이 유태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북한을 이민복 씨가 탈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집단 협동 농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한들 그게 내가 먹을 곡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먹

먹을 수 없고 내 것이 안 되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일하는 척만 하고 눈치만 보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사회가 되어야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국가가 되어야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내가 소득을 얻는다, 수확을 거둔다. 그래야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민복 선교사님이 탈북하여 대한민국 땅에 와서 정착하는데 탈북하면 1차 국정원에서 조사를 한대요. 이놈이 진짜 탈북한 건지 이놈이 간첩인지 가려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국정원 조사가 마치면 하나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적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교육을 한대요. 이민복 선교사님도 거기서 이제 정해진 기간 교육을 마치고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출소할 때 하나원에서 개개인한테 묻는데 이제 이 하나원을 나가면 어디를 제일 가고 싶은가? 각자가 가고 싶다고 하는데 다 데려다준대. 백화점 가고 싶습니다. 백화점 데려간대. 그런데 탈북자 이민복 씨는 어디를 보고 싶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두 가지를 요청했대. 예, 저는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가보고 싶습니다. 둘째,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장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랬대. 왜냐하면 이 두 군데 감옥과 쓰레기장을 가보면 그 나라 사회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감옥이 어때요? 지옥입니다. 생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감옥은 어때요? 여러분, 감옥 가보셨어요? 저는 경주 내남교도소도 아버지 학교 강의하러 여러 번 갔습니다. 포항교도소도 아버지 학교 강의하러 여러 번 갔습니다. 포항교도소 웬만한 집보다 더 좋습니다. 이게 무슨 감옥이에요? 시설이 너무 좋습니다. 이민복 씨가 감옥을 가보고 대한민국 사회에는 죄수들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는구나 충격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주민들이 사는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장을 가보고 싶대. 그래서 당신이 고로 어느 아파트든지, 여러분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 분리수정에 분리수거장에 가보면 멀쩡하게 쓸 수 있는 거 다 버립니다. 이민복 씨가 그걸 보고 탄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 왜 버리나? 이런 걸 버릴 수 있는 사회라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탈북하여 국정원에서 사상교육을 받고 하나원에서 정착교육을 받을 때 처음에는 탈북자들이 안절부절한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걱정이 말도 못하답니다. 왜? 우리가 탈북자인데 국정원에서 때리지는 않을까? 불안해한대요. 고문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한대요. 죽이지는 않을까? 안절부절하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원에서 강당에 사람 탈북자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럼 서로 눈치를 보면서 말도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떱니다. 왜 불렀지? 왜 모았지? 두려워 벌벌 떨어요. 근데 갑자기 스피커에서 이런 노래가 나온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러면 탈북자들이 서로 눈을 쳐다보며 어안이 벙벙하답니다. 어리둥절한답니다. 조금 전까지는 우리를 때리는 것은 아닌가, 고문하는 것은 아닌가, 죽이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 벌벌 떠는데 갑자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잠시 후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탈북자들이 다 통곡하고 흐느껴 운다고 합니다.

그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울지 않는 사람은 틀림없는 간첩이래.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때리지는 않을까, 고문하지는 않을까, 죽이지는 않을까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었는데 갑자기 생전 처음 들어보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는 없는 말이 있대. 북한에는 서로에게 이런 말 안 한대. 동무 감사합니다, 그런 말 없대요. 동무 사랑합니다, 그런 말 없대. 그런데 탈북하여 대한민국 땅에 왔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감정이 복받칩니다. 누가 날 사랑해 주는가? 대한민국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우리 이런 말에도 우리는 괜찮은 사회에 산다는 걸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옆 사람에게 이 말에도 괜찮으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시작. 그 말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래 북한에서 대한민국 땅을 찾아오면 옛날에는 초기에는 귀순자라고 불렀어요. 이웅평 소령이 귀순했다. 그런데 이 이민복 선교사님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정부에 건의를 했대요. 귀순자? 아, 그 귀신 같다. 용어를 바꿔다오. 탈북자라고 해다오. 그래서 그때부터 탈북자라고 정착이 되었대요. 알고 쓰세요. 그 이민복 선생님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다달이 그분에게 조금씩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교회 모시고 싶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모든 자유를 누리며 편안하게 살고 있는 우리가 이처럼 북한 공산주의 치하에서 온갖 억압과 고통을 당하며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선량한 대다수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프랑스어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어려운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많이 가진 자의 사회적 책임이란 뜻입니다.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배가 부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을 도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을 도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도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을 도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을 쥔 자는 권력이 없는 사람을 도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며 사는 우리는 자유가 없는 동포들을 도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동포들을 도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를 누리며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자유가 없는 북한 동포들을 도울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 다시,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은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너희가 한때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거 잊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공산주의 치하에 살 뻔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대한민국 땅에 삽니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 땅이고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반대로 북한 동포들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 고통을 당합니까? 아닙니다. 북한 땅에 태어났고 북한 땅에 살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한마디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탈북하여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학대받는 북한 동포를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머자나 우리

0: 이 나라가 남북이 통일될 그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남북이 통일된다면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중국이 두렵겠습니까? 러시아 눈치를 보겠습니까? 세계 속의 위대한 대한민국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녘의 공산주의가 하루빨리 무너지도록 기도합시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학대받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며 늘 기도로 그들을 기억하며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1: 지금까지 늘사랑교회 최득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44-9950번 054-244-9950 늘사랑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 6월 마지막 날입니다. 6월 30일 화요일 극동방송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잠깐 떠난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일을 지금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일명 새깨라에서 방학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죠. 방학 아니면 무교, 이런 분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보석 같은 이 한 영혼 찾는 오늘 보물 퀴즈 또 꽁트로 여러분에게 선보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자 이제 문자나 여러분 애플 메시지 어플 메시지 보낼 준비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0: 보물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우리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분들, 우리 보석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교회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방학생 아니면 무교생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극동방송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 어플 무료 메시지로 정답 주셔도 좋습니다. 무조건 선물을 드려요. 물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도 정답 보내셔가지고 이 시간에 선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하실 분, 오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집사님하고 저만 네.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2026년 네. 전반전이 끝났어요. 전반전.
1: 네.
0: 아, 이제 내일부터는 또 7월입니다.
1: 아,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니요.
0: 그러네요. 이제 후반전에 네. 돌입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보물 퀴즈 또 집사님과 저와 꽁트
1: 네.
0: 안 되는 연기 또 한번 제가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어떤 답을 저희가 원할지. 자, 어디로 보내면 돼요, 문자는요?
1: 네, 문자는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샵 1069. 이 시간에는 전국 어디서나 서울국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 주실 때요, 정답 옆에다가 교회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방학 아니면 무교, 이렇게 밝혀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방학생들은 몇 년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더 좋아요. 내가 지금 3년 교회를 쉬고 있다, 3년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10년 방학, 20년 방학, 우리 방학생들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방학생, 무교생들, 내가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 시간에 전화통화도 할 수 있거든요.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 저희가 전화드려서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자에 한꺼번에 좀 보내주십시오. 정답 보내주시고 정답 옆에 바로 한꺼번에 무교, 방학, 뭐 통화 가능, 한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어플로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사님 준비되셨죠?
1: 네, 시작해볼까요?
0: 자, 오늘 어떤 꽁트가 나올지 귀 쫑긋하시고요. 갑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아브라함. 백세 얻은 귀한 아들은 그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였더라. 그러던 어느 날,
2: 얘야, 드디어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했구나.
3: 아버님, 고령의 연세 이 높은 산을 등반하시느라 옥체가 많이 상하셨을까 염려되옵니다. 여기 따뜻한 둥글레 차 한 잔 드시죠.
2: 아이고, 내 아들 이사가 이렇게 착하고 예의 바른 녀석을 내가 어떻게. 아니다, 이사가, 너가 메고 온 그 장작더미를 여기 바위 위에 깔도록 하여라.
3: 예, 아버님, 분부대로 하겠사옵나이다. 그런데 소자가 한 가지 의문이 있사옵니다. 불씨도 있고 장작도 있고 심지어 아버님 품속에는 최고급 다마스쿠스 칼까지 있사온데 어찌하여 번제로

0: 칠 어린 양은 보이지 않는 것이옵니까?
1: 그게 말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하셨다.
0: 역시 그렇군요.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1: 미안하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 하셨다.
0: 아버님, 저를요? 아,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면 소자 순종해야겠지요.
1: 오, 내 사랑하는 아들아.
0: 눈물을 삼키며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2: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0: 아버님, 저기를 보십시오. 순양이 옵니다. 뿔이 나무에 걸려 있사옵니다.
1: 주께서 준비하셨구나. 정말 준비하셨어.
0: 아브라함은 순양을 대신 제물로 드렸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곧 주께서 준비하신다고 불렀습니다.
3: 자, 문제 나갑니다.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 들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자,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가지고, 와,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3: 네,
0: 순양이 나타났어요.
3: 네.
0: 자, 그때 꼼짝없이 당할 뻔했던 우리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지.
3: 네.
0: 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먼저는 주관식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3: 주관식입니다.
0: 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내가 그 생각하는 그 인물의 이름을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1069번도 받고 있고, 극동방송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어플 메시지 보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아들,
3: 아, 네.
0: 아들, 예,
3: 아들의 이름.
0: 아들이 뭐 사극에 좀 출연한 것 같아요.
3: 네.
0: 어설픈 사극에
3: 네,
0: 출연했습니다.
3: 효자 아들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아, 뭐 우리 1인 뭐 2역 3역 했는데,
3: 네.
0: 자, 꽁트 어땠는지 좀 그것도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3: 네,
0: 좋고요.
3: 저희는 자, 또 예, 피드백을 받으면 진짜 열심히 합니다.
0: 그렇습니다.
3: 네.
0: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 옆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 쉬고 계시는 우리 방학생 무교생들 몇 년 방학 중인지 그분들 무조건 선물을 드린다고 했죠. 예, 교회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 내가 이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네, 내가 이 정도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보내실 때 옆에다가 몇 년 방학 아니면 다 종교가 없다 무교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 통화 가능하신 분, 무교나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정답이 도착될지 샵 1069번 여러분의 또 어플 메시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찬양 제목이 응응의 축복이에요. 응응의 축복.
3: 아~
0: 갑니다.
3: 축복. 네.

0: 김인식, 정소연 응응의 축복 네. 전해드렸습니다.
1: 피디님 예? 오늘 아침에 예? 무엇을 드시고 왔나요?
0: 오늘 아침에 뭐 토스트 네. 비슷한 걸 먹었는데
1: 아하 땡땡 토스트 혹시?
0: 그건 아니었는데 아니, 그런데 오늘 뭐 토스트 네. 먹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네요.
1: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유난히 오늘따라
0: 그렇습니다. 네. 어우, 두 분의 케미 훌륭하다. 뭐 연기자 같다. 제 앞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앞에 네. 계신 분은 연기자십니다. 네. 배우세요.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네. 꽁트 너무 재밌다고
1: 저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진짜 최선을 다합니다.
0: 김인수는 네. 진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어떡하지? 연기 잘한다고
1: 네.
0: 아, 자 정답을 잘 네. 맞춰주셨어요.
1: 정말 많이 보내주셨네요.
0: 아직은 공개는 네. 안 하고 있는데 네. 자 일단은 누가 이렇게 빨리 보내셨을까. 자, 선물 안 받았던 가운데서 2682번님
1: 네.
0: 2682번님이 엄청 빨리 보내셨어요.
1: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보내셨을까요?
0: 보니까 아유 네. 막 모리아산도 적으셨고 네. 순념소도 적으셨고
1: 네. 뭐 여우와 이래도 네. 나오고
0: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답은 따로 있습니다. 막 떨기나무 나왔고요. 어린 네. 양 나왔고 네. 모리아산 다 아까 우리 꽁트에서 나온 단어들이잖아요.
1: 네 맞아요.
0: 자, 그 중에서 또 좀 빨리 오셨던
1: 네.
0: 8732번님께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고요.
1: 네.
0: 열혈 애청자라고 하면서
1: 네.
0: 7631번님도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보니까 지금 모리아산에서 진행된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아브라함이 아들을 네네.

0: 데리고 갔다가
1: 네.
0: 하나님이 이제 밭이라고 하니까
1: 네.
0: 칼로 그냥 아까 뭐요 다마스쿠스 칼
1: 네, 어, 보통 칼이 아니죠
0: 칼로
1: 네.
0: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런데
1: 네.
0: 또 그때 또 하나님께서 옆에 네. 순양
1: 네.
0: 아까 우리 그 염소 양소리 네. 예, 딱 그때
1: 네.
0: 딱 마침
1: 아 준비하시는 마침
0: 하나님께서 딱 준비를 하셨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여호와 이레잖아요.
1: 네, 맞아요.
0: 예, 그렇습니다. 그 순양이 사실은 예, 이제 우리 예수님을 또 상징하는데
1: 네, 맞아요.
0: 거기서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일지가
1: 네.
0: 오늘 퀴즈거든요.
1: 네, 네.
0: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1: 늦지 않았어요.
0: 예,
1: 어,
0: 네. 정답은 샵 1069번으로 보내 주시되 내가 본인이 내가 이거 진짜 정답 알겠다 하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은 문자를 더 주셔야 돼요. 정답을 주시면서 옆에다가 나 몇 년 방학이다.
1: 네.
0: 무교다.
1: 무교다.
0: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은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1: 네.
0: 무조건 무조건 드립니다. 샵 1069번으로 정답 옆에다가. 그런데도 내가 아브라함은 알겠는데 아들은 모르겠다,
1: 모르겠다.
0: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 네.
0: 우리 또 집사님 보기
1: 네.
0: 준비하셨잖아요.
1: 보기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1: 네. 1번 만사 2번 이삭 3번 폭삭 4번 오싹. 아우 갑자기 춥네요.
0: 아유, 오싹한 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만삭이냐 이삭이냐 폭삭이냐 오싹이냐 정답 알겠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되 방학생들 무교생들 마구마구 보내주시고 통화 가능하신 분들 무교나 방학생 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삭이냐 이삭이냐 폭삭이냐 오삭이냐 투스트와 어울리는 그 이름 샵 1069번으로
1: 네.
0: 보내주십시오. 이 찬양 제목이 아빠 이름이에요. 아빠 이름 아브라.
1: 아 네. 아브라.
0: 남궁 송옥이 네. 부릅니다. 여러분 네. 무교생 방학생들 많이 오십시오.

0: 남궁성욱의 아브라함 전해드렸습니다. 3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보물 퀴즈. 자,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 저희가 꽁트를 보여드렸고요.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뽑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게 오늘 퀴즈였습니다. 만삭이냐 이삭이냐 폭삭이냐 오삭이냐.
1: 정답은 이삭.
0: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토스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1: 네, 이삭.
0: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아, 참 대단한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1: 대단하죠. 와, 완전.
0: 저는 네. 저는 못할 것 같은데.
1: 네.
0: 신용도 못할 것 같은데.
1: 그렇죠, 그렇죠.
0: 와, 그거를 진짜 하려고 진짜 했다는 거, 아브라함이. 네. 그때 또 하나님께서 또 딱 여호와 이레
1: 네.
0: 우리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 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준비하셨을지
1: 너무 기대되고
0: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가 돼요. 자, 무교생, 방학생들 많이 주셨는데요. 일단은 교회 잘 다니시는 분 가운데서 아까 제가 우리 0002번님
1: 네.
0: 0002번님께도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좋겠어요.
0: 우리 좀 늦게 오신 분도 좀 줘야 돼요.
1: 네, 그럼요.
0: 0699번님께도
1: 네.
0: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다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이죠.
1: 네.
0: 자, 그 중에서 이제 교회를 지금 쉬고 있다.
1: 네.
0: 이렇게 보낸 분들에게 우리 한번 전화를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1: 네. 9800님.
0: 그렇습니다. 네. 9800.
1: 네. 이분. 저희가 네. 일반 전화로 지금 가고 있죠. 네.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800님. 아우, 이 시간에 간절함이 정말.
0: 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1: 네.
0: 일반 전화로 갑니다. 9800번님, 10년 네. 방학생이네요.
1: 10년이요. 야.
0: 10년 방학생. 이삭 정답 맞춰주셨고.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자, 9800번님 오늘 새싹으로 첫 문자 주셨는데 전화 한번 받아주십시오.
1: 네.
0: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저 새끼라 김인수 PD예요.
2: 네.
0: 혹시 운전 중이신가요?
2: 아니, 지금 운전은 하지는 않고요.
0: 예.
2: 정차돼 있습니다.
0: 정차돼 예. 있습니까?
2: 네.
0: 혼자 계세요? 차 안에서?
2: 예, 그렇습니다.
0: 어떻게 딱 정차했을 때 저희가 전화를 했네요, 잘.
2: 아, 그러게요. 예.
0: 전화 기다리셨어요?
2: 아, 기다리진 않았는데.
0: 야, 여호와 이레네요. 여호와 이레. 순간 이렇게 우는 것처럼.
1: 네.
0: 딱 하나님께서 우리 9800모님 딱 정차도 시켜주시고.
1: 정차하라.
0: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세요?
2: 청주입니다.
0: 청주. 네. 야, 저희가 요즘 청주 본부 생기고 나서 우리 충청북도에 정말 우리 청취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

0: 언제부터 네. 들으셨어요 극동방송?
1: 아니 올해 됐죠. 그 전부터 들었죠.
0: 그 전부터 대전 극동방송 통해서 많이 들으셨나봐요.
1: 아 그렇습니다.
0: 네. 어, 10년 지금 방학 중이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1: 맞습니다.
0: 네. 오래 되셨네요.
1: 예, 예. 어떤 그런 일이 있었어요.
0: 방학 전부터 계속 극동방송은 들으셨어요?
1: 예.
0: 오래 들으셨구나. 우리 10년 네. 동안 계속 방송 들으시면서 좀 찔릴 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1: 아니 방송은 뭐 계속 들은 건 아니고 최근에.
0: 최근에. 네. 듣다가 좀 방송도 방학했다가 최근에 다시 듣게 됐나요? 아니 원래 최근에 알게 되셨어요 극동방송?
1: 아니 오래 전부터 들었고요.
0: 예.
1: 그렇게 이제 그 뭐랄까.
0: 예.
1: 방학 동안에 계속 이렇게 그 극동 방송을 접하지는 않고.
0: 그러니까 안 듣다가 다시 듣게 되신 거죠 최근에?
1: 네, 예. 그렇습니다.
0: 잘하셨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문자 처음 보내셨는데 네네. 오늘 마음 열고 이렇게 용기 내셔서 문자 잘 보내신 겁니다.
1: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일단 이렇게 저희가 연결되면은 선물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1: 네. 아시죠? 안에 프로 통해서 설명 들었고요.
0: 예.
1: 네.
0: 자, 선물 그러면 모르시면 제가 네. 불러드릴게요.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세트, 강화산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라라스팜에서 두부 쉐이크, 갓블레스유, 예? 로브로팔에서 주얼리, 안 끝났어요?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근데 죄송한데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고르셔야 됩니다.
1: 그러니까요.
0: 예.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1: 아까 그 도토리 묵인가요?
0: 예예.
1: 네.
0: 와 어제 새로 들어온 건데 딱 오.
2: 어제 새로 들어온 건데 신제품인가요?
0: 예, 예 맞아요. 우리 오늘 대표님하고 아까 좀 전에 통화했는데.
2: 와.
0: 대표님 좋아하시겠다.
2: 와.
0: 도토리 묵과 도토리 냉면을
2: 와.
0: 그러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1: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9800번님 오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선택하셔가지고 전화 연결이 네. 된 건데 이제는 교회를 가셔야겠네요.
1: 글쎄요,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0: 사실은 고민 중에 있다 보니까 극동 방송도 들으셨을 거고.
1: 맞습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민하게 되고 극동 방송 듣게 되고. 오늘 딱 이 시간에 듣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거니까
1: 네네.
0: 그 하나님의 오늘 부르심에 꼭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네.
0: 오늘 이삭 맞춰주셨잖아요.
1: 네.
0: 순양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 딱 이렇게 전화 연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네요. 응?
1: 여튼
0: 아무튼 이제 내가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가야죠.
1: 계획하겠습니다.
0: 예?
1: 계획하겠습니다.
0: 계획한다고요?
1: 네.
0: 아니 계획을 10년 동안 계획했는데 이제
2: 이제 계획 끝.
0: 이제 이루셔야죠.
2: 예. 네.
0: 청주에서 갈 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좀 소개시켜드릴까요?
1: 아니요, 그냥 몇 군데 이렇게 생각했던 데가 있어서.
0: 생각했던 데가 있어요?
1: 네.
0: 그럼 이번 주에 계획을 네. 실천하시는 걸로 하시고,
1: 네.
0: 저랑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저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0: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9800번이 이번 주에 꼭 청주에 있는 그 생각했던 교회 중에 용기 내셔가지고 꼭 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교회 갔다라는 문자 꼭 기다릴게요.
1: 네, 알겠습니다.
0: 9800 끝번호 외우기

0: 쉽네요, 아주. 제가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1: 네네.
0: 예.
1: 감사합니다.
0: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문자 보낼 테니까요. 거기다가 주소 남겨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2: 와.
0: 우리 10년 방학생
2: 네.
0: 방학을 꼭 끝냈으면 좋겠고요.
2: 그죠. 자, 이번에 한번.
0: 이번에
2: 네.
0: 대단한 방학생이 되길.
2: 오. 자, 5992님. 5992번님이에요. 네. 자, 정말 간절히 연결이 되길 원합니다.
0: 와, 교회
2: 야.
0: 안 나간 지 50년.
2: 와, 50년.
0: 50년.
2: 그러면 제가 태어나기 전에 방학을 시작하신 거죠? 네.
0: 그러니까, 와, 어렸을
2: 네.
0: 때몇번
2: 네.
0: 다녀보셨을까?
2: 그러네요. 네.
0: 자, 우리 5992번님 받아주십시오. 신호 갑니다. 애타게 울리고 있습니다.
2: 네, 애탑니다.
0: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새끼라 김인스피디예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0: 운전 중이십니까?
3: 아, 아니에요.
0: 본인이 50년 방학생 맞아요?
3: 예.
0: 와, 어느 지역이세요?
3: 아, 여기 대구요.
0: 대구.
3: 네.
0: 50년 전이면 언제예요? 예?
3: 아,
0: 어렸을 때, 손빨 때 그때 가시고, 예? 그때 가고 안 가신 거예요?
3: 네.
0: 야, 자, 근데
2: 와.
0: 극동방송은 어떻게, 어떤 계기로 듣게 되신 겁니까?
3: 저희 언니하고 이제 애들은 교회 다니거든요. 제가 안 다니가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TV 이제 틀다 보니까 극동방송이 나오고 해갖고 어떤 내용이지 하면서 보다가 보니까 그게 있길래 참석하게 됐어요. 참여하게 됐어요.
0: 라디오, TV가 아니라 라디오.
3: 예, 라디오도 듣고, 예.
0: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개해줬어요, 극동방송?
3: 예, 한번 들어보라고.
0: 들어보라고?
3: 예.
0: 옆에 같이 있어요? 아니면 혼자 있어요, 지금?
3: 아, 저 혼자 있어요.
0: 혼자 있습니까?
3: 네.
0: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이 방송을?
3: 아, 제가 저때 한번 듣고,
0: 예.
3: 오늘 또 저희 언니가 구미 사는데, 언니가 또 한번 들어보라 해갖고.
2: 아.
0: 오늘 두 번째 들으셨군요.
3: 네.
0: 어디, 이삭도 근데 맞춰주셨네요?
3: 아, 예, 제가 어릴 때는 성경 살짝 듣기는 들었었거든요.
0: 예.
2: 아.
0: 그렇구나.
3: 네.
0: 자, 우리 5992번님.
3: 예.
0: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3: 예.
0: 잘안온것 같아요?
3: 아, 아니요. 아니,
0: 잘
3: 몰랐거든요.
0: 온것 같죠? 오늘 전화
3: 예.
0: 잘 받은 것 같죠?
3: 네.
0: 하나님께서 우리 5992번님 정말 사랑하십니다.
3: 아, 예.
0: 하나님께서 50년 전에 성경
3: 네.
0: 읽을 때, 예배 드릴 때, 그때 그 딸, 5992번님, 기억하고 계시고,
2: 네.
0: 다시
3: 네.
0: 지금 찾고 계세요.
3: 예.
0: 옆에 소개시켜 주신 우리 언니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5992번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 꼭 천국 갈수 있도록. 옆에서 언니가 막 이렇게 교회 가자고 안 하시던가요?
3: 아, 그 많이 급해요, 언니는.
0: 많이 얘기해요? 많이
3: 네.
0: 긁어요?
3: 아니요, 뭐 저희 애들 위해서도
0: 아,
3: 기도해준다 하고
0: 기도한다고?
3: 뭐, 네, 뭐 교회 너도 시간 되면 꼭 교회 나가라, 가까운 교회 가봐라 하고.
0: 그래요. 자,
3: 네.
0: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을 드리는데,
3: 네.
0: 혹시 아까 제가 선물 부를 때 들으셨나요?
3: 아, 그때는 못 듣죠.
0: 아,
3: 너무
0: 제가 다시
3: 당황해갖고.
0: 불러볼게요. 여기서 하나
3: 네.
0: 골라보세요.
3: 네.
0: 빠르게 갑니다.
3: 네.
0: 소곱창전골, 유산균, 김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회, 커피, 견과,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주얼리, 두부 쉐이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어떤 거 드릴까요, 여기서?
3: 커피는 뭐 어떤 건지.
0: 커피, 드립커피도 있고, 더치커피도 있고요.
3: 아, 그러면 저 유산균 주세요.
0: 유산균, 알겠습니다.
3: 네.
0: 유산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3: 아, 예.
0: 5992번님,
3: 네.
0: 방송 두 번째지만, 들어보니까
3: 네.
0: 어때요?
3: 아니, 들으면 마음이 편하고, 뭐, 그냥,
0: 편하고,
3: 네. 성경은 제가 읽어볼라 해도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좀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0: 어렵죠?
3: 네.
0: 그러면 어려우니까 이번 주에 교회를 가시면
3: 네.
0: 목사님께서 그 성경을 조금 쉽게 잘
3: 네.
0: 설명해 주실 거거든요?
3: 아, 예.
0: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대구에 있는

0: 언니가 구미에 있으면
1: 네.
0: 대구에 있는 교회를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1: 아, 저희 교회는 저 우리 집 앞에 있어요.
0: 집 앞에 있습니까?
1: 네,
0: 그래서 그집 앞에 있는
1: 좋은 교회라고
0: 교회,
1: 생각해요. 예.
0: 예, 이번 주부터 꼭 한번 가서 예배 드리시면서
1: 네. 예.
0: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예, 알겠습니다.
0: 알겠죠?
1: 한번, 네.
0: 예. 자, 그러면 저 따라서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1: 예.
0: 예. 사랑의 하나님, 저 따라서 사랑의
1: 아, 예.
0: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2: 아멘.
0: 아이고,
2: 아이고.
0: 감사합니다. 자, 우리 5992번님, 언니가
1: 네.
0: 극동방송 들으라고 했다고 했죠?
1: 네.
0: 언니한테도 선물 하나 드렸으면 좋겠네요. 언니는 뭘 좋아하실까요? 아까 거기서?
1: 언니는 잘 모르겠어요.
0: 그러면
1: 뭘 좋아하지?
0: 제가
1: 네.
0: 언니는 따로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따가
1: 네.
0: 방송 끝나고 통화를 하든지 해서 언니 좋아하시는 선물 제가 보내드릴게요.
1: 근데 언니 번호를 아세요?
0: 제가 이제 5992번님한테 받아야죠, 이따가.
1: 아, 예.
0: 당첨 문자가 갈
1: 예.
0: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1: 아, 이거
0: 주소랑
1: 왔는 거
0: 적으시면.
1: 같더라고.
0: 예?
1: 왔는 거
0: 예, 이제
1: 같은데.
0: 당첨 문자 받으면
1: 예.
0: 거기다가 주소랑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아,
0: 다음 주에 내가 대구에
1: 예.
0: 있는 교회 잘 갔다 왔다, 예배 드렸다라는 문자 제가 꼭 기다릴게요.
1: 아,
0: 예,
1: 네.
0: 고맙습니다.
1: 네,
0: 꼭 연락
2: 감사해요.
0: 주십시오.
2: 감사합니다. 아이고.
1: 네.
0: 아,
2: 아,
0: 이렇게.
2: 통화가 돼서
0: 그러니까,
2: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0: 50년 방학생.
2: 와,
0: 그러니까
2: 50년.
0: 언니가 방송을 들어보라고 했고,
2: 네.
0: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고,
2: 그쵸.
0: 제가 볼 때는 이 새끼라를 통한 전도의 이 방법 중에 최고 좋은 방법이 이런 건것 같아요.
2: 맞아요.
0: 전도 대상자한테 일단 들어봐라. 예.
2: 일단 들어봐.
0: 일단 들어봐.
2: 네.
0: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퀴즈가 좀 그래도 저희가 재밌게 하려고 하잖아요.
2: 그쵸, 그쵸.
0: 그러니까,
2: 참여율을 높일 수
0: 예.
2: 있도록,
0: 그러니까,
2: 용기를 낼수
0: 그렇죠.
2: 있도록.
0: 특히 이제 뭐 퀴즈 할 때, 야, 이렇게
2: 네.
0: 정답 한번 보내봐. 이런 식으로 좀
2: 그렇죠.
0: 해보면
2: 네네.
0: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와. 근데 어릴 적 들었던 그 성경을 기억하고 이삭을 맞춘 것도 대단하죠. 네.
0: 그니까요. 와.
2: 대단합니다.
0: 우리가 또
2: 네.
0: 퀴즈를 쉽게 또 내야 될또 필요성도 느끼네요.
2: 그렇죠. 난이도는 낮게.
0: 그렇죠.
2: 참여율은 높게.
0: 그렇죠. 재밌게. 예.
2: 재밌게.
0: 뭐,
2: 여러분, 최선을 다할게요. 네.
0: 그러니까. 아니,
2: 네.
0: 그래도 오늘 연기 좋았다는 분, 그렇게 또 많이
2: 에이.
0: 얘기해 주셔가지고,
2: 우리 PD님이
0: 아, 힘이
2: 날이 날이
0: 납니다.
2: 갈수록,
0: 우리 또 집사님께서
2: 네.
0: 코치를 사극 버전으로 오늘 잘 해주셔가지고.
2: 네. 자, 또 전화 연결을 하고 있죠.
0: 자, 4004번이요.
2: 네. 자, 통화 연결음이 아주 경쾌합니다. 받아주세요.
0: 와우. 이거 얼마 만에 들어보는 거야?
2: 네. 나 따라 부를 것
0: 그러니까.
2: 같잖아.
0: 자, 여러분, 극동방송에서 트는 음원이 아니라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0: 아, 집사님도 이 곡을 아시는군요.
2: 알죠.
0: 4004번이 그만 받아주십시오. 예?
2: 아, 이 다음 가사 유명하잖아. 네, 받아주세요.
0: 와,
2: 네.
0: 나이 곡이 이렇게 많이 울려 퍼질 줄이야, 극동방송에서. 이거 나 어렸을 때 들었던
2: 네,
0: 노래인데.
2: 맞아요. 진짜.
0: 다시 한번
2: 네.
0: 시도해볼게요. 다시 한번.
2: 자, 다시 한번. 꼭 전화를 받아주세요. 네.
3: 여보세요?
0: 예. 4004번이 반갑습니다.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입니다.
3: 아, 예.
0: 반갑습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시죠?
3: 예.
0: 운전 중 아니시죠?
3: 예, 운전 아니에요.
0: 운전 안 하고 어디
3: 예.
0: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3: 헬스장에 런닝.
0: 헬스장에 러닝.
2: 오!
3: 런닝.
0: 자, 러닝 뭐?
3: 런닝.

0: 멈춰주시고 러닝 멈춰주시고
1: 네.
0: 어느 지역이세요?
2: 예, 군산이에요.
0: 군산. 와, 예, 예. 이 시간에 어떻게 러닝을 타고 계시네요?
2: 예, 그 근무가 끝나가지고.
0: 근무가 오늘 좀 빨리 끝났군요.
2: 예, 예, 예. 시간이 남아가지고.
0: 자, 방학이라고 문자 주셨는데 몇 년 방학이신 거예요?
2: 한 30년 되지 않을까요?
0: 오, 와.
1: 30년.
2: 그 정도, 30년까지는 아닌데, 조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0: 자, 꽤 오래되셨는데, 예. 어떻게 이 극동방송을 알게 되셨어요?
2: 잠시만요. 숨차가지고.
0: 숨차가지고.
2: 예.
0: 천천히 숨 고르기.
2: 예, 예.
0: 자, 숨 고르기. 자.
1: 들여 마시고 내쉬고. 그러니까 들여 마시고 내쉬고.
0: 나도 네. 나도 아, 심호흡도 나도 네. 좀 하고.
2: 아, 이제 원래 듣던 건 아니고.
0: 예.
1: 네.
2: 그 우연찮게 차를 제가 다른 거를 좀 타고 있는데.
0: 네.
2: 예, 라디오 틀었는데 극동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0: 아, 차를 다른 걸 탔는데.
2: 예, 예, 예.
0: 극동 방송이 딱 맞춰져 있던가요?
2: 예, 맞춰져 있더라고요.
0: 오, 그래서 듣기 그래서 시작했어요.
2: 지금 그 이후로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0: 오.
2: 예, 그것만 듣고 있어요. 다른 집
0: 와. 모르고. 어떻게 들을 만 하신가 봐요.
2: 예.
0: 어. 그리고 이 오후 3시 시간대도 들으시고.
2: 그러니까 퇴근 시간 그러니까
0: 네.
2: 차 시동을 걸면
0: 그
2: 그냥 무조건 들어요.
0: 이 시간이 딱 되는군요.
1: 근무 끝나는
2: 네, 시간도 되고 뭐 네. 그냥 그 저 뭐야 91.1이잖아요.
0: 예, 예.
2: 예, 그 주파수 막
0: 틀어져
2: 있어요.
0: 기가 막힌 퇴근 시간이네요.
1: 네.
0: 남들보다 좀 빠른 퇴근 시간. 오.
2: 예.
0: 자, 그래 3개월 동안 들으셨는데 들으시면서
2: 예.
0: 어, 나에게도 저런 전화가 한번 왔으면 하는 생각 있으셨나요? 예?
2: 아니 아니 그런 생각은 전혀 못 하고.
0: 예, 예.
2: 그 오늘도 지금 퇴근하는 길에 예. 그 듣고 오는데 그 방송이 또 나오더라고요.
0: 네, 네.
2: 예, 그래서 처음으로 보내봤어요.
0: 잘하셨어요. 근데 오늘 통화 예. 가능이라고까지 쓰셔가지고.
2: 네, 예, 제가 퇴근을 해서.
0: 예.
2: 예, 일하는 중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통화는 가능해서. 와,
0: 준비가 됐구나, 이분.
1: 네, 준비하셨어요. 3개월 전부터. 네, 주파수 아, 딱 맞춰주시고.
0: 준비가 됐어요.
2: 예, 네, 고맙습니다.
0: 오늘 여호와 일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딱 맞아요. 아, 딱 맞아. 딱이야.
2: 고맙습니다. 예, 예.
0: 자, 우리 4004번님. 오늘 예. 하나님께서 딱 이 방송을 4004번님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1: 맞아요.
0: 오늘
2: 아,
0: 방송.
2: 예,
0: 그러니까 진짜. 이제 움직이셔야 됩니다.
2: 아,
0: 3개월 전에 다른 차를 탔는데 91.1이 맞춰져 있고 이게 보통 야. 일입니까? 응?
2: 예,
0: 하나님께서 4004번님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2: 예.
0: 그런 기적 같은 일도 또 이렇게 또 보여주시고 전화 연결도 되고. 자, 일단 우리 선물.
2: 선물요?
0: 아까 선물 혹시 못 들으셨나요?
2: 네, 제가 아, 그
0: 제가 다시 불러볼게요. 자, 빠르게 갑니다. 예. 소곱창전골, 예. 유산균, 예. 김세트, 예. 순무열무김치, 예. 연어회, 커피, 예. 견과, 도토리묵과 도토리냉면, 주얼리, 예. 두부 쉐이크, 캡슐 쉐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2: 아, 견과류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0: 견과. 알겠습니다. 예. 견과.
2: 제가 지금 먹고 견과를 또 먹고 있거든요.
0: 오, 좋습니다. 예, 견과 예.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2: 아, 예.
0: 군산에 계시잖아요.
2: 예, 예.
0: 30년 전에 다녔던 교회가 있나요? 저희가 교회를 소개시켜드릴까요? 아니면 그 교회 가실
2: 아니,
0: 겁니까?
2: 그 제가 군산 사람이 아니고요.
0: 네.
2: 예. 이제 그 전남 쪽이에요. 전남.
0: 전남.
2: 예. 예.
0: 그럼 군산에 전북인데. 잘 교회를 모르시겠네요?
2: 예, 잘 몰라요.
0: 그러면 제가 군산에 있는 교회를 좀 소개시켜드려도 될까요?
2: 예.
0: 자. 아. 그럼 이번 주에 예.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다음 주에 저 나 예. 갔다 왔다 그 문자 좀 꼭 제가 기다릴게요.
2: 잘 모르겠습니다. 예, 주말에 내가 또 그 하는 일이 또 있어가지고
0: 주말에
2: 예, 시간이 그러니까
0: 안 될 수도 있군요.
2: 1년지는 모르겠어요.
0: 이번 주 안 되면 다음 주도 있으니까 예 제가 끝까지 기다릴게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일단은 군산에 예. 있는 교회 좋은 교회 두세 군데 예. 소개시켜드려서 갈 수 예. 있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가 당첨 문자 보내니까 거기다가 주소 적어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 고맙습니다.
0: 저 따라서 이 시간에 기도 한번 할까요?
2: 예, 예.
0: 좋으신 하나님.
2: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2: 보내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0: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2: 아멘.
0: 4004번님,
1: 예.
0: 하나님께서 4004번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1: 아, 예.
0: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이번 주든 다음 주든 한번 용기 내서 오늘 용기 내서 문자 보내신 것처럼 용기 내서 꼭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네, 혹시 주위에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가족이나 주위에 뭐 아시는 분 가운데서?
1: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군산님이세요.
0: 군산에서요 혹시?
1: 아니 광주에서요.
0: 광주에서.
1: 예, 이제 그래요. 지금 이제 몸이 좀 불편해져서 못 다니는데.
0: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리는 게 참 맞을 것 같네요. 예.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0: 예.
2: 진짜 와. 이렇게 문자에 예비하신 영혼이시네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0: 그러니까요.
2: 네. 와.
0: 그리고 오늘 같이 진행하시는 여자 집사님 같이 진행 호흡 잘 맞춰 주셔서 정말 짱이에요라고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2: 바로 나?
0: 네. 자, 우리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분, 자, 연락을 오늘 다 못해가지고 방송 끝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현출 김인수였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경주 권사합창단 창단 예배가 6월 30일 화요일 저녁 7시에 경동노회 회관 대강당에서 드려집니다. 창단 예배 말씀은 단목이신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며 단장인 김용주 장로님께서는 대표기도로 함께하시고 축하 및 창단 기념 찬양 순서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경주 권사합창단 단원도 모집합니다. 경주 지역 교회 출석 중인 40세 이상 권사님을 대상으로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알토 파트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휴대전화 010-3675-768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0: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2: 태초에 하늘과 땅, 바다와 모든 생물이 저마다의 소리를 내며 존재의 의미를 드러낼 때 인간은 특별히 창조주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서로의 관계 속에서 본래의 목적을 발견하고 존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이 그 질서를 깨뜨렸고 조화의 합창은 균열을 맞이했습니다. 균열은 죄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들어와 인간의 역사 전체에 스며들어서 온 피조 세계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래의 합창의 자리 조화의 소명은 잊혀지고 자기만의 음성에 갇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선포하시며 인간의 타락으로 깨어졌던 합창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으로 인해 온 피조물의 영원한 찬양으로 온 우주의 합창으로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끊어버린 노래를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대신 부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경주시 성건동 경상북도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도 고려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입니다.
1: 처음에 고려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주로 했었고 저에게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고려인 아동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면서 현재 7년째 이 사역을 중심으로

0: 고려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려인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제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변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고려인이 저에게 보내주셨으니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지금 현재 고려인들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오면 그 적을 성 안에 있는 사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알리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지만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듣지 않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려인의 파수꾼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한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이웃,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 곁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기다리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이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필요한 공식이나 요령을 알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일정한 패턴이나 공식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은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사도 바울은 강력한 빛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상황과 또 성향에 맞춰 어쩌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주의 사랑 비출 때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시칠리아노 G마이너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제목의 시칠리아노는 어떤 특정한 제목이라기보다 바로크 시대의 춤곡 양식을 일컫는 말이죠. 8분의 6박자 또는 8분의 12박자의 이러한 리듬을 기반으로 잔잔하면서도 또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든 그런 춤곡의 양식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정확하게 전해 내려오지는 않지만 이 작품은 자신의 아들 엠마누엘 바흐를 위해 작곡했다라는 견해가 음악학자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작품은 플룻과 하프시코드를 위해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오늘은 피아노 버전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시칠리아노 G마이너 비렐른 캠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렐른 캠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시칠리아노 G 마이너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든의 교향곡 45번 고별의 4악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하이든의 100곡이 넘는 교향곡 가운데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작품에 하이든이 의도한 숨겨진 뜻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시 하이든은 에스테르하지공의 궁정악장이었습니다. 여름에 이 에스테르하지가 다른 곳에서 여정을 길게 갔자 단원들과 하이든은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죠. 그렇지만 이런 불만들을 직접 표현하기보다 이 고별 교향곡이라는 것을 통해 또 여기에 담겨진 숨겨진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들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숨겨진 퍼포먼스는 4악장 연주를 하면서 연주자들이 한 명 한 명씩 퇴장을 하는 겁니다. 결국 맨 마지막에는 두 대의 바이올린만 남아 조용하게 작품을 마무리하고 또 촛불을 끄고 퇴장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악장입니다. 어쩌면 고전시대에 이런 퍼포먼스까지 겸했다라는 건 굉장히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100여 곡이 넘는 교향곡을 작곡하며 고전시대의 교향곡의 틀을 만든 하이든의 혁신적인 면과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작품의 4악장을 함께 하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모든 악기가 화려하게 시작하지만 점점 악기가 감소되며 마지막에는 두 대의 바이올린만 조용히 남아 연주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아주 독특한 그런 작품입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45번 고별 호보켄 번호 45번의 4악장 피날레 프레스토 오늘 이 작품을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45번 고별의 사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피아노 작품 왈츠 A플랫 메이저 작품 번호 64번의 3번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블라드미르 아시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님의 사랑과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존 루터의 오비 조이풀 인 더 로드 함께 하시겠습니다. 존 루터가 직접 지휘하는 캠브리지 싱어스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존 루터의 오비 조이풀 인더 로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소마 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침례교회 김광섭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정으로 결정하지 말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 시간은 감정으로 결정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5년 5월 5일 얼마 전이었죠. 광주 광역시 도심에서 20대 남성이 끔찍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일명식도 없었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우리 고등학생을 무차별적으로 흉기로 찔렀던 것,

되죠. 그래서 여기 이 고등학생은 현장에서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이 고등학생은 16세였고 응급구조사를 꿈으로 키워가던 한 여고생이었던 것이지요. 참으로 끔찍하고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 피의자가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요. 어차피 죽을 터인데 누군가를 데려가고 싶었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틀 동안 이 흉기를 가슴에 품고 거리를 배회했던 것이고 그 가운데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저항할 수 없는 여성 또 어린 학생에게 이와 같은 우리 정말 악한 일을 행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것이죠. 자기는 무가치하고 자기는 별 볼 일 없고 자기는 더 이상 인생의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것이죠. 사람들의 웃음 그리고 사람들의 환한 표정이 모두 마음을 폭발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불특정 대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흉기를 드는 악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때 이 한 사람 마음에 있었던 분노의 감정이 이 사람을 주장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은 의도를 만들고 감정은 상황을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강도와 상관없이 감정의 강도가 크든 작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 여러 관계, 여러 사건 앞에 머물게 될 때 그때 그 감정이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나를 돌아보는 시간인 것이죠. 근데 이 감정은 상황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정은 가치관으로 반영되는 것이죠. 사소한 감정들이 어떤 사건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지고 또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결정되어지고 또 그것이 행동으로 나서게 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방향성, 인생의 방향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인생의 우리 중요한 우리 철학 가치관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감정 속에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대한 우리 사전적 정의를 보면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접할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기분과 그리고 느낌인 것이죠.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데 이와 같은 이 감정, 이 기분, 이 느낌이 가치관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순간과 삶의 행복과 불행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건강관리를 잘 하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에 병이 들어 있거나 감정이 한쪽으로 편향되어져 있거나 감정이 병들어 있으면 삶 자체가 삐뚤어지고 삶 자체가 점점 내리막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서 안타까운 사람을 꼽으라면 딱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이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남다른 영향을 기름부음 받았던 것이죠. 남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한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하지만 감정이 삐뚤어졌고 마음이 엇나갔습니다. 그 일로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걸어갔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사사시대의 삼손이 떠오릅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어려웠거든요. 영적으로 어둠이 가득했거든요. 매우 중요한 긴장 관계 속에 있었었거든요. 그때 그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태양이라고 줬습니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어둡고 힘든 시대 속에 이 자녀가 밝은 빛이 되었으면,

사람들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 자라갔던 것이지요. 술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여기 이 삼손은 어린 시절부터 교육받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13장을 보면 어두웠던 시대, 이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 속에 이 빛과 같은 한 사람, 여기 삼손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은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일하셨고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셨던 것이죠. 누구를 쳐다보아야 될지를 모르는 시대 속에 사사로서 삼손이 등장하였고 사람들에게 이 길을 내어주는 한 사람으로 등장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근력, 힘을 주셨던 것이죠. 전무후무한 힘을 삼손에게 기름 부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사기 14장 한 장을 넘어가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4장 1절을 보면 삼손이 딤나에 내려간다라는 말이 등장하죠. 딤나는 블레셋에 있는 한 땅입니다. 삼손은 딤나를 자유롭게 왕래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인을 보게 되어지고 그 한 여인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 딤나에서 보았던 한 여인을 잊을 수가 없는 삼손은 딤나에 다시금 내려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은 우연히 만났지만 이제는 의도적으로, 그리고는 이제는 주도적으로 딤나에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삼손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2절을 보면 삼손은 그의 부모에게 간청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장성한 아들에게 부모의 기대는 그 자녀가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유다인으로서 뿐이겠습니까? 여기 당시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될 사람으로서 블레셋 여인을 나의 아내로 삼겠다, 나 그 여인에게 반했다라고 부모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여기 이 삼손의 부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삼손의 부모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태양이라고 지어서 그 자녀가 어둡고 힘든 시대 속에 등불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녀에게 우리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부정한 것 만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머리 깎지 않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에 채워 넣으려 부단히 노력했던 부모였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와 같은 부모는 이 결혼을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끝끝이 보이기 시작하시죠? 삼손은 걷길로 빠졌던 것이죠. 이것은 삼손이 블레셋의 한 여인을 보았던 것이지만 이것은 시대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시대는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으로 모든 것을 기준 삼았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잘 아는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이 사사시대

결혼이 우리 삼손 위에도 있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더불어 결혼하였던 것이지요. 가만 생각해 보면 저기 저 우리 광야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43년간의 이 어려운 광야를 겪었고 그리고 정복전쟁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속에서 치루어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사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와 같은 이 시대를 자기의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이와 같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도초에 있었던 것이죠.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예, 이 사사시대는 내가 기준이 되는 시대였죠. 내 행복, 나의 만족, 나의 기분, 나의 감정이 기준이 되는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오늘날 우리 시대를 우리 그 개인주의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와 무척 닮아 있죠. 이 시대의 모양은, 이 시대에 있는 일들은 이 시대만이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등장했던 바로 그 일들이었었죠.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유익, 자기의 기분,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건 나와 무관하다, 그리고 나에게 관심 밖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 자기 시대의 행복을 추구했던, 자기 만족을 추구했던 이 시대에는 자기의 감정을 충족하기 위해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삼세는 블레셋 여자에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주는 감정에게 집중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3절은 말합니다. 삼손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간청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순간 삼손은 자기 자신이 나실인이다,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사사다, 이스라엘의 가르침과 그리고 주의 말씀을 수호하는 사람이다 라고는 모든 가치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겉으로는 사사입니다. 사람들은 이 삼손이 나실인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직분을 받은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의 법과 말씀으로부터 떠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자기의 중심성, 자기의 이와 같은 그 이기적 경향은 그 신앙적 균형감을 한쪽으로 기울게 하는 것이지요. 자각적 상황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우리 경험하게 되어지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존재인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중요한 건 나의 기분, 나의 뜻,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인 것이죠. 지금만이 중요한 시대, 그리고 그 감정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삼손이었고 그 시대였던 것이죠. 삼손은 이와 같은 기준, 좋은 기준, 진짜 기준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기준을 넣어버리니까 바로 연이어 타락이 등장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르심을 상실하였고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시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삼손이 딤나에 내려갔다라고 말했는데 그의 인생도 내려가는 내려막길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삼손은 매력적인 한 여성을 보았고 그 여성과의 의도치 않은 만남, 한 번의 만남은 이제는 우리 지속적으로 우리 의도적인 만남으로 바뀌었고 그 만남 속에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 자기의 소견이 자기의 중심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은 삼손의 인생의 방향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변형시켜 버린 것이지요. 맞습니다.

삼손 그 시대를 자기 손의 균에 오른대로 사는 시대라고 말했다면 삼손은 정확하게 그 시대의 사람이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삼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노라면 마음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뭉클하고 떠오릅니다.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어린 시절 우리 부모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어린 시절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와 같은 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 속에 어떤 시간을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네, 형들이 이 요셉을 우리 죽음의 구렁텅이에 던졌다가 그를 또한 건져내어서 노예 상인에게 팔아 버렸던 것이죠. 그 길로 여기 노예의 삶, 이 삶이 요셉의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으니까 어쩌면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무감각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의 상황으로 대입해 보면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직전 오늘 아침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기분 무척 좋지 않을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무척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어쩌면 일로 인해서 아내에게 불투명하게 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불친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행사 혹은 교회 예배 모든 것조차도 우리 굉장히 건조하거나 꼭 가야 돼라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란 한 사람, 이 청년은 어떤 시간을 살았습니까? 네, 자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같이 한솥밥 먹고 있는 형들이 요셉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던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조차도 꺼내었습니다. 꺼내어서 요셉을 한번 따끔하게 혼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것이지요. 형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배신감이 들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인생의 한 사건이 아닌 것이죠. 요셉의 인생 자체가 그야말로 너무나 참혹한 상황에 떨어진 사건입니다. 아마 이와 같은 이 요셉이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그 후에 고주망태가 되어도 사람들이 요셉을 안다면 요셉은 그럴만해, 요셉은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술 먹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치열한 삶일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전쟁과 같은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 전쟁과 같은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요셉은 술이나 자기 감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삼손은 부모님으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자유로움의 그늘 아래에 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 삼손과 비교해 요셉은 그 어마어마한 압도적 위험과 위기 속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초 속에서 감정의 마음과 인생을 결정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삼손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요셉이 갖지 않았던 엄청난 포텐셜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죠. 세상이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힘을 주셨던 사람이 바로 삼손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은 자기의 감정에, 자기의 기분에, 자기의 느낌에 인생을 맡긴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정의 해석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삼손에게 약점은 바로 감정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모두 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약점이 있고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모두 약점이 있는 사람이지요. 직장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우리의 약점이 유독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끙끙 앓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섭섭하고 화내며 그리고 마음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남들 잘 되는 것 보고 있으면 질투나고 누군가가 반대로 나를 무시하면 우리 참을 수 없는 모멸감

때문에 버럭 화를 내고 무언가를 행합니다. 우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냥 저 사람 저런 성격 탓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성격 탓 아닙니다. 감정대로 산 것이죠. 성격 탓 아닙니다. 기분에 맡긴 것이죠. 여러분,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은 강점이 저리 많고 저리 귀한데 그 약점 하나가 관리되지 않아서 약점 하나 때문에 추락하는 분들을 저는 종종 봅니다. 저는 그런 목회자 몇 분이 있습니다. 나에게 저분과 같은 그런 탤런트 주셨다면, 나에게 저분과 같은 그런 은혜 주셨다면, 와, 상상하기만 해도 너무 놀라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포텐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과 약점에, 자기의 기분에, 상황에 맡겼기 때문에 추락한 사람을, 하나님 쓰실 수 없는 사람을 저는 몇 사람 꼽을 수 있습니다. 저는 때로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또 어떤 분을 보고 있다면 마음이 안타깝기가 이루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리 큰 귀한 탈란트와 은사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분이 우리 교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우리는 강점이 약점을 압도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약점이 강점을 끌고 가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강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약점이 하나님께 우리 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이끌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힘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근원적인 욕망, 근원적인 우상이 있는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되어지고 끌려다니게 되어집니다. 아이들만 힘에 끌려다니는 것 아닙니다. 어른, 장년들도 힘에 끌려다닙니다. 명예에 끌려다닙니다. 이성에 끌려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무엇이 우리로 약한 사람, 넘어지는 사람 되게 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 그것을 성경은 죄의 속성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악합니다. 악한 세상만큼 우리도 부서진 마음과 연약한 마음과 저기 육신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은 자주 죄에 오염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분대로 뜻대로 살다 보면 그 기분과 뜻은 어느 순간 죄에 접촉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때론 후회를 남기는 것이지요. 있을 수 없는 고통을 마음가운데 갖게 되는 것이지요. 명예가 추락되어지고 삶이 추락되어지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은 때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섭섭해하며 멀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 그 말씀 뜻대로 살기 어려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약점, 이 감정에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도 너무나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 성경에 어떻게 기도하셨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기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무서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공포였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지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였던 것이죠. 온갖 고난과 고초, 거기서 당할 모든 일들이 예수님은 끔찍했습니다. 예수님은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마음, 이런 상황, 이런 감정 가운데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를 선택합니다. 내려와 제자들을 봅니다. 제자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육신의 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탓하거나 혹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 내 기분이 어떤 줄 알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 라고 제자들에게 윽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 부탁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 상황, 내 뜻 맞지 않는 상황에 대해 자기의 기분과 감정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이들은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이 감정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던 분이셨지요. 예수님도 기도해야 살 수 있는 분이셨던 것이지요. 오늘 이와 같은 이 삼손,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살게 된 삼손의 인생의 말미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카락은 모조리 잘려지게 되어지고 두 눈은 뽑혔고 물레를 돌리는 짐꾼 노예가 되었던 것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수없이 삼손을 보며 조롱하며 그리고 삼손을 전쟁의 전리품처럼 취급했던 것이지요. 감정을 살았던 인생의 극단적인 결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점은 삼손이 이 블레셋의 노예로 살며 감옥에 던져졌는데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삼손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삼손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된 건 무엇이었을까요? 예, 머리 길러봐야 소용없어. 머리 자라는 삼손 하나도 겁없나? 여러분,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인 줄 알았는데 다른 것이었죠. 무엇이었나요? 예,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떠난 삼손은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삼손은 고작 인간에 불과합니다. 여기 하나님 떠난 삼손은 사사로 있고 그리고 여기 나실인이라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도전을 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나타내지 않는다. 목사란 직분이 저를 증명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존귀하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의 지도로 상황을 결정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체성의 나침판으로 감정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와 두려움과 조바심과 불안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가 선택할 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과 조바심과 두려움의 마음을 내어맡기거나 분노의 마음을 내어맡기는 삶이 아닌 기도를, 간구를 결정할 수 있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감정을 초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속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이 부으시는 평강을 만나는 것이죠. 그 평강이 저를 돕습니다. 그 평강이 저와 함께합니다. 그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의 말씀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감정의 결단으로 결코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와 간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0: 세상은 상처난 감정의 창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건을 대하고 일을 대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상처난 감정과 후회의 감정과 불안의 감정의 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말씀과 기도 앞에서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이 한 주간 말씀에 지배받는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감정에 끌려다니며 감정에 지배하는 삶이 아닌 기분 탓하는 사람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침례교회 김광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0091번 포항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 한 여자가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수로보니게 여인과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두 사람은 모두 사회의 주변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간절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주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처음엔 거절처럼 들렸지만 낙심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욱 겸손히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며 주님의 자비를 붙듭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주십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스스로 나아오기를 어려웠지만 주변 사람의 사랑과 믿음의 손길로 주님께 인도됐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귀를 만지시고 에바다 곧 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막혔던 귀와 혀가 열리는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사건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주님을 향한 전적인 의뢰에서 믿음이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첫 곡 믿음으로 가리라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장윤영 찬송가에서 전해드립니다.

때때로 주님의 침묵은 거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조차 믿음을 더 깊게 빚으시는 은혜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홀로서는 결단을 넘어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끄는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도 믿음은 생겨납니다. 또 다른 이를 주님께 인도하는 사랑의 통로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환상의 첼로 연주로 함께하고요. 여기에 모인 우리 소프라노 신용옥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안성진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윤택할 수 있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끄는 위대한 일을 날마다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제2교회 이성우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산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만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손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절대적인 권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손은요 힘이에요. 권능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그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겸손, 겸손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는 남들에게 어떤 고개를 숙이거나 착하게 행동하는 그런 도덕적인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요 내 인생의 주권,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철저히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하나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내 힘과 내가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스스로 탈출하려고 발버둥 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이 것, 해결하는 이 힘을요 세상에서는 능력이라고 해요. 세상에서는 실력이라고 합니다. 왜? 내 힘으로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수많은 문제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세상에서는 실력이고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경에서는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해요. 내 힘으로 다 하고 내 힘으로 다 해결하는 것,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뭐냐,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그분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겸손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겸손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왜 가장 먼저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 겸손이요 단순히 도덕적인 미덕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로마 문화거든요. 로마 문화에서는요 겸손이요 어떤 의미냐, 그 당시의 겸손은요

0: 전쟁터에서 패배한 패잔병.
1: 그런 거예요. 비굴하게 굴복하는 약자들. 그러니까 태생부터 뭐 천한 노예들이 보여주는 비천하고 수치스러운 태도가 바로 겸손이에요. 지금의 우리의 겸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 로마의 가치관은 뭡니까? 로마의 가치관은요, 자존심이에요.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상대방을 힘으로 압도하는 것. 그게 바로 로마의 가치관입니다. 세계 최대 강대국이 당연한 거죠. 권력과 힘과 힘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겸손은 쓸데없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시 로마 문화권 안에 살고 있던 이 교회,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도요 이런 가치관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이 되게 거룩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를. 그 교회 안에도요 이런 가치관 속에서 서로 간의 어떤 자존심, 서로 간의 기득권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전에 5절 말씀 보면은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자존심, 기득권 다 내려놓고 서로를 향해서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뭐냐면 성도들 간에 서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도 늘 겸손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겸손, 사람 앞에서의 겸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특별히 오늘 6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 이 겸손은요 내 손의 힘을 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나를 내려놓고 내 손의 힘을 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조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운전대를 쥐고 있으니까 내 운전 실력만큼만 내 인생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쥐고 있으면 내 실력만큼만 인생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에 맡겨드리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겸손히 엎드릴 때 뭐냐면 바로 그때 뭐예요? 내 인생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실력만큼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을 그 강력한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낸 게 무엇이었습니까? 뭐가 그들을 빼내어 왔었나요? 모세의 능력이었습니까? 모세의 실력이었나요? 아니면 모세가 가진 지팡이였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요, 내 하나님 내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과 펴신팔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 능하신 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거친 바다를 잠재우시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신 손, 그 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손, 그 능하신 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게 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 삶에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안전할까요? 내 삶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요 비록 고난의 한복판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게 엎드려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안전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라보기는요, 삶 가운데 찾아온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고난, 아픔, 고통 앞에서 내 힘으로 이기고 내 힘으로 해결하는 그 노력을 멈추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 아래에서 여러분 겸손하게 엎드리십시오. 겸손히 엎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힘을 빼셔야 돼요. 여러분의 손에 힘을 빼시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내 손에 힘을 빼야 바로 그때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속 붙잡고 있고 내가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힘을 빼셔야 돼요. 그러게 내가 붙잡고 있는 운전대에서 내 손을 아예 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다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인 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그 고난의 수렁에서 들어올리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맡기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에피리토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내던지다, 위탁하다, 통째로 집어던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맡기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내가 지금 어마어마 무거운 짐을 메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밖으로 휙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바로 맡기다라는 겁니다. 즉 뭐냐? 내 힘으로 붙잡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통째로 내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염려 가운데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염려가 너무 친숙해요. 그래서 이 염려를요 그냥 삶의 사소한 습관이나 어떤 마음속에 드는 감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드는 염려를 그냥 쉽게 넘기시면 안 돼요. 그런 감기가 아니에요. 이게요 영적으로 보잖아요, 이 염려는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게 보통 질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통 갑자기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염려를요 마음에 꼭 쥐고 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염려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너무나 잘 풀리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되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잘 되고 있는데 혹시나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찾아와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든데 이 지긋지긋한 고난과 아픔이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염려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염려 속에 깊이 빠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찬양이 막힙니다. 그때부터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요, 결국에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서 소위 말해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는 성도들, 염려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조금 맡기라? 아니에요. 조금 맡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10%? 50%가 아니에요. 99%도 아닙니다. 너희 염려를 다 맡기래요. 100% 전적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 가정의 염려, 자녀의 염려, 건강의 염려, 물질의 염려, 내 앞으로 노후의 염려까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전부 다 하나님께 내어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염려를 하나님께 다 내어 던질 수 있는 그 근거는 과연 뭔가?

0: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모든 염려를 다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든 염려 하나님께 다 내어 던질 수 있는,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다 던져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돌보신다 그래요.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신다는 건요, 단순히 알고 그냥 지켜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돌보신다는 건 뭐냐? 관심을 두고 주의 깊게 살피면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부모가 아주 어린 갓난아기를 살피듯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는요 단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처 말하지 못하고 있는 눈물도 다 아시고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그 아픈 상처들을 다 아시고, 내일을 갖고 있는 우리의 두려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럼 왜 염려하고 있는 건가? 왜 염려하며 사는 것인가? 이유가 있죠. 왜냐?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지금 뭐냐, 나 혼자서 이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뭡니까? 염려는요 미래를 내가 이끌고요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고, 미래를 내가 책임지려는 마음이에요. 그게 염려예요. 반대로 믿음은 뭐예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염려가 전혀 생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염려가 들어옵니다.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염려가 생기느냐 염려가 생기지 않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에게 찾아온 그 염려를 어디로 가져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염려를 계속해서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그 염려만 보고 염려만 생각하면서 염려만 묵상하며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염려를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내가 계속 붙잡고 내가 계속 쌓아가고 있으면 그것은 염려가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염려는 없는 겁니다. 뭐예요? 기도 제목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즉 뭐냐, 믿음의 사람은요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염려할 그 시간에 기도함으로써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취해야 할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삶의 염려로 가득한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현실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능하신 손으로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 알고 다 보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볼기는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십시오. 조금 맡기시면 안 돼요. 50% 맡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100% 전적으로 다 맡기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단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내 염려를 하나님께 완전히 다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우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염려해봤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염려해봤자 내가 그 염려 사라지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염려를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바꾸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족의 염려도, 건강의 염려도, 자녀의 염려도, 생계와 미래의 염려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과 우리가 걸어가는 매일매일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모든 염려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의 메시지, 마지막 권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뭐예요? 그가 누구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귀, 사단 이런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존재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원수 마귀가 가장 일하기 좋은 그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예요? 그때는 언제냐?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지쳐서 마음이 약해지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바로 그때 마귀가 일하는 때예요. 딱 좋아하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마귀를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 지금 뭐냐? 으르렁거리면서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사자처럼 마귀는요, 삶에 닥쳐온 고난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성토들을 삼키려 해요. 삼키기 위해서 지금도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9절에 답을 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찾아왔는데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내 삶을 억누르고 있는데 그냥 주저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패배자처럼, 패잔병처럼 엎드려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적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잘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합니다. 왜요? 약하니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달래거나 타협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숨어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요, 믿음을 굳게 하여서 대적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0: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을 굳게 하여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무슨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 믿음은요, 바로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아무리 내 앞에서 으르렁거리면서 위협할지라도 나를 덮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백배, 천배, 만배도 강하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심어주는 악한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흔들고 우리 자녀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어둠의 권세야,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선포가 여러분 입술에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는 우리 거예요. 마귀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고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원수 마귀는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머물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의 미래, 앞으로 주어지게 되는 영광스러운 결말을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보면 10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한복판에서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보면 정말 끝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요,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가 고난은요, 아주 잠깐 스쳐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강하게 하신대. 지금 뭐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력이 갖춰지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해주겠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모래성 같은 정말 우리 인생, 이 인생을요, 예수라는 그 영원한 반석 위에 뿌리 내리게 하셔서 이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다 받으셔야 돼요.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우리 바라볼기는요,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늘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제2교회 이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32국에 7300번, 232-7300 포항제2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에이펙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축복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바로 야곱이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순탄치 않았어요.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고요.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했지만 7년의 시간이 더 걸려서 14년 뒤에 소원을 이뤘습니다. 만약 야곱이 먼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선 에서와 야곱이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계획돼 있었는데 야곱은 그걸 본인이 이루려고 한 거죠.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조바심이 날 때가 있어요. 조급해지니까 불평이 나오고 또 감사는 희미해져 가는데요.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이를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엽니다.

할렐루야, 복된 화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다들 평안하셨나요? 오늘 첫 찬양으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올려드렸습니다. 후렴에 계속해서 나오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셨나요? 세어보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을 거예요. 저희가 감사노트를 쓰기도 하지만요. 감사노트 쓰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섯 가지만 쓰려고 했는데 더 많은 감사가 떠올라서 더 쓰게 될 때도 많습니다. 가끔 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과거의 복이 희미해질 수도 있지만요.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하면서요.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오감환, 오찬환, 오말환으로 출석 체크하는데요.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의 반이 지나가는 날이에요. 오늘은 좀 그동안 그냥 듣고만 계셨던 분들도요, 감사로 또 출석 체크 은혜 나누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감사가 있으셨는지, 나의 감사를 꺼내어 볼 때, 주님이 더큰 기쁨으로 그곳을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감사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오늘 말씀 완료를 줄여서 세 글자 오감환, 오찬환, 오말환으로 출석 체크 받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세 글자 출석 체크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6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기다리면서요. 찬양 한곡더 올려드릴게요. 우리 감사, 또 주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네, 오늘도 감사 출석 체크가 더 많이 보이네요. 감사함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동안 감사 출석 체크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3900번님, 오늘 감사 완료! 오가만 하시면서 무사히 퇴근을 하고 무사히 아이들이 학교하고 이 모든 일상이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순탄하게 일상이 흘러갈 수 있는 것 또한

0: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정말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또 비슷하게 우리 8570번님께서 오감환, 오말환, 오찬환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사고 없이 무사히 보냄에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우리 8570번님 세 가지로 출석 체크 보내셨습니다. 또 2667번님 출첵합니다. 가장 먼저 보내셨어요. 하시면서 오말환, 오감환, 오찬환입니다. 예, 초기로 풀을 깎다가 쉴 겸 물 한 잔 마시려 하면서 출첵했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왔어 영이 기대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이 마지막 날 여러분들께서 올리시는 댓글도 또 감사도 더 궁금한 오늘입니다. 또 4313번님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완료, 오랜만에 왔어요. 건강 회복하게 하셔서 감사해요. 소소한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건강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 보니까 어디가 안 좋으셨나 봐요. 그치만 회복됐다고 이렇게 댓글 올리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4313번님 화요일날 매주 뵙다가 못 뵈서 아쉬웠는데 다시 방송 청취하시고 또 회복게 하신 주님께 감사한 오늘입니다. 또 8151번님께서요 항상 좋은 말을 해주세요. 이쁜 서영 PD님 샬롬입니다. 오마란, 오찬환, 오가만이에요. 모두들 평안을 빕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두들 평안 가장 필요하죠. 저희에게 주님께서 가장 저희에게 주신 복이 평안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그 평안을 사모하면서요 오늘도 평안한 코너 또 평안하게 여러분들께 찬양 들려드리고 또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출석체크 계속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셔서 로그인하시고 출석체크 보내셔도 됩니다. 오늘의 코너 시작합니다. 달고 달디단 바이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시간. 오늘도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영을 채워볼까요? 네, 이 시간 저녁 시간이죠. 저녁도 드시겠지만요. 육의 양식도 드시고 말씀의 양식도 함께 드세요. 오늘도 말씀 찬양을 피아노 반주로 함께 도와주실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 모셨습니다. 사모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사모님 잘 지내셨나요?
1: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0: 네, 사모님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요.
1: 네, 그렇죠.
0: 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막 온열 질환 예방 상식을 우리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고 했는데 네. 이 더운 여름에 사모님만의 좀 건강 비결이 있으실까요?
1: 일단은 잘 먹고 잘 자야겠죠.
0: 그죠. 잘 먹고 잘 자기, 또 물 많이 마시기. 네, 중요하죠.
1: 그렇죠. 근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0: 네, 근데 사모님은 참 항상 보면 건강해 보이세요. 한 네. 번도 네 아프신 적도 없으시고 컨디션 난조도 없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원래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여기저기가
0: 또 알게 모르게 아픈 곳이 있으실까요?
1: 네, 그래도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네. 네, 또 아침 저녁으로 또 운동을 하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요즘은 또 해가 길어져가지고
1: 맞아요.
0: 저녁에 나가도 죠.
1: 네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0: 아, 저도 좋습니다. 그래서 네.
1: 하루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0: 맞아요. 시간을 더 버는 네. 느낌이 있고 네. 우리 어린이들도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아리엘 양 그리고 박예린 양도 이 자리 모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여름에 해가 길어져요.
2: 네.
0: 좀 느끼나요?

0: 네.
1: 저녁이 됐는데도 막 해가 밝아서 당황했던 적도 있죠.
0: 원래 6시 전에 다 해가 졌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는 7시가 넘어서도 계속 해가 떠있어갖고 오래오래 놀 수 있어요.
1: 아,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오래오래 놀 수 있어서 행복해요. 저희도 행복합니다. 네. 우리 아리엘 양도. 아 근데 아리엘 양.
2: 네?
1: 지금 제가 발목에 뭘 봤어요? 발목에 지금 보호대 차신 것 같은데.
2: 맞아요.
1: 다치셨어요?
2: 저번 주 수요일에 학교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발목이 살짝 꺾였어요.
1: 어허, 너무 아팠겠다. 학교 계단에서 눈 잘 뜨고 다녀야 돼요. 아, 이게 너무 아리엘 양 제가 아니까 너무 네. 사실 밝고 활기차고 잘 이렇게 몸 관리하세요. 아리엘 양.
2: 네.
1: 태권도복을 근데 입고 왔어요.
3: 네. 그래도 보호대를 하고 아... 네, 태권도를 계속 하네요.
1: 그러니까요. 진짜 태권도에 진심이신 것 같아요. 네, 아리엘 양 보호대하고 태권도 하면 어때요?
2: 불편해요.
1: 불편한데도 태권도가 계속 하고 싶어요?
2: 네.
1: 진짜 정말 대단하다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정도의 의지와 투지를 가지면 아무것도 못할 게 없을 것
3: 네,
1: 같아요.
3: 네, 네.
1: 네,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 아리엘 양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얼른 낫길 함께 기도할게요.
2: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화요일 달고 달디나 바이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매주 이제 말씀 암송을 하면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 달 넘게 암송했죠.
3: 네, 그렇죠.
1: 5장 1절부터 또 시작하면 두 달? 한 세 달 동안 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저희가 완벽하게 암송을 한 것 같은데
3: 네, 맞습니다.
1: 오늘 저희가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저번 주에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복습 퀴즈를 그래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3: 네.
1: 그래서 복습 퀴즈를 좀 빈칸 퀴즈로 오랜만에 준비했어요.
3: 네.
1: 찬양 지금 올려드리는 찬양 중에 퀴즈가 나갑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퀴즈를 드리려고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외워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빈칸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찬양을 불러요. 그 찬양 중에 오늘은 땡땡인가요? 뿅뿅인가요?
2: 땡땡!
1: 땡땡으로 준비했습니다. 땡땡이라고 한 그 빈칸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는지 여러분께서 맞히시면 됩니다. 맞히시고 정답 맞히시면 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도 드리니까요. 귀 기울여서 지금 꼭 맞히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퀴즈 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저희가 퀴즈가 너무 빨리 지나간 거 같아요.
1: 너무 빨리 지나갔죠.
0: 그쵸? 첫 번째 나와가지고 지금 좀 뭐지 하면서 땡땡이 없었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다시 한번 땡땡 드립니다. 초반에 퀴즈가 있어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천천히
0: 네, 네,
2: 땡땡이 아주 잘 들리도록
0: 땡땡이 아주 잘 들리도록 그 네. 부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0: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암송했어요. 13절에서 복습 퀴즈가 나갔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땡땡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네, 아무 땡땡 없어.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 일단 단어는 아닙니다. 명사 아니고요. 객관식으로 드립니다. 사모님, 객관식. 오, 근데 한 분이 지금 벌써 맞히셨어요. 그 빠른 단어를 캐치를 하셨네요. 네, 사모님, 객관식으로 출제해 주세요. 네. 1번
1: 갈 데 없어.
0: 2번
1: 볼 데 없어.
0: 3번
1: 쓸데 없어.
0: 네, 세 가지입니다. 오늘 소금, 이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땡땡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에서 땡땡 없어 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갈 데 없어. 2번 볼 데 없어. 3번 쓸 데 없어. 네, 소금이 과연 갈 데가 없을까요? 볼 데가 없을까요? 쓸 데가 없을까요? 오답도 올라오네요. 네. 오답도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네, 오늘 정답 맞히시는 분들 가운데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답은요, 문자 새창 열기를 하셔서 문자를 받는 번호가 샵 9030이에요. 이 방법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셔서 문자 새창 열기를 하신 이후에 샵 9030 문자 작성하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가 샵 9030이고요. 메시지란에 정답 적으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그냥 설치하시면 쉽게 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보내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저희 빈칸 퀴즈였습니다. 1번 갈 데 없어, 2번 볼 데 없어, 3번 쓸 데 없어. 네, 후에는 아무 땡땡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에요.

0: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김종구 식마치킨 포항 해도점에서 치킨 교환권을, 성서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잇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이릅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화요일 달고 달디단 바이블 코너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퀴즈 바로 드렸어요. 그렇죠?
2: 네.
1: 빈칸 퀴즈 찬양으로 드렸는데요. 정답 같이 말씀하시면서 한 번 더 13절만 불러볼까요?
2: 네. 자.
1: 네, 정답 공개합니다. 과연 어떤 단어였는지.

0: 아멘. 네, 오늘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부분을 저희가 퀴즈로 드렸어요.
1: 그러네요.
0: 없어. 그렇죠? 1번 갈 때, 2번 볼 때, 3번 쓸 때였는데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2: 3번 쓸 때 없어.
0: 정답입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객관식을 드리기 전에 막 오답이 속출했어요. 소용 나왔고요. 네, 또 소용 나왔는데 소용밖에 없었나요? 오답이 생각보다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다들 지혜로우십니다. 네, 우리 7754번님, 서영 PD님, 샬롬 오관완입니다. 반갑습니다. 출석 체크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2171번님도요. 오감환, 오찬환 하시면서 오늘도 극동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하시면서 75세 할배 이렇게 항상 화요일만 들어오세요. 우리 2171번님은 정말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 들어와 주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방송에도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또 8151번님 3번 정답 맞히셨고요. 1072번님 쓸때입니다. 저도 5학년인데요. 연서예요. 성경책 보면서 찾았어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셨어요. 여기 또 5학년 친구가 계시죠? 네, 우리 예린양.
3: 네.
0: 우리 연서라는 친구가 또 반에 있

0: 있다면서요.
1: 맞아요. 저희 반 반장 이름이에요.
0: 네. 과연 연서가 그
1: 예능의
0: 연서일지
1: 친구일지 집에 가서 번호를 검색을 해봐야겠네요.
0: 이름만 같을지 궁금합니다. 네, 또 2667번님 정답 3번 맞히셨어요. 또 0915번님도 쓸데없어. 정답이고요. 0652번님, 아, 정말 해가 길어졌어요. 아직 반짝반짝해요. 정답은 3번입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방송 끝나고 집에 갈때 예전에는 어두웠거든요.
2: 맞아요.
0: 근데 이게 해가 길어지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2: 맞아요.
0: 일찍
2: 맞아요.
0: 퇴근하는 기분.
2: 맞아요.
0: 네, 1072번님도 아까 맞히셨고 1771번님 정답 맞히셨습니다. 4313번님도 정답 맞히셨고요. 7584번님 샬롬 반갑습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처음 참여해요. 정답 3번 쓸데없어. 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출석해
2: 야.
0: 주셨어요. 네, 포항, 부산 생각보다 멉니다. 같은
2: 그렇죠.
0: 경상도긴 한데요.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7584번님 환영하고요. 또 1767번님 오늘 감사 완료 하시면서 은혜로운 찬양 들려주세요. 네, 기다리시면 저희 바로 또 말씀 은혜롭게 찬양 올려드립니다. 1372번님께서 두 천사들 반갑습니다. 아리엘 천사의 발목 회복을 기도합니다. 네,
2: 어,
0: 발목이 아프다는 걸 들으셨나
2: 감사합니다.
0: 봐요. 네, 같이 기도해 주세요. 또 7997번님, 오감한 찬양 즐겁게 잘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퇴근길에 또 힐링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정답 바로 공개하고 다음 찬양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3번이었죠. 네,
2: 네.
0: 선물 받으실 분 바로 공개할게요. 제가 세분 드리겠다고 했는데 한분더 드립니다.
2: 와.
0: 1771번님, 그리고 0915번님, 또 7584번님, 1072번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여러분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샵 903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 많이 보내주셨는데 못 드린 분들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샵 9030으로 네, 주소와 이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030으로 주소와 이름 보내주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의 그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죠.
2: 네.
0: 세상을 빛내고 또 세상에 지혜를 주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 아멘.
0: 네, 저희 다음 찬양 준비했어요. 바로 음원으로 먼저 올려드릴게요. 이것도 길죠?

0: 네, 오늘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함께 찬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찬양 또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유튜브 채널에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저희가 또 검색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바로 받으실 수 있도록 샵 9030, 단문 50원의 문자 샵 9030으로 찬양 또는 노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찬양 링크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찬양 또는 노래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우리 사모님께서 직접 작곡하신 곡입니다. 맞죠?
1: 네.
0: 저작권에 문제 없죠?
1: 없습니다.
0: 네, 여러분. 찬양 또는 노래라고 보내주시면 이 찬양 은혜롭게 또 계속해서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요. 좀 익숙하죠?
1: 네.
0: 네, 언제 저희가 한번 암송을 했던 것 같아요?
1: 기억을 거슬러 보니까
0: 네.
1: 작년 겨울에 저희가 한번 암송하고 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가족분들을 축복하는 시간도 함께 가질 수 있었는데,
1: 네.
0: 오늘 한번더이 말씀을 외워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이 시작됩니다.
1: 그렇군요.
2: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0: 아,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야, 센스가 대단합니다.
1: 야.
0: 저희 서머 스페셜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도 함께 녹음을 했거든요. 근데
1: 네.
0: 중간중간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릴 텐데, 서머 스페셜이 뭐냐면, 애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찬양으로 풍성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 네.
0: 코너는 잠시 휴식기를 하고 또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고요. 찬양으로 풍성한 시간을 가져서 오늘을 우리 이제 사모님 또 어린 아이들이 마지막이지만 6주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중간에도 오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썸머 스페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사모님, 정확하게 언제 다시 이 방송이 시작되죠?
1: 네, 두달 뒤에 8월 18일 화요일에
0: 네.
1: 네, 저녁에 같은 시간에 또 돌아옵니다.
0: 맞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저녁에 달고 달디던 바이블 다시 시작하고요. 그동안은 이제 제가 혼자 진행을 하게 될것 같은데, 달바에 나오는 이 찬양 말씀 찬양들 계속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제가 퀴즈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1: 아, 네.
0: 계속해서 네, 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하반기 중에 계획하고 있는 행사도 있어요, 사모님, 그렇죠?
1: 네.
0: 네, 달고 달디단 바이블 이 코너로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직접 뵐수 있는 행사도 계획 중이에요.
1: 네.
0: 그래서 말씀 찬양 꾸준히 이 썸머 스페셜 때도 네, 청취하시면 되겠고요. 꾸준한 애청 부탁드립니다.
1: 부탁드립니다.
0: 오늘 네, 말씀 찬양 바로 시작해 볼게요. 바로 배워보면 좋겠는데요.
1: 네.
0: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여기 처음에 시작이 뭐라고 하면서 시작을 할까요?
1: 야고바.
0: 맞습니다.
1: 네.
0: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면서 이제 축복의 말씀을 뒤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면서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저녁 시간에 나의 이름을 보내셔도 되고요. 또내 자녀들의 이름을 보내셔도 됩니다. 또는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런 영혼들의 이름을 보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처음 청취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본인의 성함 보내주세요. 이 이름으로 찬양 한번 불러주세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축복하면서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찬양 올려드릴게요. 샵 9030으로 이름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항상 이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우리 1072번님 자주 올게요. 매일매일 6시 방송 줄넘기 학원 끝나고 엄마와 같이 들어요 하시는 연서 친구 계시죠? 우리 연서를 위해 이 찬양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연서야 넣고 부르시면 됩니다.

우리 5학년 친구 연서를 위해 이렇게 축복의 찬양 올려드렸는데요. 앞으로의 길 주님께서 온전히 이끄시고 또 운전대 잡아주시길, 주님의 올바른 방향대로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7584번님께서 보내셨어요. 영원아 그리고 창원아 이름 넣어서 불러주세요 하셨습니다. 저희 첫 번째는 영원아 넣고요, 두 번째는 창원아 라고 부르면서 찬양 다시 한번

0: 아멘. 우리 부산에 있는 영원아 창원아 넣으면서 불러드렸는데요. 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지명하였고요. 또 구원하시기를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매일을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찬양 올려드립니다. 샵 9030으로 네, 축복의 이름 보내주세요. 축복 받고 싶은, 네, 전도하고 싶은 이름 보내셔도 되고요. 또 자녀의 이름 아니면 본인의 이름 보내셔도 좋습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이름 보내주세요. 저희가 넣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모님, 이 말씀의 배경이 있죠?
1: 네.
0: 네.
1: 이사야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요.
0: 네.
1: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남유다도 회개하는 것을, 회개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0: 네, 이 말씀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그 선포입니다.
1: 네.
0: 네.
1: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이유는
0: 네.
1: 회복시키기 위함이었고,
0: 아멘.
1: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암송을 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0: 맞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십니다. 또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1: 아멘.
0: 네, 오늘은 저희가 찬양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축복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니까요. 샵 9030으로 이 이름으로 넣어서 한번 불러주세요.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샵 9030으로 이름 적어서

네, 오늘 저희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축복의 말씀이라서 여러분들의 이름 또 신청해 주시는 이름으로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7584번님께서요. 자녀들 이름이 방송에서 울컥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보내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의 목소리로 올려드리지만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희 예준이라는 이름으로도 또 불러달라고 문자메시지 들어왔어요. 한번 예준이 이름 부르면서 네, 함께 올려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부르니까 더 기쁜데요. 또 방금 들어왔어요. 우리 7012번님께서 피디님 믿고 있지 않는, 믿지 않고 있는 조카 서현이 현준이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샬롬, 아멘. 네, 저희 찬양
1: 네.
0: 바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믿음 가지는 우리 가정 되길 바라면서요. 또 재윤이도 왔는데요. 함께 부르면서 일단 서현이 현준이 불러보겠습니다.

0: 썸머 스페셜 전에 우리 축복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봤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달려왔습니다.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암송도 하고 또 말씀의 은혜도 나눴는데요.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방송가족분들, 또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 김아리엘 양, 박예린 양 너무나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풍성한 찬양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또 제 정비의 시간을 가지니까요. 그 다음에도 더 풍성하고 또 재밌는 찬양 계속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애청 부탁드리고요. 우리 마칠 시간인데 그동안 어떠셨는지 우리 아리엘 양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1: 엄청 많은 노래를 배웠는데 네.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0: 정말 빨리 지나갔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저는 다음 주부터 계속 또 틉니다. 계속 음원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복습하실 수 있도록. 우리 예린 양 어떠셨어요?
2: 지금까지 계속 외운 말씀들이 다 머리에 생각나는데 벌써 선물 스페셜이라서 계속 치워야 한다니.
0: 아 근데요 여러분 계속 또 오실 수 있어요. 제가 부르면 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모님 어떠셨나요?
3: 네, 참 의미 있는 이 시간들을 또 함께 감당할 수 있어서 전 참 기뻤고요. 네. 또 여러 가지 또 부담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기쁨과 감사가 더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0: 아멘. 네, 오늘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달고 달디단 바이블 이 코너는요, 8월 18일 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 그리고 김아리엘 양, 박예린 양, 우리 8월 18일에 다시 만나고요. 또 혹시 중간에 뵐 수 있으면 꼭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코너는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닙니다. 8월 18일에 다시 시작되고요. 다음 주부터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어떤 코너가 돌아올지 기대되시죠? 네, 찬양으로 풍성한 시간들 가져보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여러분 애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고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불안과 염려, 우울증과 허무한 마음이 생기게 되죠. 분노심이 생기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반항하는 마음이 생겨나죠. 낙심과 실패의 감정은 좌절감과 열등의식을 만들고 교만한 마음은 편견과 이기심, 만용과 자만심을 키웁니다. 때때로 힘들어질 수 있는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마음과 육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단 하나의 치료법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끔히 씻음을 받는 일,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들로 지친 영혼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용서를 받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길만이 나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 다닌다고 갑자기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게 되거나 갑자기 말과 행동과 인격이 달라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인이었던 본성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한계를 두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포도나무에 붙어 열매를 맺는 가지처럼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므로 선한 말을 해야 하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위축시키는 두려움을 조장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랑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로 수년을 섬겨온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입니다.
1: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또 듣고 나누다 보니까 아 우리가 참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또 연결되어 있고 같은 고민을 하고 아픔이 있구나 이러면서 더더욱 이 한 가족이라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서 참 감사하고 참 귀하죠. 뭐 각종 모든 방송들이 지금 전부 다 기업에 후원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떤 뭐 세상적인 광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순수 복음을 지향하는 이런 방송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은혜로운 사연을 듣고 또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기 있게 생명을 얻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저는 방송이라 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5세면 가장 왕성한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또 25년을 힘있게 뛰어가고 도약하는 우리 방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0: 지난 25년 동안 포항극동방송은 사명을 품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한 줄의 기도로 주님의 빛을 전했습니다. 청년의 시절을 지나며 더 넓은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포항극동방송. 가장 힘있게 달려갈 이때에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으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포항극동방송의 새로운 25년을 함께 열어가실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다는 그 뜨거운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시간에는 효자교회 이동형 목사님께서 시편 46편 1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환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지난 2주 전에 있었던 서시찰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백두산을 다녀왔습니다. 서파와 폭파를 통해서 백두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기적처럼 그 천지의 장엄한 모습도 눈으로 보고 또 마음속에 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더 깊이 남는 것은 또 다른 아픔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목장 종강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깊이 연관된 이 백두산을 한반도 북역의 길을 통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길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그 사실이 참 마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분단은 아직 끝나지 않는 우리 민족의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은 6.25 한국전쟁 발발 7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25가 지나고 맞는 이 오늘 주일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6.25 전쟁은 오래전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아직도 이 땅의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 다시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전쟁이 역사의 한 페이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기억이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입니다. 그러므로 6.25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아픔 앞에서 두려움과 분노에만 머무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픈 역사를 기억하지만 미움만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지만 절망만을 말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역사의 흔들림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흔들릴 때에도, 가정이 흔들릴 때에도, 또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피할 곳이 어딘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실 이 환란이라는 것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환란이 있습니다. 건강이 흔들릴 때가 있고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또 생업의 길이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으로는 나는 도대체 어디로 피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매일같이 울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는 순간들을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어디로 피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46편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두려움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사람의 힘만도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나라의 아픔과 또 우리 삶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피난처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가장 붙들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피난처라는 단어입니다. 피난처는 평안할 때 찾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이 피난처가 크게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치고 위험이 찾아오고 더 이상 내 힘으로 버틸 수 없을 때에 바로 사람은 피할 곳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한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가정에도 눈물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막막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흔들릴 수 있고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생업의 길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환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환난 중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밖에서만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평안한 날에만 고백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두렵고 가장 약하고 또 가장 피할 곳이 없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피난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참 이상하게도 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자꾸만 여러 곳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 길을 찾을 때에 휴대폰에 들어있는 이 내비게이션을 많이 의지를 합니다. 운전할 뿐만 아니라 걸어갈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도 때로는 이상한 길을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을 선택해서 따라갔는데 가다 보면은 좁은 길로 인도하고 때로는 막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참 답답해요. 아니 속으로 네가 안내했잖아 라고 성질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환난을 만나게 되면은 내 마음이 이 내비게이션처럼 어디론가 자꾸 피하라고 말합니다. 걱정으로 가라, 분노로 가라, 사람에게만 면하려라, 혼자 숨어라, 이렇게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막다른 길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길에는 바로 경고음이 울리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길을 가다가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도 돌이키게 하시고 참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 진짜 피난길은 세상이 말하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꾸 사람에게만 기대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의 위로와 또 도움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를 돕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걱정 속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붙들고 밤새도록 걱정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걱정이라는 것도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분노 속으로 피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러면 잠시 내 속은 시원한 것 같지만은 그 분노도 우리를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문제를 모르는 척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바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산도 아주 든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또 바다가 요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해 보이는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던 것들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건강이라는 것이 늘 내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건강도 흔들립니다. 가정이 언제나 평안할 줄 알았는데 가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일터가 든든할 줄 알았는데 불안해집니다. 나라와 사회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두려운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흔들림이 작아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상황이 안정되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환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쉽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어두움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전쟁의 기억 앞에서도 두렵고 내 삶의 문제 앞에서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두려움 속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합니까? 기도로 피하고, 말씀으로 피하고, 예배의 자리로 피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자녀에게도, 또 우리 일터에도,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이 땅의 평안을 맡기며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2절과 3절에서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흔들리는 그런 장면이지요. 그런데 4절에서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바닷물이 요동했습니다. 큰 물이 솟아나고 뛰놀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잔잔히 흐르는 시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동하는 바다와 잔잔한 시내가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바다는 두려움을 주지만은 시내는 생명을 줍니다. 바다는 삼킬 것처럼 밀려오지만은 시내는 조용히 흐르며 성을 기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큰 강을 의지하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 안에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시내가 흐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을 살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큰 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과 평안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도의 삶에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려운 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역사도 늘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흔들림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요동하는 바다를 지나고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내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성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성벽이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군사가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이 잘 준비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환경이 얼마나 안정적이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내 인생의 성벽을 자꾸 높이 쌓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더 많이 준비하면 안전할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또 사람들의 인정과 도움을 많이 받으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고 성실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의 진짜 안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집이 크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마음이 늘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가정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결정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계실 때에 그 가정은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람 수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교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지친 성도도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6절을 보십시오. 6절은 세상의 흔들림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6.25를 지나고 맞는 오늘 주일에 더 깊이 들리는 말씀입니다. 나라들이 떠들고 왕국들이 흔들리는 일은 옛날에 있었던 일만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갈등을 늘 반복해 왔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그저 지도 위에, 한 나라의 지도 위에 선을 긋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남기고 가정에 눈물을 또 남기고 세대와 세대 사이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 같은 절에서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아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라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왕국들이 아무리 흔들려도 마지막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땅이 녹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큽니다. 전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큽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소리에 쉽게 흔들려버립니다. 뉴스에 마음이 불안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예상하지 못한 소식에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소리만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라고 했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부족했고 두려워했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던 그 외로운 광야 베델에서도 또 다시 형을 만나야 되는 그런 두려움 앞에서 밤새 씨름했던 그 야뽕 나루터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 고백은 부족한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설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할 때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이 나라와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8절에서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라라는 그러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로서 교만한 나라들과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세력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을 감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의 아픔입니다.

전쟁은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흩어놓고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전쟁이 지나간 자리에는 폐허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남고 미움이 남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상처와 눈물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말할 때 가볍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직접 겪지 않는 세대라 하더라도 그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평화는 쉽게 교만이 되어버립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유는 쉽게 가볍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기억 앞에서 미움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픔을 기억하되 복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역사를 잊지 않되 두려움과 적대감을 키우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전쟁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절을 보십시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기 하심이여 땅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쟁의 도구를 꺾고 계십니다.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전쟁의 수레를 지금 불사르고 계십니다. 사람은요, 강한 무기를 가지게 되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힘을 가져야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책임과 준비는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궁극적인 평화가 사람의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셔야만이 참된 평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평화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이심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작은 피난처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두려움을 품어주셨다면 나도 누군가를 향한 그런 미움과 거친 말을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평안을 주셨다 그러면 나도 가정과 교회와 이웃 가운데 평화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은 오늘 이 시편 46편의 중심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10절에서 가만히 있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조용히 묵상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성경의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은 지금 나라들이 떠들고 왕국들이 흔들리며 하나님께서 활을 꺾고 창을 끊으시며 전쟁의 수레를 불사르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씀은 교만하게 요동하는 열방과 전쟁의 세력을 향해 지금 하나님께서 멈추어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환난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요동하는 마음을 멈추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붙들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마으면 자꾸 마음이 바빠집니다.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붙들어야 될 것 같고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고 내 생각에도 흔들립니다. 나라의 문제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걱정이 많아지고 분노가 많아지고 말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음은 믿음의 멈춤입니다. 불신앙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중심을 잡는 거룩한 멈춤입니다. 파도가 거세도 배 안에 계셨던 주님이, 배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제자들은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환난이 몰려올수록 더 많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멈춰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님도 주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 7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46편은 같은 고백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0: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이십니다. 전쟁의 소리가 커도, 나라가 흔들려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해도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를 기억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드릴 기도는 분명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지키는 이들에게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생명과 평화를 귀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의 소망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자신도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거친 말을 줄이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세워주며 또 세상 속에서는 미움보다는 기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끝까지 전쟁을 시기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 안에도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76년 전 이 땅을 흔들었던 그런 전쟁의 역사처럼 나라가 흔들릴 때가 있고 그 건강과 생업과 가정의 문제로 내 마음이 통째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환난이 없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피할 곳을 알기 때문에 담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할 때 걱정이나 분노로 피하지 말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25를 기억하는 이 주일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만군의 여호와 품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피하며 주님 앞에 가만히 멈춰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효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효자교회 이동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효자교회 지역번호 054-276-913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바쁜 출퇴근 시간, 나만의 찬양 집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떠나는 여행, 뜨거운 말씀 부흥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곳, 극동방송을 들으며 운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됩니다.
4: 지금 차는 막히지만 차 안에서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운전대를 잡아서 박수는 못 치지만 사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아마 뭐 운전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들으실 텐데 우리가 어디에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예배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 찬양 좀 같이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극동방송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해주세요. 다른 운전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운전하며 예배합니다. 운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극동방송 주파수 스티커 부착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0: SD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장난 것처럼 추락하기도 하고요. 이 추락한 인생을 스스로 고쳐보기에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지혜와 답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고장난 인생도 또 반복되는 삶의 문제들도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허락하신 이 새로운 날 다시 한번 살아가야겠습니다. 괜찮아,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이 시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갈급해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누리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도 출발할게요.

김도연과 커피소년이 함께 찬양하는 거무나 아름답다.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으로 전하는 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요, 클래식콰이어의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 그리고 한웅재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도 듣고 오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삶의 문제들 사이에서 괜찮다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외치시는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주님 손 붙들고 계세요? 이 시간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다양한 사연 오늘도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찬양 세 곡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프로비던스 워십이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 메들리입니다.

시와 그림이 찬양했습니다. 가자.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리컬러의 아카펠라 찬양이었죠. 이 시간 너의 맘속에. 그리고 옹기장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도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G2G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홀리원의 찬송 편곡 하루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이 함께 편곡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고장난 것처럼 무너져 내릴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주님의 오른손을 꼭 붙들고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날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은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주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인피니티 밴드가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폴 발로시의 영어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김도현의 성령이 오셨네 듣고 오셨고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그 음성 오늘 들으신 줄 믿고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하루 승리하시다가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순서로 함께한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도 늘 하는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하더라도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최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는 그 사도신경 안에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흐름들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에 갇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 뭡니까? 감사함으로, 또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잊지 마시고요. 하루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시면서 또 찬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제네시스 앨범 가운데서 회개 들려드렸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이제 첫 직장을 다니면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직장 생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힘듦이 이제 직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업무적이나 뭐 이런 것들에 적응을 못하는 건 줄 알고, 야, 당연히 힘들지. 힘든 게 정상이야. 직장에 적응하는데 그래도 한 반년은 걸릴걸. 잘 버텨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참 힘듭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은 직급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버는 월급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해야지 내가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화의 모든 방향들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불릴 수가 있을까? 주식을 해야 돼. 혹은 뭐 어디 땅을 사야 돼. 아니면 뭐 코인을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요. 그런 것들의 모든 대화들이 맞춰져 있다 보니 그 사이에서 함께 대화하는 게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뭐 직장 생활이니까 또 어울려야 되는데, 같이 어울리면은, 너 교회 다닌다고? 야, 그러면은 너 뭐 교회 또 헌금하겠네? 야, 그럴 돈이 어딨어? 야, 그런 돈 모아가지고 주식해. 이런 대화들 속에서, 야,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고, 정말 그들과 대화하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말을 했습니다. 야, 그렇게 힘든 거는 정상이니까 그거는 네가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어떤 삶과 가치관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대화 가운데서는 네가 어려움을 겪는 게 정상이다. 만약에 네가 그런 대화 가운데서 아무런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신앙 가운데서 바라보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한번 살아가는 것이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 목자들이 분쟁이 생겼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조카 롯에게, 야, 네가 좋은 땅 네가 선택해서 가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의 방법입니다. 더 좋은 땅, 더 귀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 좋은 땅 차지해라.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거든요. 너 좋은 거 가져가. 하지만 나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늘 입을 열면 나오는 말은 무슨 주식을 살까? 야, 뭘 해야 돼? 어디 땅을 사볼까? 여러분, 세상 것에 관심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관심이 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없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건지 세상적인 기준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글쎄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찬양으로 어노인팅 앨범 가운데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들으셨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관심 있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요, 맨날 운동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늘 자기가 영화 봤던 거 이야기를 하죠. 그럼 내가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자연스럽게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이게 당연히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물론 이 돈이라는 것이 없으면 참 불편하고 힘듭니다. 진짜 그런데 불편하고 힘들 만큼 없을 때는 진짜 돈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이 돈의 문제는요, 더 가지지 못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보다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그래서 불편한 거죠.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늘 우리의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분들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는데, 그렇게 삶에서 욕심을 부리면서 사는데,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못 가져도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내가 습관적으로 내뱉는 혹은 습관이 아니더라도 정말 내 신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사용하는 시간과 내가 사용하는 돈과 그런 내가 사용하는 어떤 나의 재능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어야지 그 말이 진짜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엉뚱한 곳을 향하여서 쓰고 있으면서 말로만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네, 목회를 하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너무 형편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게 물질의 복을 얻기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 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만하면 들어주시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분들 중에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고 나니까요, 자기가 가난할 때 했던 약속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저는 정말 이렇게 하고, 제가 선교지에 교회도 세우고, 뭐,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소원을 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할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요, 그래도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전도단의 예수 담기를 들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찬양할 때마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찬양을 할 때도 그렇지만 또 이게 회중 찬양으로 다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이런 찬양의 가사들은 참 마음에 깊이 있게 고민이 됩니다. 깊이 있게 묵상이 되는 게 아니라 고민이 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한다라는 말이 참 귀한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서 하는 찬양인지 그냥 이 종교적인 가사에 어떤 의미를 두고 그리고 우리가 시를 한편 읽을 때 그 시의 문구가 너무 예쁘잖아요. 또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들을 읽을 때 아, 이 시는 정말

정말 문장이 너무 좋아. 시는 그렇게 읽어도 되죠. 그런데 찬양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찬양은 내가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정말 이 찬양들은 그냥 우리가 가사가 너무 좋아서 멋있잖아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네, 그렇게 드리는 것은 찬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에서 하는 고백들, 이 고백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좀 곱씹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이것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적인 걱정과 두려움만 하고 살면 안 되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감사함으로 살아야지. 네, 그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매일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감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전 떠난 앨범 가운데서 추와 같이 길 가는 것 들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은요, 발을 맞추어 간다는 겁니다. 내 가고 싶은 대로 쫓아다니면서 같이 가는 거 아니죠. 우리가 누구와 함께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는요, 그 걸음의 보조를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보조를 맞추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발을 맞추어서 걸어가는 사람들.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요. 감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피아 워십 앨범 가운데서요. 나는 일어섭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모시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 1장 15절 18절까지 이제 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그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던 그 가롯 유다에 대해서 이제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 이것에 대한 관심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기 목사님께서 그와 같은 내용을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면서 오늘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1장 사도행전 1장 15절로 18절 한 번 더 보면 이런 내용이죠.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 이제 가롯 유다의 그 최후 모습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은 얼핏 보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과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그 은을 핏값이 있기 때문에 성전 그 뭐랄까 창고에 곳간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은으로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그 밭을 이제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서는 유다가 스스로 산 것처럼 표현돼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부당하게 취득한 돈은 성전고에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대인의 법은 그 돈이 기증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것을 어떤 공공의 복리를 위해 꼭 써달라고 간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밭을 사기는 했지만 그 돈은 역시 유다의 돈이기에 유다가 산 것처럼 기록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했는데, 사도행전은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죽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또한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유다의 처참한 최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우선 스스로 목을 끊기 위해 십중팔구 그의 허리띠로 목을 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가 매어 달려 고통 중에 몸부림치다가 그만 그것이 뚝 끊어진 거죠. 아니면 풀어졌거나, 그러면서 들쭉날쭉한 바위 위에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죽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한마디로 이것은 뭐 잘못됐다, 기록한 것이 틀리다가 아니라 한마디로 끔찍한 죽음으로 유다가 최후를 맞이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그 19절로 26절 말씀, 1장 19절로 26절 말씀을 한번 보죠.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어 가실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희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그랬어요. 결국 배신하여 죽게 된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제자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이 되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열한 제자들은 성령 강림 후 새로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제비를 뽑아 결정하는 일은 오늘날 교회 사역에서는 좋은 방법으로 볼 수는 없으나 당시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실시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보면은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는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마치면서 사도행전 1장이 어떻게 복음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한번더 말씀을 드림으로 1장을 접을까 해요. 마태는 부활로서, 마가는 승천으로서, 누가는 성령의 약속으로서, 그리고 요한은 재림의 약속으로서 각각의 복음서를 종결짓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네 가지 기록을 모두 모으며, 그리고 그것들 각각을 다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는 사도행전으로 흘러들어오고, 또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들의 교례를 한다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장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죠.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전반부는 1절에서 13절까지 성령의 강림을 기록하고, 후반부는 14절에서 47절까지로서 교회가 생긴 이래 최초의 설교인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여기 이미 이르매라는 말은 성취됨에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오순절날이 성취되었다, 그 순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거죠. 오순절은 초실절의 끝날 이후 50일째 되는 날인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레위기서를 공부할 때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첫 열매이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을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그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되었고, 초실절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되었기에 또한 오순절도 그 어떤 것으로 성취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성취된 걸까요? 그것은 교회의 성취입니다. 즉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날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오순절날이 성취되어 갈때 혹은 이미 이르매란 본래 주어졌던 의미와 목적이 성취되어졌다라는 뜻을 말하는데, 오순절에는 여호와께 소제를 드려야 했는데, 그것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떡두 개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시작과 기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곧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한 백성을 부리시는 아주 특별한 사역을 행하실 성령의 강림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교회는 시작이 된 거죠. 환원하면 베들레헴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상징한다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은 성령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시기 시작한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오순절날에 그 일을 시작하셔서 바로 그날에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

란 시간적 의미로 그날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왔던 그 오순절이 이제 성취가 되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볼까요?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는데 성령께서는 강림하실 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성령께서는 그분의 임재를 두 가지 방편으로 알게 하신 것은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은 보통 지식을 얻는데 두 기관을 사용하죠. 그곧 눈과 귀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보를 듣고 봄으로써 그것을 알게 되죠. 바로 성령께서 이두 경로를 사용하셨다. 저는 생각을 해요. 즉 그것은 귀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소리는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우게 되죠. 그것은 실제 바람이 아니었다는 것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겠죠. 그것은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무 사이에서 나는 그런 바람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급하고 강한 큰 바람과 같은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소리는 매우 크고 또 갑작스러운 것이었어서 잠시나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두렵게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인지하는 그런 능력 가운데 또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이게 본문에서 또 우리가 주의할 것은 각 사람 위에 임하실 때 실제 불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불이 아니라 다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어떤 것을 볼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여러 갈래로 갈라진 혀가 저희에게 보여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때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또한 눈으로 그 갈라진 혀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봄으로써 제자들은 분명히 성령의 처음 강림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오순절날에 성령의 임재하심의 징조가 시각적, 청각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분명히 깨달아 알수 있도록 했다 하는 거죠. 이것은 불세례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세례란 아직 임하지 않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 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불세례인 거죠. 만일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불세례 곧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불세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4절로 가보세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4절은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저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에 대해 뭐좀 약간의 그 거부감을 가지고 들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고요? 물론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냄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가 성령을 받은 즉시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구분하고 있는 성령의 다른 여러 사역이 이미 그들에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역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 그들은 중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셋째로 저희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

영으로 인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인데, 그리고 다시 4장 3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그것은 가능하지만 그분을 근심케 하여 떠나게 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신자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구속의 날까지 인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후에 따로 받아야 할 그러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은 아니죠. 또 우리가 요구해서 받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인치심이란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곧 성령의 인침이요 구속의 날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넷째로는 저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이미 예언되었어요. 뭐라고 그랬죠? 그리고 훗날에 예수에 의해서 반복되었는데,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가 베풀어졌는데 그것이 곧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몸으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뭡니까? 교회의 시작인 거죠. 이날 이후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마다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인데,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이 오순절날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령의 이네 가지 사역이 모두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봉사를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충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그 충만함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2장 4절에 보니까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방언이다라는 그 뜻을 알지 못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각기 자기 지역에서 실제 생활에 익숙했던 그런 나라 말들 있잖아요. 당시 로마 제국은 뭐 전역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그 말들이 다 달랐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때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오순절을 맞이해서 로마 각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모였다고요. 말들이 다 달라요.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히브리어를 할줄 모르는 유대인들은 세계 도처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세계 곳곳에서 지내야만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스라엘을 독립하여 다시금 그 히브리어가 사용되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은 다시 되풀이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또 다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헌신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날이 이미 이름해 너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날은 초실절이 끝난 이후 50일째 되는 날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날입니다. 이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오순절, 2번 초막절.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2번 성령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미국의 남침례교회 총회장을 역임한 잭 그레이엄 목사님은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최고의 습관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계속 향상되고자 하는 사람은 겸손한 불만족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놓고 집중해야 한다.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위한 거룩한 각오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동기를 따라야 된다. 네 가지인데요. 하늘나라의 법칙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실천하는 모든 사명자가 승리자가 되는 거겠지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승리자가 다

은혜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3편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앗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3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매 순간 경건의 훈련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눈앞의 것들이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고, 내게 오라고.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우리 마음의 무게를 바꾸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밤 그분께로 눈을 돌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쉐인 앤 쉐인의 Turn Your Eyes Upon Jesus 들으셨습니다. 눈을 돌린다는 게 단순해 보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많은 것들을 봅니다. 해야 할 업무, 미뤄둔 일들, 걱정되는 상황들, 그것들만 보다 보면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즉 시선을 바꾸라는 뜻이죠. 그렇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을 보는 순간 우리 마음에 다른 무게가 생깁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의 무게,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약속의 무게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지고 있던 것들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게 아닐까 합니다. 시선 하나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있다라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빈들의 구원, 조찬미의 아버지, 왕현의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라이언 앤젠 존슨의 Here I Bow, 메이버릭 시티 뮤직과 조 바른스가 함께한 Promises, 그리고 케인과 브룩 리거트우드가 함께한 Jesus Lifted M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9900번 쓰시는 분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유년부를 담당하는

교육학교 교사입니다. 코로나 이후 성가대가 없었는데 올해 4월부터 지휘자 선생님의 헌신으로 성가대가 만들어지고 지난 스승의 주일 성가대 아이들이 찬양하며 카네이션을 선물한 데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과 성가대 선생님, 반주자 선생님의 배려가 정말 크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러시면서 성가대가 불렀던 너는 꽃이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해 주셨는데, 예, 신청하신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성가대 지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글쎄요, 그 학생들 수도 많이 줄어서 성가대가 큰 교회 아니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래도 큰 교회는 아니었음에도 아이들 성가대를 제가 지휘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분은 참 마음이 귀하시네요. 아이들 이렇게 하시는 지도하고 하는 게 마음에 되게 좋으셨나 봐요. 저는 그때 중고등 친구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지도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짜증만 많이 냈던. 그래서 이분의 사연을 읽으니까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Overflow의 내가 노래하는 이유, 그리고 9900번님께서 신청해주신 His Plan의 너는 꽃이야, 그리고 Planting Worship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0%가 매일 잠깐이라도 기도를 한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70%는 대부분은 아니지만 때때로 기도 응답을 받으며 80% 정도는 불치병도 기도를 통해 나을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에 기도를 하지 않는 나머지 30%는요, 이전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고요. 그 중에서 16%는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는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기도의 목적이 될 수는 없죠.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로 인해 오히려 어렵고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을 회심시켰던 영국의 신학자 조셉 파커에게 한 지성인이 이렇게 물어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공격하자 조셉 파커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스테반에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아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편 1절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지선의 기도 들으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진의 목마른 사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시편 4편 1절의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 1069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이 조셉 파커 영국의 신학자, 정말 대단하신 분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답변해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와, 저는 이 대답을 듣는데요. 뭔가 그 망치로 머리를 꽝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저는 일반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으면 대답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아, 정말 맞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결론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방송을 듣는 것도, 이 시간 깨어서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또 여러분과 함께 방송으로 이 시간 함께 만날 수 있는 것도, 결론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바리톤 김주택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힘이 없을 때라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발그대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한숨소리도 주님께는 기도의 향기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나의 눈물도 주님께서는 내 탄식하는 기도의 소리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발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고백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죄수를 풀어주는 것과 같은데 그 풀어준 죄수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미국의 작가인 루이스 스메데스가 용서에 대해 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그 마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자기 자신일 거예요. 용서하면 손해본다는 감정적인 생각도 들지만 이런 마음은 우리 자신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용서하는 순간 우리는 분노와 원한, 슬픔과 증오의 감옥에서 자유하게 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함같이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의 고백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용서하고 용납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주리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피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3일 POP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마커스 월십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지명현의 부열 찬송 메들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앤 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릴게요.

0: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정미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구현모의 샤론의 꽃 예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오벳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지승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1: One, two, three, four.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어노인팅의 온전케 되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이어스의 나의 백성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성경에 보면 12회 동안 혈루병, 하혈을 하던 그런 병을 앓던 여인이 나오죠. 여러 일을 또 여러 방법을 찾았지만 병을 고치지 못했을 때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주님 곁에 가기도 쉽지 않았는데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손이 닿는다면 그분의 은혜를 입겠다 라는 이런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 옷을 만집니다. 결국에는 이 여인의 병이 나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또 치료를 해주신 것도 아닌데 그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았겠다라는 믿음.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주님 곁에만 있더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주님 곁에 계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전해드렸는데요. 주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항상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베풀 준비가 돼 있으세요. 주님 곁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자고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을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지요.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도 이 시간 방송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께서 새벽에 지금 일어나셔서 이제 신문 배달을 하러 나가신대요. 요즘에도 새벽에 이렇게 신문 배달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새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또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디지털 신문을 많이 봤지 종이 신문을 보는 사람이 없을 것만 같았는데 여전히 선호하는 분들이 있죠.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배달하면서 또 오가는 길 안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 힘내십시오. 그리고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의 마음에, 삶에, 하루에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그런 받은 은혜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이야기들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저희도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또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 땅에, 특별히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우리 탈북민 여러분이나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길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또 신앙생활에 궁금한 점들, 여러분의 일상을 혹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분석하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 그리고 북한 군인이었다가 휴전선을 넘어 탈북하신 이제는 목회자가 되신 임바울 목사님이 전해드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전해드릴 거고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북한 관련 대내외 보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오늘 다룰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이 세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자원인데요. 철광석이나 석탄뿐만 아니라 텅스텐 등 국제적으로 희귀하고 가치가 높은 광물도 상당량 매장돼 있습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과 교류가 많아지면서 중국이 북한 광물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보도인데요. 이전에는 자금을 투입해 설비를 갖추고 광물을 가져갔다면 지금은 북한과 합작 형태로 계약을 맺어 설비와 광물을 맞교환하는 형태가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북한 경제가 점점 중국에 예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북한 지하자원에 관심을 갖는 중국과 경제 제재로 돌파구가 필요한 북한의 필요가 맞으면서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있고 결국 이런 관계는 북한이 우리 남한이 아닌 중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과 중국의 광물 개발 확대 등의 내용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중국의 투자자들이 북한 광물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소식이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 광물 투자를 희망하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대거 방북해서 북한의 주요 광산 기업소를 둘러보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0: 네. 자, 중국이 북한 광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뭐 특이점이 있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6월 29일 데일리 NK 중국의 대북 소식통이 전한 소식인데요.
0: 네.
2: 6월 중순 이후에 중국인 투자자 수백 명이 북한에 들어가서 주요 광산 기업소들을 둘러봤다고 하는데 그 특이점들을 보면 첫 번째로 투자자 규모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수백 명이 갔다는 것이죠.
0: 네.
2: 두 번째로는 텅스텐, 철광석, 몰리브덴 등 중국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의 광물 중 상당수가 대북 제재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0: 네.
2: 마지막으로는 이 북중 간의 합작 사업이 속도가 상당히 스피디하게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예. 자, 그러면 이번에 방북했다는 이 중국 투자자들이 주로 살핀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2: 네, 소식통에 따르면요.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 광산의 생산 여건, 설비 상태, 원광 채굴 가능성 등을 직접 확인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0: 예.
2: 일부 투자자들은 광산 설비와 관련하여서 중국인 기술자들을 동행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0: 네.
2: 그러니까 단순 방문이라기보다는 투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진하는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자, 현재는 북중 양측이 합작 형태의 계약을 맺는 방식이 주로 논의되고 있지요?
2: 네, 그렇습니다. 이 합작 형태를 취하는 이유는 북한 입장에서는 광산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설비 기술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0: 네.
2: 외부에서부터 끌어들여와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고요. 또 북한 광산들은 매장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설이 노후되고
0: 네.
2: 전력이 부족하고 또 운송 요건도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0: 네.

0: 그래서 이제 중국과 합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북한의 부족한 부분을 중국이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금융거래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설비라든지 자본을 대고 대신 광물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대북 제재 상황에서 금융거래조차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맞교환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예.
1: 이제 최근 광물 투자 움직임이 그래도 과거보다 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0: 예. 과거에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1: 네.
0: 북한 광산을 일정 기간 임대하거나 또 자금과 설비를 지원하는 뒤 생산물을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이 흔하게 이루어진 방식인데요. 현재는 북측 양측이 합작 형태의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번 방식은 계약 기간이 좀 더 길고요. 또 합작 구조가 안정적이고
1: 네.
0: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1: 자,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중국의 투자자들이 북한 광물에 관심을 더 갖게 되면서 합작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오늘 내용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0: 네,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소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북한 광물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합작 사업입니다.
1: 네.
0: 북한은 광물 자원이 있으나 기술 자본이 부족하고 중국은 기술 자본이 있는데 광물이 필요한 거죠.
1: 예.
0: 두 번째로는 사업의 안정성입니다. 광물 자원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이 조직적, 체계적, 장기적으로 공동 운영을 하여서 투자의 위험성을 줄이고 양국의 이익을 도모하자라는 형식입니다.
1: 예.
0: 여기까지 보면 다 좋은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북중이 개발하고자 하는 광물 중에는 유엔과 미국의 경제 제재 품목이 들어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런 제재 품목 이외에도 불구하고 북중이 공동 개발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보면 사실 요즘에 미국의 힘이 전과 같지 않고 조금 약화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1: 예.
0: 또 북중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되면 미국이 압박을 가해도 견딜만하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은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에 서 있는 거에 반해서 두 나라는 더 밀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북한의 교역량에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1: 예.
0: 현재도 한 90% 정도 되는데 이게 더 강화되는 거죠.
1: 네.
0: 더구나 광물 자원을 합작으로 북한이 경제력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할 것 같은데 기대와 달리 오히려 중국이 예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남한이라는 선택지를 제외하고 나니까 오히려 중국이 더 중요해진 거라 볼 수 있는데요.
1: 예.
0: 한국은 북한이 남한을 위협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파트너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줘서 이 개선을 하지 않으면 북한 경제는 중국에서 예속되고 남한과는 더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1: 네.
0: 통일 환경이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쉽게 덮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오늘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도할 부분도 있을 텐데요. 목사님, 기도 제목 세 가지도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광물 자원 개발 능력이 부족하여서 중국과 합작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북한 경제와 자본이 중국 경제에 더 예속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게 하시고 북한이 안보와 번영의 문제를 핵미사일 문제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있다는 걸 생각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남북한이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한민족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공동 번영하는 파트너가 되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남북한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또 기억하시면서 함께 북한을 위해서 또 남북한의 하나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북한 바로보기 예장합동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북한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 넘어온 임바울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살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었고, 또 군복무할 때는 또 거기서 당하게 되는 많은 차별과 무시와 배고픔, 힘든 것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살다가 10여 년 전에 한국 철책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온 것은 자유를 찾아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북한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냥 마음껏 먹어보고 싶고 마음껏 누리고 싶은 그냥 단순한 이유였는데, 또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목회자가 돼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첫 번째로 제가 경험한 것은 북한 정권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령으로 모시고 받들었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두가 우리 북한 주민들을 속이고 거짓말로 유혹시켜서 북한 정권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역사를 다시 배우면서 많이 왜곡된 북한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너무 속고 살았다는 그 배신감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래서 제가 북녘 동포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0: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자유롭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의 나라고 정말 너무나 소망이 있는 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북한은 1년 동안 일을 해도 국가에서 배급도 주지 않고 월급도 주지 않는 노동 착취의 나라지만 대한민국은 누구나 다 열심히 살고 노력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자유의 나라고 기회의 나라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북녘 동포들, 성도님들 하루속히 깨어나시길 축복하고 또한 명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많은 기회와 평등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자유대한민국에서 너무나도 자유롭게 또 너무나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또 북녘에서 숨죽이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주셨던 평양 대부분의 은혜 또 마음껏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남과 북의 동포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도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북녘 성도님들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 북녘 동포들의 삶에도 하루속히 자유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예배할 그날들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통일의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을 때 우리 함께 올사앉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손과 발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B2 스텔스 폭격기에서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성공하며 중국 해군을 겨냥한 해상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 완화와 에너지 수급 안정에 따라 원유 위기 경보를 한 단계 낮추고 천연가스 위기 경보는 해제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엔화 가치가 39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유럽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으로 스위스 알프스 빙하가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녹아내리며 기후변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매일경제신문은 프랑스에서 기록적인 폭염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장례식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문학 번역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한국 작품을 중국어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본이 브라질에 아쉽게 역전패하며 월드컵 32강에서 탈락했지만 역대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합뉴스는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잔해 속에서 생후 18일 된 아기와 엄마가 극적으로 구조되며 희망을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병원들이 의료보장제 시행 이후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설 개선 비용까지 의료진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동아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군이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이용해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발사하고 함정을 격침하는 실사격 훈련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은 최근 하와이와 마리아나 제도 인근에서 실시한 훈련에서 B2 폭격기가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활용해 원거리 해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장거리 대함미사일은 사거리 370km 이상으로 해수면 가까이 저공 비행하며 적 함정의 레이더를 피해 목표물에 접근한 뒤 적외선 탐지 장비로 기관실 등 핵심 부위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미군은 지난해에는 신형 스마트 폭탄으로 대형 상륙함을 격침하는 데 성공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장거리 대함미사일까지 운용 능력을 확보하면서 해상 타격 능력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중국

미국의 항공모함과 대형 함정을 겨냥한 억제력을 높이는 동시에 대만 해협 등 인도태평양 유사시 미국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은 앞으로도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적응력과 유연성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중동 지역의 긴장이 완화됐고 에너지 수급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낮추고 천연가스 위기 경보는 전면 해제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원유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다시 경계 단계까지 잇따라 높였지만 최근 공급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항만을 통한 공급을 확대하고 미국산 원유 수입도 늘리면서 다음 달 원유는 물론 나프타 물량도 대부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축유 활용과 수입 지원 등 일부 비상 조치는 종료되고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과 공영주차장 차량 오부제 등 공공부문 수요관리 조치도 모두 해제됩니다. 다만 정부는 일부 석유화학 제품은 공급망 병목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 수급 대책은 계속 유지하면서 국제에너지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엔화 가치가 39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 달러 환율은 한때 달러당 161.98엔까지 오르며 지난 198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달러를 사기 위해 더 많은 엔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그만큼 엔화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는 의미인데요. 일본 언론은 플라자 합의 직후 수준을 넘어설 경우 참고할 만한 과거 사례가 없어 환율이 미지의 영역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엔전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반면 일본은행은 경기 상황을 고려해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맞물리면서 미일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장에서는 엔화 가치가 역사적 저점에 근접한 만큼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의 재무당국도 최근 외환시장 동향을 논의하며 대응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스위스 알프스의 빙하가 예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취리 연방공대 빙하 모니터링 팀은 지난 겨울 쌓인 빙하가 이달 말이면 대부분 녹아 없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21세기 들어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평년보다 한 달 반가량 이른 시기입니다. 연구진은 지난 겨울 강설량이 적었던 데다 최근 한 달 사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빙하가 급속히 녹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스위스 서부 론 빙하는 열흘 만에 1m가 줄어들었고 빙하가 녹아 흘러내리는 물의 양은 6초마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 하나를 채울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알프스 빙하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38%가 사라졌으며 지난 50년 동안 1200개의 빙하가 없어졌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이번 세기 말에는 대부분의 빙하가 사라지고 일부 얼음만 남게 될 수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또한 매일경제신문은 프랑스를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장례식장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전국 장례협회에 따르면 여름철 평균 30에서 45% 수준이던 장례식장 이용률이 최근 전국적으로 66%를 넘었고 파리 중심부에 있는 장례식장은 지난 26일부터 빈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가족들은 파리 외곽이나 다른 지역의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화장 예약과 묘지 확보에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공중보건청은 역대 가장 더웠던 지난 23일 이후 사흘 동안 평년보다 약 1,000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기후 특성과 오래된 건축물, 역사 경관 보존 규정 등의 영향으로 에어컨 보급률이 낮아 기록적인 폭염에 더욱 취약한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문학의 번역 열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산둥대학교에서는 중국 대학들이 처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한국 문학 번역 워크숍이 열려 한국

국어학과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번역하고 작가들과 표현과 의미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시속 비유와 소설 속 말놀이처럼 직역이 어려운 표현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옮길지 의견을 나눴고, 소설 제목을 현지 독자들이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작가들은 번역은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번역가의 해석과 감각을 통해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또 하나의 창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산둥대학교와 한국문학번역원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앞으로 3년 동안 이어질 예정인데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중국에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천만 부 단위의 베스트셀러가 나오는 거대한 중국 출판 시장을 한국 문학의 새로운 무대로 적극 개척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브라질과의 월드컵 32강전에서 선제골을 넣고도 경기 종료 직전 결승골을 허용하며 1대1을 역전패해 사상 첫 월드컵 토너먼트 승리와 8강 진출에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일본은 전반전 탄탄한 수비와 빠른 역습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먼저 득점했지만 후반 들어 브라질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측면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 전술로 변화를 주면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브라질은 헤더로 동점을 만든 뒤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뒤집었는데요. 안첼로티 감독은 경기 후 일본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었고 강한 압박과 뛰어난 조직력을 갖춘 팀이라며 연장전까지 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가디언과 디 애슬레틱 등 외신들도 일본은 비록 토너먼트 첫 승에는 실패했지만 역대 월드컵 참가 가운데 가장 완성도 높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며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잔해 속에서 생후 18일 된 아기와 엄마가 극적으로 구조되며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진 당시 아파트가 무너지자 산모는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은 채 잔해 속에 갇혔지만 아기가 살아있는 한 자신도 살아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구조를 기다렸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까이 들릴 때만 힘을 내 구조를 요청했고 가족의 외침에 응답한 뒤 구조대가 수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모자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이 모두 숨진 줄 알았다며 아들을 품에 안는 순간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집과 모든 살림을 잃었지만 가족이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장면은 현지에서 큰 감동을 전하며 이번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병원들이 의료 보장제 시행 이후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설 개선 비용까지 의료진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무산 군병원은 최근 입원 병동 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에게 일률적으로 만 원씩 부담금을 걷고 있습니다. 무상치료제가 폐지되고 의료보장제가 도입되면서 병원들은 환자를 많이 유치해야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고, 의료진들에게도 병원 운영 책임이 함께 떠넘겨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의사보다 수입이 적고 각종 노력 동원에도 더 많이 나가는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같은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 역시 제도가 바뀌어도 결국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예전과 다르지 않다며 병원보다 동네 의사를 더 찾는 경우가 많다고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북한은 올해 헌법에서 무상치료제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의료보장제를 도입하면서 사회주의 무상치료 체계에서 사실상 의료보험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의 첫날입니다. 7월 1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소나기도 내릴 예정인데요. 황해도는 30에서 80mm의 소나기가, 평안남도는 5에서 40mm, 평안북도와 함경도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안주는 오전부터 시작되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안주 20도, 평양 19도, 양덕 17도, 낮 최고기온은 안주 30도, 평양 29도, 양덕 26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신의주와 삭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구성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릴 예정입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와 구성 20도, 삭주 18도, 낮 최고기온은 삭주와 구성 30도, 신의주가 29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황해도는요, 오후부터 하늘에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20도, 사리원과 신계 19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31도, 신계가 30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는 함흥과 북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다만 풍산에서는 오전부터 소나기가 시작돼 종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북청 20도, 함흥 19도, 풍산 12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7도, 북청 22도, 풍산 21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에서는 무산에서 종일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이 밖의 지역은 비 소식은 없겠지만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성진 18도, 웅기 17도, 무산 12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성진 22도, 무산 21도, 웅기 20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

0: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주님 곁에 서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458 성도님 샵 1069번 문자로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 남북한 모든 성도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은혜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북녘 성도님 힘내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응원과 기도의 문자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가득 우리 삶에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TBC 미션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심리학에서는 두려움을 학문적으로 네 가지로 분류한다고 해요. 첫째는 공격성을 나타내는 두려움, 둘째는 도망치게 만드는 두려움,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이고요. 마지막으론 원인을 제거하려는 용기를 내게 만드는 두려움이지요. 두려움이 아예 없는 사람은 위험을 피할 수가 없고, 반대로 너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나 상대방을 다치게 할 확률이 높다고 하죠. 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의 두려움과도 같이 결국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인정하고 극복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독일의 괴테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니느웨로 향하던 요나도 두려움을 느꼈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를 무찌르던 엘리야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선 두려움에 간절히 기도하셨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넘어 더 큰 두려움을 감당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형통의 주님의 사랑의 기도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의 말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받은 자들이니 너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는 그 환난과 고난을 거두어달란 기도를 넘어 두려움을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구한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도 같이 오늘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근심치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쓰다가 말고 부설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못 읽어도, 괴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그래 수천 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어설 수 없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역사도 잃었고 우리의 성씨도 개명을 해야 했고 초등학교 입학에서 조선말을 하면 교장실에 끌려가서 벌쓰고 자퇴서를 써야 하고 매일 아침 동쪽 일본을 향해 천황에게 경의와 충성의 맹세를 다짐하는 경례를 해야 하고 학교에서는 단체 신사 참배를 해야 하는 약소민족의 서러움을 한 몸에 지니고 살아왔습니다. 8.15라고 하는 해방의 기쁨의 자유라는 고귀한 선물을 받았지만 자유도 해방도 방종과 죄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해방 후 5년도 못 되어 6.25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고 잿더미 속에서 다시 나라를 세워 세계 올림픽을 치를 수 있었고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루었던 민족. 그러나 부가 생기고 물질과 황금 만능주의가 온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 지금은 경제적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니 어찌 우리가 이 민족 구국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과연 그 민족이 흥하고 잘 살 수가 있겠나? 6.25 동란이 벌어지자마자 유명한

0: 빌리 그램 목사님이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을 찾아가서 대한민국에 기독교인들이 많으니 공산당이 내려오면 반드시 그 사람들을 숙청할 것이니 파병을 해달라고 호소를 한 적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미국의 목사 친구를 통해서 트루먼 대통령의 파병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날 조국 현실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자기 국민들에게 국민은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하는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조국에 보답할 것인가 한 번 정도는 마음속에 깊이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1년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입니다.
1: 남한 정착 1년차 우리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1: 선생님, 저희가 이 보통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수도권 경기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어디로 처음 집을 배정받으셨어요?
0: 저는 수원으로 받았습니다.
1: 북한에 계실 때 혹시 수원 알고 계셨어요?
0: 몰랐습니다.
1: 그럼 처음 여기서 오셔서 처음 들으신 도시였겠어요?
0: 네. 처음 들었습니다.
1: 그 하나원 졸업할 때 왜 이렇게 쓰잖아요. 네. 1지망, 2지망 나는 네. 어디 가고 싶다.
0: 네. 1지망이 수원이었습니다.
1: 허! 몰랐던 네. 곳인데 수원을 적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0: 하나원에서 교육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수원 그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 복지센터 같은 데였어요.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면서 네. 예, 이제 봉사활동 하루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수원이었어요.
1: 케이크를 네. 만드는 봉사활동을 하셨어요? 네. 제과제빵을 잘 하시나 봐요.
0: 아, 그것이 아니 잘 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예, 그런 수업도 하나원에서 다양한 수업을 받고 나옵니다. 네.
1: 그래서 뭔가 좀 달달한 네. 기억이 있는 수원.
0: 네, 수원.
1: 서울로 적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서울이 가장 인기가 많잖아요.
0: 서울이 인기가 많은데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기수에서.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제 수원도 뭐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은 그것이 어디라도 아. 같이 하지 않을까. 우리 네.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신 분이시니까 아, 네. 수원도 너무 좋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1: 네, 예. 좋죠. 예. 수원에서 네. 또 이곳까지 오셨고 네. 수원은 어떤 곳이에요, 선생님?
0: 예, 제가 받은 수원은 나름대로 기도해서 받은 수원입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수원이 예, 수원역에서도 이렇게 멀지 않고 제가 사는 동네는 너무 공기도 너무 좋고
1: 아, 선생님, 진짜요? 예,
0: 공기도 너무 좋고 이제 그 공원도 가깝고 아. 예, 가깝고 이제 조용하고 네. 예, 이 삶에 필요한 모든 뭐 주민센터, 뭐 우체국, 병원, 뭐 예.
1: 문화센터, 영화관,
0: 예, 영화관, 도서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서관도 바로 옆에 있고 너무 너무 좋고 학교 어린애들이 오게 되면 이제 학교도 바로 예, 네. 아파트 아래 있고 너무 좋고 우리 분들이 가는 것은 대체로 너무 좋아 보였어요. 예, 저는 예.
1: 저도 수원 좋아요. 이게 네. 서울은 사실 다 번화 같거든요. 네. 다 뭔가 북적북적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고
0: 그쵸?
1: 그 활기가 뛰는 곳인데 네. 뭐 수원이나 아니면은 조금만 외곽으로 더 나가면 네. 번화가도 있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기 좋고 한적하고 네. 여유를 더 즐길 수 있는 곳들도 있잖아요. 참 이렇게 여유를 즐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감사하죠.
1: 네. 그렇게 수원 정착 1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은 혼자 살고 계신 거예요?
0: 지금은 있습니다. 신랑이.
1: 아, 네. 정말요? 네. 이곳에서 만나신 거예요?
0: 네. 여기 와서 이제 저선적분.
1: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식은 올리셨어요? 결혼식?
0: 아니.
1: 아직 안 올리셨어요. 네.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네. 나중에 이제 그 같이 뭔가 서약을 하고 나서 언약을 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함께 식을 올리는 경우들도 네. 있으시고 너무 네. 축하드려요.
0: 감사합니다.
1: 새 가정을 네. 이루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수원에서 두 분이서
0: 네.
1: 어디서 만나셨어요?
0: 이제 또 곡절이 나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랑을 좋아하는 원인은 같은 크리스찬이고
1: 아 네. 그러시구나.
0: 그분으로 인하여 저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도 지금 하나로 드림 교회도 같이 다니고
1: 같이 나가고
0: 네.
1: 계세요.
0: 네.
1: 그러면 신랑분이 먼저 남편 선생님께서 먼저 하나로 드림 교회를
0: 아니요 이분이

0: 5월에 함께 제가 가면서 이제 남편분도 같이
1: 옮기신 예, 거예요?
0: 옮겼어요. 예.
1: 와, 아내 따라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0: 예, 쉽지 않은데 이제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1: 남편분이 어디가 제일 좋으세요?
0: 저는 예,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크시고
1: 네.
0: 또 가정적으로 볼 때는 너무 잘해주셔요.
1: 따뜻하신 분이시구나. 네.
0: 고생을 나름대로 북한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1: 네.
0: 솔직히 사랑을 모르고 살아요.
1: 이제
0: 제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영원히 사랑을 모르고 살아요.
1: 아.
0: 예, 북한에서는 제 엄마에게도 사랑합니다 말을 안 하고 살아요. 저는 못 하고 살았어요. 형제에게도 언니 사랑해 이런 말을 못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1: 네.
0: 우리는 서로가 친구에게도 사랑합니다. 예,
1: 그쵸.
0: 자매님들 보고도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1: 맞아요.
0: 예, 부부간에도 사랑합니다. 자식간에도 사랑합니다.
1: 네.
0: 저는 하나님을 알게 돼서 사랑합니다 이 말이 너무 감동스럽고 눈물겨워요. 그 우리 신랑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제 너무 사랑해 주세요.
1: 표현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군요.
0: 네.
1: 세상에 그렇게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의 고백 가운데
0: 네.
1: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누구보다 큰 중보자로
0: 네.
1: 든든한 동역자로 옆에 서 네. 있는 거잖아요.
0: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네.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지요.
1: 아, 그렇게 만나서 또 하나의 새로운 가정을 이루시고
0: 네.
1: 수원에서 또 정착을 해서 사실 저희가 하나로 드린 교회라고 교회를 말씀드렸지만
0: 네.
1: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0: 네, 맞아요.
1: 수원이랑 전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0: 와. 저도 처음에 이제 제가 영보사 공부를 하면서
1: 네.
0: 이제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성도님들 자매님들 함께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밝은 모습.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이제 저는 북한 사람으로서 우리 북한 사람들의 아픔을 서로가 알잖아요.
1: 네.
0: 서로가 어루만져주고 서로가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무 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함께 하기로 결심했고
1: 네.
0: 이제 바로 교회로 갔습니다.
1: 아, 그 교회는 어떤 곳인지 자랑 한번 해주신다면
0: 네, 교회를 처음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셨고 거기 앉은 분들이 거의 다 북한 분들이어서
1: 그쵸.
0: 북한에 대한 기도
1: 네.
0: 내 나름대로 이제 부모, 자식에 대한 기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좋고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1: 목사님도 북한에서 오신
0: 네. 네.
1: 목사님이시고
0: 네.
1: 처음
0: 알게 되었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도 목사하시구나.
1: 네.
0: 예. 처음 알게 되었고 호기심이 많이 갔고 그거 호기심에 끌려서 갔는데 너무 멋졌어요. 너무 멋지고 아, 이 교회가 바로 내가 오고 싶어하는 원인이 여기 있었구나. 오늘 이 길도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을까. 오늘
1: 아, 네.
0: 좀 저렇게
1: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아시고
0: 그렇죠.
1: 동동자같이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는 걸음이나
0: 네.
1: 우리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그 모든 과정이나 네. 다 주관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이 은혜에 또한 감사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은혜를 나누면서
0: 네.
1: 이 외에도 선생님이 이곳에서 뭐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는 또 해외로 선교도 다녀오시고
0: 네. 네.
1: 선교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0: 네.
1: 섬기는
0: 네.
1: 그런 여정들인데 해외 선교도 다녀오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시고
0: 네.
1: 또 다른 공부도 하시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오늘은 여기서 저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곳 정착 1년차 김사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울고 함께 웃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소리일 씨의 찬양 이전에 또 북에서 온 한 자매님의 정착 이야기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께 남과 북의 분단의 아픔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복음 통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리면서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너희는 귀인을 신뢰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신뢰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는 흙으로 돌아가니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이 소멸된다. 복받은 사람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 다른 어떤 관계보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항상 주님이 먼저인 하루,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향해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동신교회 김건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텐데요.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감사를 빼앗아가는 아주 사특한 대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병입니다. 이렇게 남을 기쁘게 해주려고 자신의 정체성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살다 보면 거절도 당하고 그러는 거지. 그 남에게 거절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남 기쁘게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때로는 갈등 피하기 위해 진실이 뭔지 뻔히 알면서도 양심이 괴로운데도 침묵을 딱 지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 남에게 오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면 오해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괜히 오해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오해한 것까지 혹은 뭔가 불편하면 아이고 내가 왜 그를 불편하게 했나? 아니, 본인이 오해하고 본인이 불편한 그걸 가지고 괜히 책임감 느끼고 죄책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아주 평안한 척하고 뭐 평안한 얼굴이지만은 내면은 뒤죽박죽 진흙탕인 거예요. 진흙탕이고 피곤하고 그것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놀라운 것은요, 알코올 중독자가 틈만 나면 알코올을 찾듯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병에 걸린 사람은요, 사람에게 인정받고픈 그 목에 가란 사람처럼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폭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저 병은 더욱더 악화만 가는 겁니다. 혹시 남을 기쁘게 해주는 병에 오염된 분 계십니까? 해서 심하다 때마다 필요한 은총을 주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생각보다 남 눈치 보기에 바쁜 분이 있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저런 병에 걸렸으면서도 마치 본인은 건강한 신앙인인 척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본인의 마음은 엉망인데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섬기니까 나는 괜찮다 합리화시키는 도덕적 자기 정당화, 저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관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되. 아,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그 커밍아웃하고 정체성 밝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다 보니 사람 눈치 보느라고 예수 믿는데도

시급하게 내색을 못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 물론 우리 이웃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는 잼뱅이면서 나 자신을 전혀 기뻐하지 못하게 하면서 남을 기쁘게 한다, 그건 섬김이 아니고 섬김이 아니고 사탄 마귀에게 미혹당한 것이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에 불복하는 해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 그것은 중독성입니다. 여러분, 중독의 중독자들은요 상식업을 전혀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남 기쁘게 하는 이 병에 걸리는 것도요 사실 상식이 안 맞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뭐 3만 7천 이쪽 저쪽이라 그래요. 그 정도 달러라 그래요. 그거보다 147배나 적었던 1970년대 약 반세기 전에는요 270 몇 달러밖에 안 됐대요. 그래도 그때는 이웃끼리 사랑하고 보면 안부를 묻고 이웃 간에 뭐 서로 음식도 나눠서 먹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도와주고 아이가 지나가면 안부 물어보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 자신도 기뻐하기가 쉽질 않아요. 그죠? 그전처럼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남 기쁘게 하기는 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더 어려워요. 그런데 남을 기쁘게 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야, 이건 중독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남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성경적으로 아주 건강한 신앙인이겠지요. 자, 그런가면은요 남을 기쁘게 하는 병에 걸리지는 않았는데 내가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소망도 비전도 없이 무기력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무기력 환자도 문제고 또 남을 기쁘게만 하느라고 나 자신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그런데 이 두 가지 얘는요 공통분모가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남 기쁘게 하기에 바빠서 주님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다 보니까는 주님 바라보지 않고 그러니 나 자신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천 번, 수백 번, 수십만 번 들어도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 안 하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관용이란 잣대로 대보면 압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만남을 갖죠. 그 만남을 가지면서 어떤 분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절친이었다가 원수로 돌변하기도 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고 저 북신교회는 있어요. 그렇게 사이좋은 척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는 왼수네. 그런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아니 여러분은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실수 안 할 자신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도 그러면 그분도 나에게 그럴 수 있지. 그걸 가지고 막 상처 있고 분노하고 그저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그러고,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성경적으로 알려드릴까요? 지체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몸 지체가 말았는다고 지나가다가 이것이 글씨를 잘못 썼다고 해서 확 잘라버리겠어요? 같은 형제 지체 자매들끼리 뭐 실수했다고 끊어버려요? 그런 사람은 예수 제대로 믿는 건지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저 관용을 내게 잘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나를 욕하고 나를 뒤에서 비난하고

0: 그런 사람한테도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한 명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봐요. 너희 관용을 잘하는 사람이건 못하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알게 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조건부로 대합니다. 잘하면 잘해주고 못하면 못해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으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매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뭔가 교회 밖 사람들과 다른 바가 있어야지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잘못해도 관용 베풀어야지요. 교회 거룩성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제발이지 세상 유행 풍조의 바이러스로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탄의 숙주처럼 교회 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당시 기득권을 가졌던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광야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억울한 거예요.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토사구팽당해가지고 노숙자 생활하고 광야까지 쫓겨가서 노숙자 생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있을 데가 없으니까 엔게디 동굴에 숨었어요.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사울왕이 추격하다가 뒷일을 보려고 엔게디 동굴로 들어왔어요. 뒷일 볼 때에 경호원을 데리고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러니까는 사울왕 혼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게 이미 어둠에 적응이 돼서 사울왕이 들어오는 게 보이잖아요. 사울은 못 봐도 죽일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부하들이 각하 찬습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으라고 보내주시네요. 제거하시지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힘 가지고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할 수 있으나 힘이 있으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도리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관용입니다. 그래 이런 성경 말씀에 익숙했던, 성경을 닳도록 읽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그야말로 선거 때 자기 자신을 원숭이라고 비유했던 사람조차 나중에 등용하잖아요. 그러니 주변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각하, 왜 그렇게도 비난하고 원숭이라고 말하던 인간을 중용하십니까? 그때 링컨이 한 말이 저겁니다. 그들을 친구로 만들어 놓으면 적들이 사라지게 되고 나의 대적들이 적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말은 밑에처럼 영어처럼 했는데 내용인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은요, 항상 나 자신을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기분, 내 현실 위주가 아니라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 관점에서 사명 감당하는 거, 거기에서 올인하며 살았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여러분, 관용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미래에 지향적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관용이에요. 그게 관용 베푸는 것은 그저 베푸는 게 아니고 그 관용을 베풀면서 이 상대방과 나와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가 그때부터 다시 돈독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꾼이겠지요. 자, 다음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관용을
1: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0: 아니, 관용을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주님은 주께서 가깝다고 하는 말씀을 하실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마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샘을 다 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샘을 하시는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런저런 시련과 어둠과 하품이 있을지라도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 보인가 하는 것은 함부로

0: 때의 영광까지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돼요. 재림신앙 가지면. 그래서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이 요즘 너무나도 쉽게 짜증내고 사람 정죄하기 바쁩니까? 그건 지금 여러분이 현실만 현실이 인생살이의 전부인 양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임을 확신한다면 지금 당장의 고통, 시련 이것 때문에 허물어지지 않죠. 왜? 이거 지나고 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가까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적인 이런저런 문제로 허물어지는 것은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재림신앙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데 왜 우리는 작은 일도 용서하지 못합니까?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면서 왜 순간적인 감정에 묶여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을 포기합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재림신앙을 얼마나 강력하게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분이 관용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느냐를 보면 정확하게 정비례합니다. 이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답게 넓게 보고 멀리 내다보는 시야를 갖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걸 방해하는 것이 있대요. 그게 바로 염려라고 본문 다음은 저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1: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0: 아멘. 사람들은 모두 즐겁게 환호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지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 그런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여러 이유 되지만 한마디로 염려 때문이라는 겁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인간관계에 대한 염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웃고는 있는데 마음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기쁨을 말씀한 뒤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한번 염려가 시작되면 염려가 나의 모든 것을 옭아매는데 해서 염려하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도 솔직히 기분 나쁜 거예요. 미래는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왜 너는 신앙 있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환경 여건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떠냐? 염려하냐?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냐? 너 정말 나를 믿냐? 내가 미래 주관하는 걸 너 확신하냐? 하나님도 기분 나쁜 거예요. 물론 우리도 염려거리 있으면 폭폭하고 답답하죠. 그래서 그럴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뭐라 그랬죠? 몇 번 반복했는데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게 감사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감사는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마저 죽게 하신 그분이 아마 우리에게 뭐 이런저런 거 있어도 그거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렇게 은혜 내리신 건데 당연히 그러면 감사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 염려거리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러니 나도 모르게 이 기뻐함을 방해하는 염려 해결하실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 당연히 기도하게 되고 그런 믿음 자체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실은 감사거리입니다. 자, 제가 극존칭을 씁니다. 여러분에게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걸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님에게 언제든지 말할 수 있다. 특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답을 분명히 해야 돼요. 특권이에요? 특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특권이에요. 그러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내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누구에게 하소연하지 못할 문제가 있어도 그걸 기꺼이 만왕의 왕 대신 전지전능자에게 내가 아뢸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함께 하려라. 그리고 우리가 실존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적과 싸워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싸우는 것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싸워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또 이길 힘은 없어요. 그렇다고 전쟁해놓고 지면 안 되잖아요. 질 싸움 할래요? 안 할래요? 하지 말라니까요. 저는 도리 직구땅 해가지고 이론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왜? 도리 직구땅 하는 법을 아예 모르니까 안 하니까. 그냥 이왕 했다 그러면 이겨야지요. 그러면 사탄과의 전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지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 무전을 보내는 겁니다. 그 무전 보내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 내용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한 옥중서신 아닙니까? 근데도 그거 어떻게 기쁨을 말하고 관용을 말해요? 그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거니까. 그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무기력함 때문에 좀 뼈저리게 절감하는 분이 있습니까? 가족을 향한 죄책감마저 들면서 절망하고 있는데도 대책이 없어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 자존심 걸려가지고 아무에게도 내색하지 못한 채 홀로 밤을 눈물로 지새우는 분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기쁨 누리고 평강 누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뭐 아픈 상처 없는 사람이 아니고 아픈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 해결의 은총을 입는 사람이 신앙인인 겁니다. 혹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완전 인간 쓰레기예요. 완전 인간 쓰레기라 감히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할 수조차 없어요. 그럼 제가 인간적이라 그럴까요? 멍텅구리라 그럴까요? 저는 멍텅구리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럴 때는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할 엄두가 안 나요. 너무 죄인이에요. 형편없어요. 그러니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주시옵소서. 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지킨다고 하는 말은 군인이 성을 지켜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염려거리가 나를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내 주변에 있는 염려거리 해결해 주시면서 마음속에 이 평강이 임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쁨과 관용과 감사가 메마른 이 광야 사막 같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즐겁게 환호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들 관심을 가져요. 마치 사막에 있는 사람이 오아시스를 그리워하듯이요. 세상이 너무나도 삭막하고 메마르고 감사 잃고 기쁨이 없고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질병관리청이 2025년 조사 발표한 것에 의하면 요즘은 어른들만 피곤한 게 아니고 아이들도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며 피곤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남녀노소 다 피곤하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0: 관용을 보이고 사사건건 따지지 않고 좀 자녀들이 좀 문제 있어도 어지간한 거 특별하게 죄 짓는 거 아니면 좀 관용도 보여주고 염려거리 있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평강 누리는 가정생활, 교회생활 해보십시오. 사막 같은 세상에서 오아시스 찾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따가운 햇볕과 사막의 열풍이 그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샘물 곁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 말씀은 오늘 새벽에 말씀 주시더라고요. 저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즐겁고 환호하는 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 과정과 우리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1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황해도는 30에서 80mm의 소나기가, 평안남도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릴 예정입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과 제주가 22도, 대전과 광주, 목포가 21도, 신의주와 개성, 춘천과 강릉, 부산과 여수, 대구가 20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함흥, 포항이 19도, 강계 18도, 청진 17도, 해산이 1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이 32도, 개성이 31도, 평양과 신의주, 광주가 29도, 강계, 대구가 28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목포가 27도, 해산 26도, 포항 25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우리 목사님 통해 주셨던 말씀과도 같이 그 어떤 상황 중에도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며 평강의 하루 보내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오늘도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단순히 태어난 곳이 이런 자유가 없는 곳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배고픔과 병마 그리고 억압과 압박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속히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송의 위험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

0: 충만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쓰고 있는 모든 한국, 미국, 전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세 달, 날은 좀 더 더워지겠지만 실록으로 울창할 7월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한 달도 우리 성도님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죠. 이 새로운 한 달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왔고 한 해는 아직 절반이나 남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1일 수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날마다 우리와 깊이 교제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0: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놋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묵상하는 것은 이제 시편 제5권입니다. 시편은 크게 다섯 권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 첫 출발은 복 있는 사람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흔들리지 않는 인생, 그게 이제 복된 인생이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시편 1권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시편 3권 정도에 가면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탄식 가운데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여러분,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가 제3권입니다. 3권.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4권으로 가면 이제 90편인데요. 90편에 나오는 이 제4권은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기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부터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계속해서 나오죠. 93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계속해서 시편에 나옵니다. 99편에도 97편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시에 통치하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107편 이제 제5권으로 나아가죠. 그 5권으로 가기 전에 106편 맨 끝에 4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시편 제4권의 많은 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4권의 간절한 간청을 반영하면서 제5권이 시작이 되죠. 자, 이 5권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결국을 회복하실 텐데 그 회복하시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구속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107편부터 나오는 이 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음에 대한 또는 구원받을 것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회복의 역사들에 대한 마지막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제5권의 시입니다. 자, 그 첫 출발이 되는 시편 107편의 시작이 아주 웅장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이죠. 명령.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저런 이유와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피조물인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뭐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은 우리의 죄를 그냥 죄로 끝나게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외부의 영향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스스로의 죄, 욕심에 끌려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죄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돌이키신다는 것을 인생을 통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인자하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언약,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 이거를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맺으신 언약이 끝없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시는 언약, 구약에는 여러 언약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고 아담이 비록 범죄했지만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죠. 그 새 언약을 통해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됐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언약하셨죠. 그래서 그 언약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죄를 져서 잘 모르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분의 선하심을 더 예민하게 경험하든 그분의 인자하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확신. 그게 이제 인생의 결론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설수록 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깨어서 또 느낄 수 있고 깨닫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시편 107편은 1절에 큰 선언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한 다음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의 순길들을 기억하며 찬양을 하는데, 자, 오늘 이제 시편 이 본문의 말씀에는 2절부터 9절까지 광야에서 방황하던 자들, 이게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그 다음 10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여기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가 구원을 받는 장면. 그 다음에 17절부터 이제 22절까지는 미련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은혜 받은 이들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할지어다. 자, 여기 속량이라는 것은 죄의 값을 치르고서 구원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냥 모르는 척 이제 외면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값을 치른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는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구원하셨죠. 자, 하나님의 이 속량을 받은 자들,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이렇게 고백해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되찾으셔서 값을 치르고 구원하셔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방에서 모든 곳에 미친다는 것이죠. 그 앞에 시편 106편 46절을 보시면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을 여김을 받게 하시고, 47절에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우리를 모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고백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모으셨도다. 포로로 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그의 백성을 놓치는 곳이 없죠. 다 아십니다. 자, 4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다라는 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을 돌아보는 겁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고, 자,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면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물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찾지 못했을 때 5절에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힘든 상황이죠. 위기 상황입니다. 자, 위기 가운데 이들은 무엇합니까? 6절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근심 중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죠. 부르짖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럽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후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15절에도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다음 21절도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도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셔서 그의 백성을 놓치지 않으시고 연약한 인생에게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하느냐? 찬송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9절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의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어떤 패턴이냐?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시고 나니까 그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에 반복되는 이 고백의 패턴이 위기, 부르짖음, 구원하심, 감사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도 위기가 있고 또 부르짖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위기와 혼란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죠. 자, 10절도 같은 패턴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의 이제 고난의 이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시편 1편과 정반대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삶, 이게 그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셨으니. 이 사람이 한번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겸손해지죠. 기고만장했던 사람이 내가 갖고 있던 힘과 권세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갖고 있는 지위와 명예가 대단한 것 같았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면서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난하게 하셨는데 자, 12절에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자, 그렇게 겸손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아유 딱하다 하고 도와줄 것 같은데 안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가운데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결국 누구도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고 인도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실 때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럼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중요한 키워드가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107편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근심 중에 부르짖으니까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고 바른 길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사 그러죠. 인도하사 7절에. 자, 그 동일한 인도하심 13절에도 보면 부르짖자 구원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 자, 인도는 건지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여러분, 사람들이 비판하기는 쉽고요. 분석하기는 쉬워도 너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게 문제야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 라고 할 때 그 대안을 제시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복된 것이죠. 1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6절에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논문이 뭡니까? 단단하게 고정된 이 대적들이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분들. 그러니까 단단한 속박들이죠. 내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을 깨뜨리시고 쇠 빗장, 자 빗장은 문을 가로막는 가로대인데 이게 보통 단단한 나무 같은 걸로 만드는데 여기서는 쇠로 빗장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쇠 빗장을 꺾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쇠를 부러뜨려야 되죠. 이 사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쇠 빗장을 꺾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17절에 또 얘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 미련한 자들,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왜 이렇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느냐? 어리석은 자 특징.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행실이 가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다시 시편으로 오셔서 107편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미련한 자들은 결국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무엇을 받습니까? 고난을 받죠. 고난 여러 가지로 질병과 고초와 관계와 18절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요. 왜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됩니까? 단맛이 없어집니다.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싹 가세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결국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됐다 그러죠. 사망의 문에.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미련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도 고통 때문에라도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사람이 위기 가운데 도와줄 이가 없으면 아무라도 찾게 돼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20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자, 여러분 여태까지 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7절에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러고 14절에도 흑암과 사망의 그래서 인도 길에서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건지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서는 뭘로 나타나느냐? 말씀을 보내는 인도하심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진단하고 고치고 건짐을 받죠. 자, 2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자. 감사제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그냥 마음으로 감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찬양으로 예물로 제사로 하나님을 감사하자라고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07편은 그동안 어려움과 인생의 곤고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0: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말미암은 감사일 뿐이다. 감사밖에 없다라고 하며 우리 모두를 그분을 향한 예배로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세상 끝날까지 결코 철회하지 않고 잊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여 나를 붙드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노래하는 시편 기자를 7월의 첫날 아침에 만남으로 안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푸신 구원의 모습들은 다양하죠. 포로된 백성을 돌아오게도 하시고 광야 사막길에서 소망 없던 자들을 구하시며 죄의 길을 쫓는 자들을 돌이키시는가 하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치유를 통해 자유를 선물하시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은혜들 중에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크죠. 타락한 인생을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돌이키게 하시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사랑 앞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7월 한 달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 하나님 앞에 결단의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으며 모든 것이, 특히 우리의 지친 심령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7월 되시길 축복합니다. 7월의 첫날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요. 시간을 정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내 영혼에 빛 비치니 오늘 첫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7월부터 우리와 함께하는 목사님이세요.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명제는 심리학이 인간을 향해 던지는 가장 위로 가득 찬 선언이자 동시에 우리가 마주해야 될 냉혹한 현실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심리학을 전공하고 인간의 내면을 연구하고 이미 20년 전에 열등감 부모를 시작으로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이토록 일방적 아픔이라니 등의 책을 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관되게 던져온 메시지 바로 역시 이겁니다. 열등감은 소수의 나약한 이들이 겪는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거울을 보는 모든 인간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실존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열등감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닙니다. 이 열등감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한 인간의 삶에서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의 방향이 완전히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은 그 자체로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에너지며 인생의 행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매개변수입니다. 이 에너지를 다루는 방식을 배우지 못할 때 열등감은 삶을 파괴하는 걸림돌이 되지만 올바르게 마주하고 펼쳐낼 때 비로소 위대한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심리학적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거울 앞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줄기는 한마디로 열등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열한 연대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웅들의 결점 없는 신화가 아닙니다. 지독한 열등감에 시달렸던 평범하고 못난 사람들의 부끄러운 고백록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열등감의 종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체적인 것, 외모적인 열등감, 경제적인 열등감, 사회적인 열등감, 소속에 대한 이런 것들로 인하여 자기가 타고난 신체적인 장애나 유약함이나 외모 콤플렉스라든지 위축되어졌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미천한 출신일 뿐만 아니라 성분과 가난과 언저리 인생이라고 하는 낙인 때문에 괴로웠던 인물들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과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열두 제자들마저도 끊임없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누가 더 크냐를 두고 길 위에서 다투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진정한 반전은 다음 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열등감을 제거하신 후에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열등감을 그대로 품으시고 도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이전에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이런 책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가장 중요한 주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자람을 비난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의 깨어진 내면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위대해진 이유는 그들에게 열등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열등감을 극복하는 신앙의 신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은 본래 밖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단단한 껍질 속에 혹은 분노나 과장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안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속에 꽁꽁

0: 꼭 감추어둔 열등감은 밀폐된 공간에서 부패하는 생물처럼 결국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되어 나와 다른 사람을 더 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열등감을 어떻게 펼쳐 보이느냐에 있습니다. 이 열등감을 감추려고 부둥거릴 때에 열등감은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지만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라고 하는 이 극동방송의 메인 타이틀처럼 짙은 어둠이 깔린 내면의 방에 거룩한 빛이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비쳐야 합니다. 내 열등감을 펼쳐놓을 때에 햇빛이 비쳐야 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열등감에 신앙의 빛,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은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는 겁니다.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고 열등감이 변하여 사명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매일 방송의 시간을 통해서 열등감이라고 하는 인간 내면의 깊은 샘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열등감을 감추려고만 하는 것일까요? 감추어진 열등감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파괴적인 방법으로 표출되는지, 그리고 마침내 신앙 안에서 이 열등감을 어떻게 건강하게 극복하고 펼쳐낼 수 있는지를 매일 아침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심리학적인 위로나 처세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의 빛을 경험하는 성화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7월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은혜 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영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아이다.

오늘 하루 다른 무엇보다 더 많은 시간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단맛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다가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2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4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새달 7월의 첫날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새로운 달 7월이 시작됐습니다. 1년 중에 꼭 반인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요.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달이 되도록 실제적으로 열심히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탄은 우리 몸에 염려 바이러스를 뿌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쁨 바이러스를 뿌려 염려를 이겨내게 하십니다. 염려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영혼 속에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이유 없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웃으면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7월의 첫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아이노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2025년 3월 경상북도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영남 전역으로 확산되며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특히 영덕 지역은 짧은 시간에 큰 피해를 입었으며 115년 역사를 가진 매정교회를 비롯해 많은 교회와 사택이 전소되고 주민들은 급히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특별 인터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당장 다음 주일에 예배드릴 곳이 없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그런데 5분여 정도의 짧은 방송을 듣고 많은 방송가족들의 동참이 이어져 총 8억여 원이 답지했습니다. 극동방송은 산하 NGO인 선한청지기와 함께 긴급하게 물을 비롯한 생필품을 마련해 영덕지역의 이재민들에게 전달했고, 이 소식을 들은 생수사업을 하시는 원주의 함영우 운영위원은 생수 만병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시는 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곳곳에서 답지했습니다. 이어 피해 지역을 답사해 실태를 조사하고 컨테이너 하우스와 승합차량 제공 등 현장의 필요에 맞게 긴급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덕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 지역 교회들까지 지원을 확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지역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다시금 희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김장헌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은 행함과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말과 혀로만 이웃사랑을 외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합시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이웃들을 성실히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시며 요새시며 피난처가 되심을 믿읍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서울 신학대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남성 독창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오늘 고린도서 11장 4절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끝부분에 사실 아멘이라고 붙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다른 영을, 다른 예수를 너무 잘 받아들이는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선교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는 선교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만 권능도 받고 땅끝까지 증인도 된다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면 권능도 없고 증인의 삶도 살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 거점으로 두었던 초대교회의 선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었으며 이때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에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베드로와 당시 박해를 받고 흩어진 소위 디아스포라 그들이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전역과 마게도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 전도 여행 때에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바울이 고린도에 가게 되고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가 AD 약 50년에서 52년, 2년 동안 2차 전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갔던 바울과 그들의 일행은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2차 전도 여행 전체 길이가 약 2년인데 1년 반 동안을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 최대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매우 풍요롭고 넉넉한 도시였고 문화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으며 도덕적인 타락,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정말 처참하게,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그 성적 문란이 극심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도 공적으로도 그의 평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을 이곳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갖게 됩니다. 그 몇 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 자기들의 생명이라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다고 바울이 천거함에 출제됐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서 만나 그들이 바울의 사역을 돕습니다. 업이 같으므로. 그들의 업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천막 만드는 텐트메이커였습니다. 바울도 천막 짓는 사람으로 업이 같으므로 복음을 그곳에서 전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모든 이방인의 교회에도 감사함의 대상이 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났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1년 6개월 동안,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바울의 선교한 도시 가운데서 가장 오래 머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3년. 두 번째 오래 머문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는 2차 전도행 전체 2년 가운데 무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보냈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는 불과 3주일. 대부분의 도시들은 며칠씩 머물렀습니다. 아니 어떤 도시는 하룻밤도 지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지나간 데 비한다면 1년 6개월의 기나긴 세월 그것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곳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집은 회당 곁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요새로 말하면 율법학교 교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디도 유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회당장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온 집, 율법학교 모든 가족들, 교장의 모든 가족들도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 고린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음성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이 성 중에 고린도 안에 내 백성이 많아. 오늘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수원성 안에 내 백성이 많아.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을 봉착하게 됩니다. 고린도의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내에 파고들어왔습니다. 교회 내에 파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파,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교회 내에 파당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의 제물, 고린도의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들은 우상 앞에 먼저 드려져야만 시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남녀 차별의 복장이라든지 머리에 두건을 쓰고 안 쓰는 문제,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당에 가라, 이런 내용들이 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성적 문란은 참 대단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너희 가운데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구나.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버지가 이혼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여자들 아들이 또 데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 2절 보십시오. 고린도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송사의 문제가 성도들끼리 법정에 서로 물고 뜯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만찬의 문제 먼저 와서.

먹음으로 나중 온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일들, 이게 전부 다 고린도 교회 내에 그뿐 아닙니다. 이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들을 받은 대로 잘 선용하지 못하여 은사 남용의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는 바울이 자세하게 은사에 대한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글 가운데서 두 번째, 사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세 번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그리고 중간에 없어진 편지 고린도후서. 성경에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만 나타나는데 그건 말고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바울이 쓴 신약성경 전체 가운데서 13권이 바울이 썼다고 확실하게 말하는데 그 13권의 성경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넉 장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넉 장까지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한 장밖에 뿐입니다. 로마에게 보내는 편지 16장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 16장, 고린도 후서 13장, 없어진 편지는 몇 장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남아있는 편지만, 성경에 기록된 두 개의 편지만 해도 모두 29장이 되는 기다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는 겁니다. 왜 보냈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떠난 뒤에 너희가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을 잘도 용납했구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잘도 용납했구나. 다른 영의 역사를 너희가 잘도 영합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성령의 역사 아닌 다른 영들,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너희가 그렇게 잘 받아들이냐? 그렇습니다. 이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 내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서신,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타락한 도시에 세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로 세기 위하여 가르침과 교훈을 담은 편지를 보냈던 것, 그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다양성의 사람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 세계적인 다양한 풍습과 문화, 언어, 생각, 태도, 관습, 각양각색의 생각과 습관이 다른 사람들이, 행동양식이 다른 사람들이,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서 몰려서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 바울이 있을 때에는 없었던 고린도 교회 내에 이상한 사상들이 각기 자기의 주장에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회 내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 우상 숭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들이. 문제는 그 다양성, 각양각색의 특징이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차이. 차이,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신 배경이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받은 교육이 다릅니다. 가문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습관이 다릅니다. 풍세, 모든 게 다르니까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것이 교회에 용납되어져야 하지만 다양한 것이 아닌 틀린 것은 교회 안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한 차이, 기호의 차이, 호불호의 차이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율례, 진리가 아닌 비진리, 의롭지 않은 불의, 정의가 아닌 정도가 아닌 탈선, 그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 용납될 수 없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용납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큰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런 말을 수없이 많이 듣고 배우고 익혀왔습니다.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차이, 차이,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느릴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약할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셀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요 옳은 말씀입니다.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기준이 없거나 다를 때,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을 때, 옳고 그름의 정확한 기준이 모호할 때, 각자의 생각하고 평가하는 시각이 다를 때, 그때 얼마든지 다양성이 용납되고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닌 영역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를 뿐 틀린, 나와 같지 않으면, 나처럼 해야 된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법도 만들고, 내 생각대로 원칙도 정하고, 내 생각대로 규칙도 정하고,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 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나 절대적인 진리 기준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다양성을 이해하고 용납해줘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 옳다고.
여러분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의 모든 다양성을 받아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절대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 그것은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맞는가 하면 다르면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르면 틀린 게 있습니다. 다르면 용납해서는 안 되는 다름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달라도 틀린 것입니다. 어떤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뿐인 정답을 갖고 있는 수학 문제에 그 정답이 1일 때 정답을 안 쓰고 0.99999999 틀린 게 0.0000001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맞아요? 틀려요? 0.0000001밖에 안 다른데 그게 뭘 맞아요? 맞기는 틀리지. 틀려요. 그죠? 아니 틀려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 이외에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조금 더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취향, 생각, 가치관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이 없다는 생각함으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취향, 가치관이 내가 가진 생각이나 취향, 가치관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것은 틀렸다, 옳지 않다,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상대방은 나의 적이 되고 나의 원수가 되고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인정하면 다르지만 용납되는 겁니다. 다르지만 얼마든지 화합하여 일치될 수 있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오케스트라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건 보편적, 일반적인, 세상적인 것과는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귀를 다시 한번 기울여 주십시오.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시요. 다른 것은 틀립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무엇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이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보편적인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에는 같지 않고 똑같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다름을 이해하고 다름을 받아들이고 달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여러 지체가 눈, 코, 입, 귀 다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릅니다. 그런데 입이 눈 보고, 너는 맨날 보기만 하지 음식도 입에 못 들어가, 입에 눈에 못 넣잖아. 뭐 먹지도 못하는 게 왜 그렇게 보려고 애를 써?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눈은 보지도 못하는 게 처먹기만 자꾸 쳐넣으면 어떡하냐. 입 보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기 다 다른 지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몸에 붙어 있을 때 그 기능이 하나라도 빠지면 내가 장애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불일치의 조화, 방금 말씀드렸던 오케스트라나 찬양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다르면 안 된다, 다르면 틀린 거야,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돼, 다른 것은 불법이야, 다르면 이단이야, 다르면 천국이 아니야, 지옥이야,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너는? 아, 나는 저 돌덩이를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 건 다 똑같은 거야. 그게 폭넓은 게 가슴 넓은 거예요? 안 돼. 돌덩이 믿는 건 안 돼. 라고 말해야 돼. 왜? 절대 기준이 말씀입니다. 이 가게 못 가면 저 가게, 가게는 슈퍼마켓은 이 슈퍼마켓 아니면 저 슈퍼마켓 갈 수 있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이런 성경 말씀에 예수 외에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인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외에 다른 예수를 전하면 안 된다. 아멘. 생각의 차이, 취향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근데 이걸 성적 지향, 성적 취향, 성적 차이라고 말하며 동성애, 동성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교회 내에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0: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도, 더 강렬한 믿음도, 더 큰 헌신도, 더 큰 어떤 노력도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요, 그것이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걸 떠났습니다. 바울이 떠나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들 예수였어요. 초대교회 이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아니다, 영이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육신이고 영이 아니다. 다 이단들입니다. 근데 그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예수 말고 다른 예수 전하면 안 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성령 아니고 다른 영은 안 돼. 귀신의 영은 안 돼. 아무리 힘이 세도 악한 영은 안 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불일치의 조화를 배워야 합니다. 근데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를 고수하는 다른 것은 다른 것이고 다른 것은 틀리다고 하는 불변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갖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 우리의 죽음의 문제 해결, 인생의 가장 결정인 영생의 문제 해결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사람들을 더 존귀하게 세워가는 우리 중앙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귀신을 쫓아냈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아니야. 기도야, 기도.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네, 계속 나왔습니다. 이러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내 남편, 내 아내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우, 이쁜 여자, 이쁜 여자라도 안 돼요. 멋진 남, 아우, 멋진 남자라도 안 돼요. 내 아내와 내 남편, 왜 아멘, 아멘 누가 안 하는가? 옆 사람 좀 보세요, 좀.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내가 네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 외에 다른 교훈 없어. 6장 3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교훈은 옳은 교훈이 아니라, 다양함, 다양성의 일치를 잘 품어내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독특성, 진리를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로 수년을 섬겨온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입니다.
2: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또 듣고 나누다 보니까 아 우리가 참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또 연결되어 있고 같은 고민을 하고 아픔이 있구나 이러면서 더더욱더 이 한 가족이라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서 참 감사하고 참 귀하죠. 뭐 각종 모든 방송들이 지금 전부 다 기업의 후원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떤 뭐 세상적인 광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순수 복음을 지향하는 이런 방송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은혜로운 사연을 듣고 또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

0: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기 있게 생명을 얻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저는 방송이라 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5세면 가장 왕성한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또 25년을 힘있게 뛰어가고 도약하는 우리 방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지난 25년 동안 포항극동방송은 사명을 품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한 줄의 기도로 주님의 빛을 전했습니다. 청년의 시절을 지나며 더 넓은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포항극동방송. 가장 힘있게 달려갈 이때에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으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포항극동방송의 새로운 25년을 함께 열어가실 수 있습니다.
0: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다는 그 뜨거운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흥해 제1교회 강민석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새롭게 맞이할 7월도 주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종된 모든 백성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산업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사랑으로 가득 찬 복된 나라가 되도록,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저는 요즘 간절하게 붙들고 있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입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차마 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 기도. 새벽에 문득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하루 중에도 몇 번씩 마음을 건드리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기도하던 어느 날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됐어요. 이 간절함은 믿음일까? 욕심일까? 혹시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더 세게 붙들고 있는 불신인 건 아닐까 하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다그치시기보다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기도는 욕심이라기보다 연약함의 고백일지도 몰라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오늘도 마음속에 놓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내려놓으려 애쓰기보다 그대로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신 그분을 신뢰하며 간절함 속에서도 조금씩 평안을 배워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7월 1일 수요일, 7월의 첫날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주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돌보신다는 말씀, 참 큰 위로와 감동, 은혜와 소망이 되지 않나요? 우리가 무엇이건대 우주의 티끌에조차 미치지 못하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굽어 살피시는 걸까요? 전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찐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내 눈엔 이 세상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나 자신을, 나 자신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렇게 우린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겠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새롭게 맞이한 7월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해요. 자,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문자로도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뒷자리 3293님, 와, 아침 일찍 와주셨어요. 샬롬, 빗길 안전 운행하시고 7월 한 달 내내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또 귀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3289님께서도요, 보석PD님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성경필사도 하고 있어요 라고 성경필사하시는 오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글자도 너무 멋지고 잘하고 계시는데요, 은혜가 됩니다. 감사해요. 계속해서 정진하시죠. 뒷자리 우리 6809님께서도요, 하나님, 2026년 상반기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감사로 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또 외쳐주셨어요. 늘 힘차게 또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시

는 우리 6809님이 참 멋집니다. 감사해요. 오늘도 힘이 납니다. 뒷자리 우리 9507님께서도요. 보석PD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7월도 행복 가득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우리 9507님도 그리고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도 7월도 주님 주신 행복으로 가득 흘러넘치기를 소망해요. 뒷자리 우리 2642님 새롭게 시작하는 7월을 주신 멋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그 남자 그 여자의 아침을 여는 찬양. 우리 보석PD님과 상은자매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찬양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늘 이렇게 매 코너마다 또 기다려주시고 기대해주시는 우리 이륙사회님과 방송가족분들이 계셔서 정말 힘이 나요. 우리 상은자매님 잠시 후에 모셔볼게요. 뒷자리 우리 2667님께서도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석PD님. 아이고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진행 즐기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7월 내내 좋은 방송 송출하여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2667님 덕분에 아 제가 오늘 막 기쁨으로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이른 시간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신청곡도 남겨주셨는데 찬송가 나 맡은 본분은 잠시 후에 함께 나눠볼게요. 우리 시절이 3072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직 서툴고 부족해 보이는 제 모든 일상마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성 다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모두 평안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샬롬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3072님 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3072님의 그 삶이 그 하루가 주님 주시는 복으로 가득 흘러넘치기를 저도 두 손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샬 좋아해서 말씀과 찬양 우리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4420님 와주셨어요.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축. 피디님 어제 제주 국내 단기 선교팀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는데요. 마지막엔 각자 개인 기도를 했거든요. 올해 70주년을 맞이하는 극동방송을 놓고도 기도했답니다. 저희 기도가 피디님들께 힘이 되길 바라며 신청곡 모든 걸음 대신에도 신청해봅니다를 보내주셨어요. 우와 우리 4420님의 이 기도 덕분인가요? 이 수요일 아침 힘이 납니다. 이 수요일 아침 힘내기 쉽지 않은데 힘이 나요 지금. 우리 4420님 우리 방송가족분들 덕분에 힘이 나는 이 아침 우리 2312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유튜브로도 지금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정호TV 토요일 오후 4시 샬롬입니다. 아멘 보내주셨고요. 19231님께서도요. 우리 포항제일교회 이상은자매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봉진님께서도요. 상은자매님 오늘 반갑습니다. 보내주고 계시는데 빨리 모셔야겠습니다. 지금 바로 모셔볼게요. 친구같은 코너 수요일 코너 포항제일교회 우리 찬양디바 상은자매님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찬양.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니까 지금 바로 유튜브에 포항 극동방송 검색하고 들어오셔서요. 저도 보시고 우리 상은자매님도 함께 보시죠. 그런 식은 바로 자매님 모셔볼게요. 채널 고정.

0: 그 남자 그 여자의
1: 아는 찬양
0: 아는 찬양 매주 수요일 아침은 찬양으로 열어야 합니다. 바로 그 남자 그 여자의 아는 찬양 귀한 걸음 해주셨어요. 포항제일교회 찬양 디바 우리 이상은 자매님 오셨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포항제일교회 찬양 디바로 불리는 이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0: 불리는 걸 넘어서서요. 그냥 찬양 디바 그 자체세요.
1: 아 감사합니다.
0: 야, 우리 자매님도 와주셨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합니다.
1: 아, 맞습니다. 이어서 네, 이렇게 이어서. 보이는 라디오 계속.
0: 네 연타석 지금 막 홈런 치려고 하고 있어요.
1: 진짜 이렇게 뜨거운 관심과 맞아요. 호응 속에 계속 저희가 이어지고 있네요.
0: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많은 방송하실 분들께서요 우리 자매님 언제 나와요? 이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나오셨어요.
1: 네.
0: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포항극동방송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우리 상은 자매님 뵐 수 있습니다.
1: 들어와.
0: 오세요. 아니 자매님 한 주만에 네. 뵀는데 달력에 페이지가 달라졌어요. 7월의 첫날입니다.
1: 너무 소름 돋네요.
0: 소름이 돋죠. 네. 앞자리가 7이에요. 아니 자매님 그럼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아 일단은 제가 예. 많은 분들의 기도로 컨디션을 회복을 조금 했었는데 네. 지난주에 다시 컨디션이
0: 아니 지금
1: 잠을 계속 못 자다 보니

0: 있는데 지금 약간 코도 막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아... 목도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제 발로 병원을 찾아갔다. 아,
1: 병원을 다녀오셨군요.
0: 그래도 약을 열심히 먹고 오늘 방송을 위해서 목소리를 그 아직 좀 조금 거친 느낌이 있는데 목소리가 네, 그래도 잘 은혜의 귀로 네, 걸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일단 목소리 일단 너무 좋아요. 우리 자매님은 감기에 걸려서도 일단 목소리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
0: 아멘.
1: 다만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목 컨디션이 정말 네. 안 좋으신 게 몇 달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0: 맞습니다.
1: 이게 좀 나을랑 말랑하면 계속 사역이 있고 맞아요. 또 찬양하는 자리에 계시다 보니까 이게 목이 쉬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인데요. 그 제 방송에 보시면은 네. 이게 늘 나오더라고요. 이 컵이.
1: 아, 컵이. 물컵.
0: 근데 문득 든 생각인데 이게 늘 우리 보석 PD님께서 아. 제가 들어오면 제 자리에 이게 항상 이렇게 아. 놓아져 있어요. 따뜻한 물로. 아. 너무 이 성김 너무 감사하다고 아. 이 자리 빌어서.
1: 야, 제가 네, 감사하죠. 우리 자매님께 늘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데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0: 네.
1: 자, 우리 자매님께서 또 품고 계신 간절한 네. 기도 제목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요 네. 요새 좀 기도 제목들이 막 차 오르더라고요.
0: 이게 기도 성령 충만.
1: 성령이 충만해요. 막 기도 제목들이 진짜 간절한 네. 기도 제목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이게 예전에는 뭐 기도를 해야겠다. 각 잡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는 느낌이었다면 요즘에는 제 내면에서부터 끌어올려져 나오는 기도 제목들
0: 좋은데요?
1: 참 좋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간절해져요. 근데 가끔은 이것이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좀 아닐까. 뭐 주님과는 좀 상관없는. 그저 나 자신의 아집은 아닐까 좀 고민되고 의심될 때가 좀 있더라고요.
0: 네. 저는 뭐 일단 지금 간절하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되는 막 그런 게 있다기보다는
1: 네.
0: 요즘 좀 느끼게 된 짙게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1: 예.
0: 그냥 좀 잠잠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침묵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듣는 시간을 갖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1: 정말 필요하죠.
0: 네, 그래서 그게 진짜 오히려 저에게 지금 필요한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뭔가 기도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되게 복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침묵 가운데 조금 듣고 느끼는 것도 지금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0: 그리고 피디님께서 좀 전에 그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뭐 주님과는 상관없는 나 자신의 아집이 아닐까 뭐 이런 고민이 되고 의심이 될 때가 있다고 나눠주셨는데
1: 네.
0: 저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기도 제목을 두고 바르게 가고 있는지 맞는지 점검을 하고 이렇게 살피는 태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디님께서 굉장히 잘 가고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1: 정말요?
0: 네, 화이팅을 드리고 싶네요.
1: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0: 화이팅.
1: 정말 힘이 납니다. 아니 우리 자매님 말씀처럼요.
0: 네.
1: 우리가 뭔가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기도 이것도 기도지만 물론 기도지만 지금 자매님 말씀처럼 제가 때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침묵 가운데 조용히 묵상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주님의 음성에 포커스 맞추는 것도 기도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1: 우리 유튜브 아이디 오철지님께서요. 우리 디바 상은자매님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7월 한 달 늘 물병이 곁에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놓아주신 물병이 옆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자, 우리 상철월드님께서도요. 우리 상은자매님으로 또 막 삼행시까지 보내주시고요. 와, 우리 수요일의 여자
0: 와,
1: 수여.
0: 수여 오랜만에 네. 지난주에 이어서 몇 주째
1: 나왔습니다.
0: 수여가 나오는데
1: 요즘에 우리 상철월드님이 수여 밀고 있어요.
0: 네.
1: 상은자매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0: 안녕하세요.
1: 이봉진님께서도요. 와우, 우리 눈부시네요. 자매님.
0: 아, 감사합니다.
1: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원9231님. 찬양 퀴즈도 풀고 상품 받아야죠.
0: 아, 역시 지금 준비된 자.
1: 예, 준비된 자. 예, 침범하는 자가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2630님께서요.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할렐루야. 오늘도 모든 것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빗길 안전운전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빗길 맞아요. 지금 비가 빗길이죠. 오더라고요. 네.
1: 맞아요. 오늘 아침은 좀 비도 이렇게 좀 보슬보슬 내리는데
0: 네.
1: 안전운전하시고 네. 우산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558님께서는요. 새싹분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 장사하는데 요즘 좀 힘들 때가 많은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새기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0: 화이팅!
1: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7558님 수요팅! 화이팅! 저희가 완전 화이팅 지금 외치고 있어요.
0: 완전 화이팅!
1: 완전 화이팅이에요.
0: 완전 화이팅!
1: 아, 자매님, 이렇게, 아이고, 괜찮으실까요?
0: 너무 죄송해요. 마이크를 피해서.

0: 했는데도.
1: 네, 이게 우리 자매님께서 지금 부상 투혼이에요. 이 축구로 치면 부상 투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주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자매님, 이렇게 차마 놓지 못할 것 같은 기도 제목들마저도 우리 자매님 말씀처럼 결국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기도의 통로가 되어 줄수 있겠죠.
0: 나 그럼요, 그럼요.
1: 간절할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차마 놓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기도 제목일지라도 죄송합니다, 진짜.
1: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0: 그것을 붙들고 다른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자리에서 그거를 우리가 추구하고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한다는 것, 이 자체가 결국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1: 아멘.
0: 그런 의미에서 우리 피디님께 한번더 화이팅을
1: 한번더
0: 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한번더 화이팅까지 해주셨습니다.
0: 제 목에도 화이팅을
1: 네,
0: 하겠습니다,
1: 우리
0: 스스로.
1: 자매님을 위해서도
0: 화이팅.
1: 화이팅,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위해서도 화이팅. 좋습니다. 그 남자 그 여자의 아는 찬양으로 오늘도 은혜로 아침을 열어보시죠. 포항제일교회 우리 상은 자매와 함께하는 아는 찬양. 7월의 첫날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니 유튜브에 포항극동방송 검색하고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그런 선물 소개 듣고 오시죠.
2: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군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육수의 기본 만능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더불어 포항시 남구대호에서 베이커리 교환권도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이종호TV 토요일 오후 4시님께서요. 아이고, 우리 자매님 감기가 심하시군요. 기침아, 물러거라!
0: 아, 감사합니다.
1: 라고 외쳐주셨습니다.
0: 물러거라.
1: 물러거라, 물러거라. 자, 우리 반갑습니다. 힘이 넘쳐서 좋습니다. 라고 로뎀나무님께서도 보내주셨습니다. 자매님, 오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7월의 첫째 날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벌써 7월의 첫째 날이라는 이 첫째 날을 좀 표현을 해야 하는지. 아, 진짜 시간이 참 빠른데.
0: 너무 빨라요.
1: 진짜 빠르죠.
0: 벌써 상반기가
1: 예.
0: 마무리됐잖아요.
1: 이게 어쩜 좋아. 예,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상반기 동안에도 함께 하시며 또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은 감사라는 주제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준비해 주신 찬양들 한번 나눠주실까요?
0: 네, 상반기 동안에도 함께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찬양들로 오늘 키워드는 감사로
1: 감사.
0: 정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1: 예.
0: 오늘 소개해드릴 첫 찬송가는 찬송가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입니다.
1: 감사하는
0: 네,
1: 성도요.
0: 오늘의 키워드 감사, 이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 곡을 선정한 것도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주 예배를 맥주 감사주일로 드렸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진정 감사를 고백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 찬송가를 선정했습니다. 네, 찬송가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이 찬송가의 작곡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헨리 알포드라는 사람이 이 찬송가의 작사자, 즉이 곡의 가사를 쓴 사람이고요. 영국 태생, 영국 런던의 태생이자 시인이자
1: 오.
0: 음악가고,

0: 또 화가고 평론가고
1: 우와.
0: 언어학자고
1: 언어학자.
0: 설교자, 신학자로서 예. 50여 권의 그런 저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1: 무척 얼마나, 다재다능하시네요.
0: 네, 정말 예술적으로도 거의 다 예술이죠. 문학도 예술이니까
1: 예.
0: 글로 이렇게 책도 50여 권에. 그래서 목사님이시기도 한 이 헨리 알포드는 1844년에 이 찬송가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곡가는 조지 존 엘비라는 분인데 조지 존 엘비 이분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송가인 찬송가 25장 면류관 가지고 하는 그 찬송 있죠. 면류관 벗어서 이 네.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멋진 작사가와 작곡가가 만나서 탄생한 찬송가 537장 감사하는 성도여 이 곡을 저희가 오리지널 버전으로 먼저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1: 좋습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성도여 찬송가 587장의 이 찬송가의 은혜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0: 네.
1: 오늘의 주제는 감사예요. 지난 상반기 동안도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새롭게 펼쳐질 오늘 하루 새로운 날들도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찬송가를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0: 네.
1: 찬송가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음원으로 듣고 오시죠.

0: 아멘.
1: 아멘.
0: 자매님, 가끔은 이런 찬송가, 오리지널 찬송가의 은혜가
1: 네.
0: 정말 클 때가 있어요. 예,
1: 그럼요.
0: 다른 버전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들도 있겠지만,
1: 네.
0: 정말 이렇게 합창으로 올려지는 이런 오리지널 찬송가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정말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 맞습니다.
0: 장현이 좀 어떠셨어요?
1: 일단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이자면 그게 클래식의 묘미가 아닐까 싶기도
0: 오.
1: 하고요.

0: 네, 클래식은 정말 그냥 딱 기본.
1: 그렇죠.
0: 네, 그렇지만 이게 저희 찬송가도 그 올라가 보면
1: 네.
0: 중세 시대 때
1: 예.
0: 갑자기 이런 얘기 또 나오지만
1: 오,
0: 중세
1: 중세
0: 시대
1: 시대.
0: 때 우리가 그레고리안 챈트라고 해서
1: 왜?
0: 멜로디가 반주 없이 한 성

0: 찬양 부르듯 모든 음정이 우리가 노래를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 아멘. 네.
0: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네, 모든 근본은 클래식이다.
1: 클래식이다.
0: 네. 그거를 클래식 전공자로서 갑자기 말씀드리고 예. 싶네요.
1: 갑자기 막 이 본업하시는 네. 우리 자매님 너무 멋져요. 우리 공무구사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7월 첫날을 또 이렇게 아침을 여는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0: 네.
1: 오늘 찬양 플레이리스트도 너무 기대가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출근 준비하며 들을게요.
0: 아멘.
1: 건강 회복되길 자매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수요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수요팅!
1: 우리 공우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팅이에요. 우리 항공모함 함장님 유튜브 아이디인데요. 감사로 이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번 운을 띄워보겠습니다. 자매님.
0: 네.
1: 감!
0: 감사가 넘치는 포항 극동 방송.
1: 사!
0: 사랑이 넘치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상은자매님, 보석피디님이 계셔서 더욱 빛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내셨네요.
1: 할렐루야, 막 이모티콘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0: 복주, 루야!
1: 복주! 정말 감사가 넘치는 파악했던 방송인 줄
0: 센스
1: 믿습니다.
0: 센스 있는 이행시.
1: 센스와 네. 은혜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셨습니다.
0: 맞습니다.
1: 우리 항공모함 함장님 감사고요. 우리 이봉진님께서도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7월이 기대가 됩니다.
0: 아멘.
1: 우리 이정호 TV님께서도요. 함께 드리는 찬양 더 많은 울림이 더 큰 듯 합니다.
0: 네.
1: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찬송과의 은혜로 함께 나눠봤고요. 자매님 오늘 또 퀴즈가 있다고 들었어요.
0: 그럼요. 그럼요. 놓칠 수 없죠.
1: 놓칠 수 없어요.
0: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네. 정답 맞추셔서 우리 다 선물을 많이 받아가시는 걸로.
1: 맞습니다. 네. 오늘 또 서머 스페셜을 앞두고 갖는 좀 네. 종강 시간이다 보니까 선물 빵빵 쏘겠습니다.
0: 정말요?
1: 네. 지금 준비돼 있어요.
0: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1: 정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 퀴즈 한번 내주실까요?
0: 네. 오늘의 퀴즈는 제가 조금 전 설명드린 찬송가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1: 네.
0: 오늘 설명드린 찬송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 제목이에요. 제목.
0: 네.
1: 보기 1번.
0: 보기 1번. 감사하는 성도요.
1: 감사하는 성도요.
0: 네.
1: 오늘 저희가 가장 많이 외친 좀 워딩이 하나 나온 것 같기도
0: 맞습니다.
1: 하고요. 감사하는 성도요.
0: 네.
1: 보기 2번.
0: 보기 2번. 봉사하는 성도요.
1: 오, 봉사도 좋죠. 봉사하는 성도요.
0: 네.
1: 그건 뭐 처음 들어보는 느낌적인 느낌. 보기 3번.
0: 보기 3번. 인사하는 성도요.
1: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포함돼요. 인사하는 성도요. 오늘도 이 퀴즈 보기의 센스가 대단합니다.
0: 네.
1: 보기 1번.
0: 네.
1: 감사하는 성도요.
0: 네.
1: 보기 2번. 봉사하는 성도요.
0: 네.
1: 보기 3번. 인사하는 성도요. 단 하나도 놓칠 수 없을 것만 같은 오늘의 보기의 향연이지만
0: 네.
1: 답은 하나라는 점.
0: 맞습니다. 오늘 키워드가 감사죠?
1: 감사죠.
0: 네.
1: 맞아요. 다 들었어요.
0: 수도 없이 이렇게
1: 그렇죠.
0: 외치고 있는 오늘 키워드.
1: 예, 다 네. 들었습니다.
0: 다 들었습니다.
1: 네, 맞힐 수밖에 없어요.
0: 네. 네,
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의 정답, 오늘의 퀴즈의 정답 한번 맞춰보시면요.
0: 네.
1: 추첨을 통해서 오늘은 빵빵빵빵 제가 퀴즈 정답자 선물 쏘겠습니다.
0: 네.
1: 우리 체리블라썸 8412님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1번 감사하는 성도 바로 보내주셨습니다.
0: 뭔가 약간 아쉬운
1: 그러죠.
0: 네, 그 뭔가 한 글자가 빠진 것 같아요.
1: 거의 다 왔는데
0: 다 왔는데
1: 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0: 네.
1: 아마 이렇게 하시다가 살짝 쓸까 말까 밀당하시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8412님 한 번 더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이어서요. 오늘은 또 이 감사하는 성도요. 저희가 음원으로 듣고 왔다면 지금은 또 라이브 버전으로도
0: 네.
1: 한번 올려주신다고요.
0: 맞습니다.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1: 네.
0: 잘 될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기침이 안 나오고 그리고 목 상태도 이렇게 여러분의 그 가래 이 단어를 참아 여기 뵙기도
1: 그렇죠.
0: 너무 죄송한데 그게 안 방해가 돼야 될 텐데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최선을 다해서
0: 네.
1: 우리가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주님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0: 네.
1: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감사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0: 네.
1: 감사하는 성도요 라이브로 찬양 올릴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리길 소망합니다.

0: 아멘.
1: 진짜 피디님의 목소리 진짜 힘이 많이 돼요.
0: 정말요. 할렐루야입니다. 찬송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찬송의 은혜가 너무 지금 힘차고요.
1: 맞습니다.
0: 와, 이 찬송가의 가사에 이렇게 감사가 가득 담겨 있구나.
1: 맞습니다.
0: 오늘 감사하는 성도요 찬양 함께하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선배님.
1: 네, 오늘 또 저도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유독 느껴지는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 가사가 뭔가 그 더 어린이들한테 네. 보면은. 뭔가 동화를 읽어주는 이렇게 차곡차곡 뭐 이렇게 시간의 흐름대로
0: 맞아요.
1: 이렇게 알려주는
0: 어떤
1: 그런 네,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가사 같아서 네. 너무 이해도 되지만 은혜도 되게 배로 받아지는 그런 가사였던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0: 은혜까지 배로 받아지는 그런 네.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우리 1986님 문자로 함께 주고 계시는데요. 정답 감사하는 성도예입니다. 비가 오는 수요일도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화요일도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수요일로 정정했어요. 우리 1986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화요일을 넘어서서 수요일에 감사.
1: 1986님도 예. 이제 지금 시간이 가는 거를 멈추고 싶으신
0: 멈추고
1: 거예요.
0: 싶은
1: 7월이고 인정하기 싫으신 거예요.
0: 맞아요. 하지만 오늘은 수요일 7월 1일이라는 점.
1: 너무 7월 1일이네요.
0: 너무 7월 1일. 하지만 우리 1986님 우리 방송하고 싶은데 오늘 또 화이팅하면서 함께 나아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986님 장난이에요. 우리 3875님께서도요. 정답 1번 감사하는 성도요. 촉촉한 비가 온 땅을 적시는 복된 아침입니다. 장마 시작이라고 하던데 다들 안전운전하시고요. 큰 재난 없이 지나가는 기간 되길 바라봅니다.
1: 아멘.
0: 하트. 수요일 샬주아는 늘 활기차고 즐거운 시간이라 정말 좋습니다. 약 6주 기간 동안 못 들어서 아쉽지만 썸머 스페셜 기대하고 있을게요. 하트 2개. 오늘 첫 출근하는 김민영 집사님 좋은 직장 주심을 감사드리고 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트까지. 야, 오늘 우리 김민영 집사님께서요 첫 출근하신다고 하는데
1: 너무 복되다. 7월 1일날
0: 첫 출근. 이야, 모든 게 잘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맞습니다.
0: 우리 3875님 또 응원의 메시지까지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7694님께서도요 샬롬 비오는 아침 우리 상은자매님의 목소리 덕분에 해가 뜬 것 같은 기분이에요.
1: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위로되는
0: 진짜 스윗해요. 스윗해. 덕분에 기운 팍팍 받습니다. 자매님과 피디님의 하모니 진짜 최고예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피디님 코러스 분량 늘려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조금 늘려봐도 괜찮을까요?

0: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로도 지금 막 보내주고 계시고요. 문자로도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 오늘의 퀴즈 한번더 내주실까요?
1: 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찬송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0: 찬송가의 제목이에요.
1: 네.
0: 저희가 계속 들려드렸습니다.
1: 네.
0: 보기 1번.
1: 1번, 감사하는 성도요.
0: 감사하는 성도요.
1: 네.
0: 보기 2번.
1: 보기 2번, 봉사하는 성도요.
0: 봉사하는 성도요. 다 은혜가 돼요. 보기
1: 네.
0: 3번.
1: 3번, 인사하는 성도요.
0: 인사를 잘하는 성도도
1: 네.
0: 참 은혜가 됩니다.
1: 그럼요.
0: 예, 제가 인사 잘하는 성도로 유명하거든요.
1: 와,
0: 예.
1: 저는,
0: 어, 정말요?
1: 역시.
0: 역시. 오늘 이 아는 찬양.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왠지 역시일 것 같아요.
1: 네.
0: 하지만 정답은 하나만 있다는 점.
1: 오늘의 키워드는 감사죠.
0: 감사죠. 다
1: 다
0: 드렸습니다.
1: 드렸어요. 다
0: 예, 보기
1: 드렸어요.
0: 1번, 2번, 3번까지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정답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네.
0: 우리 체리블라썸 8412님,
1: 네.
0: 아름다운 상은 자매님과 같은 교회 다니고
1: 와,
0: 있답니다.
1: 정말요?
0: 네, 우리 또 제일교회 성도님이신가 봐요.
1: 아, 너무 궁금해요, 이러면. 전
0: 궁금해.
1: 누구신지 너무 궁금한데.
0: 예,
1: 반가워요!
0: 반가워요. 한번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힌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지웅 왕둥님께서요,
1: 네.
0: 모든 음마다 그런 의미가 있었다니 정말
1: 네.
0: 감동입니다.
1: 그렇죠.
0: 알고 들으니 더 은혜가 됩니다.
1: 네.
0: 감사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1: 이렇게 그냥 뚝뚝 던져드리는 그 꿀팁에도 이렇게 진짜
0: 맞아요.
1: 진정을 받아주시는 이런 모습들이 제가
0: 네.
1: 진짜 너무 힘이 나고
0: 정말 힘이
1: 뿌듯하고
0: 납니다.
1: 보람되고 그러네요.
0: 우리 방송 가족분들 덕분에 저희가 또 힘을 얻어요.
1: 네, 맞습니다,
0: 서로가
1: 진짜.
0: 함께 또 샬조와 또 극동방송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1: 네,
0: 또
1: 맞습니다.
0: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라이브 버전 우리 자매님께서 오늘 진짜 이 좋지 못한 목 컨디션에도 불구하고 라이브를 또 이렇게 가득 담아 오셨는데
1: 네.
0: 그 찬양 한번 또 나눠주실까요?
1: 네, 제가 두 번째로 나눠드릴 찬양은요. 감사 키워드에 맞게 감사와 찬양 드리며라는
0: 와,
1: 찬양을 준비해봤습니다.
0: 예.
1: 네, 우리 감사를 하게 되면 몸도 마음도 막 즐거워지잖아요. 제가
0: 그렇죠.
1: 지금 몸이 온전치 않지만 그래도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있듯이. 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이 또 즐거워지게 되면 이 찬양이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렇죠? 이렇게
0: 맞습니다.
1: 흥얼거리고. 그래서 찬양이 입에서 막 그냥 새어나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라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 나갔으면
1: Ready?
0: 좋겠습니다.
1: Are you ready?
0: Ready, ready, are you ready? I'm ready, I'm ready. 우리 방송하실
1: 함께
0: 분들도
1: 찬양해요, 여러분.
0: 예, ready 되신 줄 믿습니다. 이
1: 네.
0: 찬양 라이브로 함께할 예정인데요. 감사가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1: 네.
0: 절로 나올 것 같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이 찬양 감사로 박수로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찬양 올리기를 소망합니다.
1: 네.
0: 감사와 찬양 드리며. 아, 전주부터 너무 좋다.
1: 아, 텐션 좀 올려야
0: 아, 진짜
1: 되는데
0: 올려야 돼.
1: 괜찮을까요, 목소리로?
0: 아.
1: 감사와 찬양 드리며
0: 할렐루야.

0: 제가 중간에 또 키업이 한번 있어가지고
1: 맞아요.
0: 와 이렇게.
1: 야, 근데 진짜 이 높은 음을 우리 자매님께서 또 이렇게 싱그럽게 너무 은혜롭게 아. 찬양을 올려주셨습니다.
0: 아, 네. 하나님이 사실, 다 하셨습니다. 네,
1: 진짜 주님께서 하셨어요. 이 찬양을 제가 따라 부르고 싶었는데 네. 아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0: 아니, 너무 잘하시던데요?
1: 제가 주님께서 하셨어요.
0: 아니, 주님께서
1: 제가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갔다가 우리 자매님의 은혜로운 이 꿀 찬양에 제가 크게 누르기칠까봐 염려를 했으나
0: 아, 네, 너무 또 잘해주셨네요.
1: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번 이 화이팅을 입고서 한번 해봤습니다.
0: 네.
1: 자매님 좀 어떠셨어요?
0: 저도 너무 좋았고요. 진짜 이 그 부르면서도 그 느껴지는 그 고비고비가 있거든요.
1: 네.
0: 지금 목이 괜찮을까? 어. 평소에 그렇지 않지만 네, 근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끌어내주셨어요.
1: 할렐루야.
0: 네, 싹 넘어갈 수 있게.
1: 네, 주님께서 네. 이끌어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또 우리 방송하실 분들이 또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 올리신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더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감사하고요.
0: 네.
1: 자매님 저희가 이제 거의 마지막 피날레 찬양을 한번 소개를 네. 해주실 때가 된 것 같은데
0: 네.
1: 한번 나눠주실까요?
0: 세 번째로 나눠드릴 찬양은요. 오늘의 마지막 찬양이자 그 상반기 우와. 마지막 찬양이기도 한
1: 그러네요.
0: 만큼 네, 제가 또 특별히 이분으로 장식하고 싶네요. 우리나라 가요계에서 그 실력파 레전드라고 불리는 분이 계신데
1: 네.
0: 나얼
1: 네,
0: 이분이 신앙심도 굉장히 또 좋으시다고 해서
1: 그쵸, 유명하잖아요.
0: 이분의 네, 찬양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나얼님께서 불러주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를 오늘의 마지막 곡 수요팅 곡으로 우와. 선정해봤습니다.
1: 네.
0: 들으시면서 모두 함께 은혜와 에너지가 충전되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1: 좋겠습니다. 우리 나얼 가수 나얼의 또 목소리로 함께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라는 찬양인데요.
0: 네.
1: 수요팅 곡 이런 거 참 좋은데요. 화요팅 곡 네. 막 목요팅 곡처럼 오늘의 수요팅 곡 마지막 또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나누게 될 마지막 찬양입니다.
0: 네.
1: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의 은혜가 저와 우리 방송하실 분들의 심령에 가득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0: 아멘.

0: 주철이 1387님 샬롬. 은혜와 감사 찬양비가 내려요. 7월도 주의 선하심이 영원하길요. 출근하는 길 감사하는 성도여요. 하트 3개. 야, 찬양으로 은혜 많이 받으신 우리 1387님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들고요. 2885님께서도요 샬롬. 감사하는 성도 평화를 구하며 사랑으로 씨를 뿌리자. 아멘 아멘. 우리 1802님께서도요 감사 주제어엔 제가 빠질 수가 없죠. 너무 시원하고 기분 좋은 아침 출근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리고 자연스럽게 이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 감히 한번 외쳐봅니다. 보성님 사랑합니다.
1: 되게 용기를 내신 게 느껴지는 이행시네요.
0: 느껴져요. 우리 1802님 저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감사해요. 아 자매님 오늘 또 감사 찬양자 함께 나누다 보니까 정말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는데요.
1: 맞습니다.
0: 먼저 오늘의 퀴즈의 정답 한번 발표해 주실까요?
1: 네.
0: 오늘 또 특별히 준비하셨어요. 야 실로폰으로 울려드리는 이 시간 퀴즈의 정답은?
1: 정답은? 1번, 1번 감사하는 성도요
0: 였습니다. 야 좋다. 제가 항상 그거 너무 치고 싶었는데 전 칠 줄 몰라가지고 못 쳤었거든요. 우리 자매님 덕분에 제가 대리 만족하고 있습니다. 실로폰으로 외쳐주셨어요. 감사하는 성도요 1번이었고요. 제가 한번 빠르게 네 분을 선정해봤습니다.
1: 네.
0: 뒷자리에 우리 6708님 새싹분이세요.
1: 축하드립니다.
0: 1번 여기는 김제예요. 장마 시작이지만 비가 올 듯한 날입니다.
1: 와,
0: 오늘 김제. 아침 찬송으로 기쁨되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김제에서 청취해 주고
1: 네,
0: 계세요.
1: 네. 진짜 전국방송.
0: 그러네요.
1: 네.
0: 전국방송입니다. 우리 6708님 감사하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이어서 우리 3875님 아까 또 우리 어떤 집사님을 위해서 또 응원의 메시지까지 보내주셨던 3875님께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매님께서도 한 분 선정해 주실까요?
1: 네 저는 7558님 범사에 네. 감사하라 장사하는데 힘들 때가 많은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새기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0: 화이팅! 이라고 네. 외쳐주신 7558님께도 선물 드릴게요.
1: 네.
0: 마지막으로 2630님께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6708님, 3875님, 7558님, 2630님은 주소와 성함 문자로 한 번 더 부탁드려요.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자매님 네. 오늘 또 함께 하면서 네. 저 은혜 나누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1: 그럼요.
0: 오늘 좀 어떠셨어요?
1: 아, 오늘도 여전히 제가 에너지를 드리러 왔다가 제 에너지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0: 할렐루야.
1: 네, 제가 선곡하고 추천드리는 찬양을 이렇게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정말 보람차고 기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상반기 마지막 방송으로 함께한 자리라서 여러분들이 더 애틋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0: 네, 정말 네. 많은 분들께서 자매님의 찬양으로 힘을 얻고 계세요. 자매님 말씀처럼요. 썸머 스페셜 방학을 앞두고 나누었던 방송이었는데
1: 네.
0: 약 6주 뒤에야 또 아는 찬양으로 함께할 생각에 네. 좀 아쉽고 그립네요.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우리 꽤 오랜 시간에 또 쉬다가 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썸머 스페셜 기간이라서 네, 여러분 저희는 오늘 여기서 상반기 막방으로 인사를 드리지만
0: 네.
1: 네 뜨거운 여름 평안히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요. 우리는 8주? 6주?
0: 6주
1: 뒤에 다시 만나요. 뭔가 갑자기 막 먹먹하고
0: 갑자기
1: 여러분이 벌써부터 보고 싶고 막 그리워지고 이러네요. 보고 있는데도
0: 기대해주시고 벌써 그립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수요일 코너 그 남자 그 여자의 아침을 내는 찬양에 우리 평제일교회 상은 자매님이셨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활짝 열어주셔서 자매님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6주 뒤에 만나요.
0: 만나요.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광야의 훈련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너그러이 대우하려면 첫째, 공동체를 신뢰하며 함께 싸워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해 세우고 라고 해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나라가 뒤집어졌고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난 상태입니다. 자기 아들이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으니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군대를 재정비하며 전쟁을 준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압살롬 편이 훨씬 강해 보였어요. 전국적으로 사람들을 모았고 세력도 컸어요. 반면 다윗의 군대는 광야를 전전하던 사람들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압살롬의 군대는 사람을 의지했지만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결국 승패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가드 사람 잇대에게 맡깁니다. 잇대는 블레셋 출신 이방인이었지만 다윗은 그를 신뢰했어요. 혈연이나 출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충성과 신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세상은 이해관계로 모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언약과 신뢰로 하나가 됩니다. 또 다윗은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고 말해요. 지도자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솔선수범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3절에 보니 백성이 다윗을 말립니다.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라고 해요. 압살롬은 인기를 얻었지만 다윗은 신뢰를 얻었어요. 백성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그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백성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4절에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해요. 광야와 눈물의 세월을 지나온 다윗은 이제 자기 생각보다 공동체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진짜 성숙은 내 열심과 총명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혼자 잘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신뢰하고 함께 싸우며 함께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승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기만 얻으려 하고 있습니까? 말만 하는 사람인가요?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인가요? 고난을 지나며 온유해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너그러이 대우하려면 둘째, 광야 훈련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5절에 보니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잇대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요. 압살롬은 단순히 말 안 듣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배신했고 왕권을 빼앗았고 전쟁까지 일으킨 반역자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죽이라고 하지 않고 너그러이 대하라고 부탁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그 아이가 철이 없으니 너그러이 대해 주시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지요. 하나님 역시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배반해도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볼 줄 알아야 해요. 6절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터는 에브라임 수풀이었어요. 바위와 가시덤불, 늪과 벼랑이 많은 험한 곳이었지요. 그런데 이곳은 압살롬 군대에게는 낯설고 위험한 장소였지만 다윗 군대에게는 익숙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는 오랜 세월 광야를 다니며 훈련받은 정예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압살롬의 군대는 크게 패합니다.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수풀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야 훈련을 승리의 자산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시간을 싫어하지요.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일이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원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오늘의 연단이 내일의 승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요. 압살롬의 가장 큰 자랑은 그의 머리카락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자랑이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연한 사고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외모와 능력을 자랑하던 압살롬이 결국 자기 자랑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관계로 모인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떠나지만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보고 있나요? 지금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광야의 훈련을 원망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가족을 너그럽게 대하겠다는 한 초등학생의 어린이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형이 교회 수련회를 갔을 때 저는 며칠간 부모님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좋았어요. 그런데 형이 간 지 9시간 만에 열이 나서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5절 말씀에서 다윗은 부하들에게 자기를 배신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달라고 말해요. 그런데 저는 형을 걱정하기보다 부모님과 놀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졌죠. 그러다 저도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형과 똑같은 독감이었어요. 그제야 제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했지요. 이제는 우리 가족을 너그럽게 대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제가 될게요. 저의 적용은 주변 사람이 아프면 하나님께 빨리 낫게 해주시길 기도할래요, 입니다. 짜증과 고집을 내려놓고 부모님 사랑을 기억하며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쁘게 순종하겠다는 8살 어린이의 샛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9절을 보니 압살롬이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 매달렸대요. 저도 제 마음대로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다윗 왕이 잘못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한 것처럼 부모님은 제가 짜증을 내도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제는 나무에 매달린 내 고집을 내려놓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쁘게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적용은 엄마, 아빠가 말씀하실 때 짜증내지 않고 예쁜 말투로 대답할게요, 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나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0: 놓고 예쁘게 말하겠다는 5살 어린이의 새싹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오늘 말씀에 압살롬이 나와요. 압살롬은 교만하고 나쁜 마음 때문에 죽었대요. 압살롬의 이야기를 들으니 부모님한테 화내면서 짜증내고 소리 지르던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제 마음에도 나쁜 마음이 가득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화가 나도 소리 지르지 않고 솔직하게 저 속상해요 라고 말할게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나쁜 마음을 버리고 예쁘게 말하는 제가 될래요. 저의 적용은 화나면 짜증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로 마음을 표현할게요.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군대는 오랜 광야 훈련 덕분에 승리했고 압살롬은 가장 자랑하던 머리카락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눈물과 연단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사용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분명히 끊어내되 사람은 끝까지 품고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광야의 훈련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준비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공동체와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압살롬처럼 죄를 지어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원망하며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냐고 불평했지만 돌아보니 그 모든 시간이 저희를 훈련하여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승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압살롬의 머리카락처럼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올무가 되지 않도록 외모와 능력과 학벌과 재물과 성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며 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죄는 끊어내고 사람은 품으며 광야의 훈련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경주 권사합창단 창단예배가 6월 30일 화요일 저녁 7시에 경동노회 회관 대강당에서 드려집니다. 창단예배 말씀은 단목이신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며 단장인 김용주 장로님께서는 대표기도로 함께하시고 축하 및 창단기념 찬양 순서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경주 권사합창단 단원도 모집합니다. 경주지역교회 출석 중인 40세 이상 권사님을 대상으로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파트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675-768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

0: 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YWCA 가정폭력 상담소는 1998년 설립 이래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지역민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의 다양한 갈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어려움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포항 YWCA 가정폭력 상담소 277국에 541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제일교회 박동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어느 날 제가 휴대폰 배터리가 몇 퍼센트 남지 않아서 빨리 충전기를 찾아서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봤더니 충전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알고 보니 충전기의 선이 중간에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휴대폰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전원과 연결되지 않으면 충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고 직분을 가졌더라도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생명이 공급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첫째로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오해입니다. 출석이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예배당에 와 있어도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삶은 주님과 연결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둘째로 한 번 은혜 받았으면 된다는 오해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의 경험으로 현재를 버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의 그 경험이 오늘을 붙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셋째로 열심히 봉사하면 된다는 오해입니다. 교회에 어디선가 어느

예서의 선가 봉사만 하면 주님과 연결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지치고 마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 긴박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요 제자들은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어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5절은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생명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6절은 경고입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핵심은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이 흐르고 떨어져 있으면 서서히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주님 안에 거함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유하듯이 부드럽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거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유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생명의 공급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안에 거함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열매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에 대해서도 밝히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셨어요. 열매의 원인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열매를 맺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가지는 땀 흘리고 노력해서 열매를 만들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힙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활동이 아니에요. 연결입니다. 아무리 활동을 많이 해도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끊어짐의 결과는 서서히 마름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끊어짐의 결과를 단계적으로 보여주세요. 끊어지면 먼저 밖에 버려져 마른다고 했어요. 즉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생기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연결이 끊어져도 당장은 겉모양이 남아있을 수 있지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도 그 가지 모양은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서서히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했습니다. 끊어져서 방치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완전한 단절과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아직 예배가 낯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했지만 주님과

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 나온 것만으로도 귀한 은혜지만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은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주님께 다시 붙어 있읍시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세요. 주님은 제안을 하지 않으시죠. 명령하세요. 왜일까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능력이 조금 줄어든다는 말이 아니라 붙어 있지 않으면 보이는 활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생명은 흐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죽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주님께 나온 것만으로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한두 번 방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행사가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생명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잠시 떨어져 계셨습니까? 오늘 다시 붙으면 됩니다. 가지가 다시 포도나무에 붙을 때 생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붙어있는 가지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연결이 시작되면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 다시 붙어 있읍시다. 한 환자가 수술 후에 회복실에 누워 있었는데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거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이것을 벗어버렸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앞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간호사가 삐삐거리는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와서 다시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었어요. 산소가 연결되니까 호흡이 안정되고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환자는 알았다고 합니다. 내가 숨 쉬는 것이 아니라 산소 마스크가 나를 살리고 있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과의 연결이 나를 살리고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나를 살리고 있고 신음소리가 들지라도 그 한 번의 주님을 향한 기도가 나를 살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한 번의 예배, 그 신음소리 같이 주님 향하여 올려드리는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통로가 됩니다. 이 통로가 끊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될 수가 없고 내 안에서부터 바싹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내 힘으로 생산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서 솟아날 수 없어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생명이 공급됩니다. 보이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혹시 주님과 잠시 떨어져 있었을지라도 주님께 다시 붙어 있어서 그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매일, 매일이 중요합니다. 매일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을 선택합시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거하라는 말은 잠깐 방문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머물라는 뜻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하루만 붙어 있어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계절이 지나고 또 다른 계절이 지나도 중단 없이 붙어 있어야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4절은 말합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밖에 버려져 마른다는 거예요. 잠시 내가 감동받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결단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거함은 하루의 선택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거든요. 계속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끊어지면 마음이 메말라 버려요. 말씀이 멀어지면 내 생각이 인간적이 되고 세상적이 되어버립니다. 예배가 멀어져 버리면 주님과의 연결이 약해져 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적으로 머물러야 합니다. 감정이 좋을 때만이 아니고 기쁠 때만이 아니고 피곤할 때 흔들릴 때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머물지 않으면 관계는 식어버리고 관계가 식어버리면 멀어져 버려요. 멀어져 버리면 결국은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머무는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그 쌓인 시간은 뿌리가 돼요. 그리고 뿌리는 열매를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님 안의 거함이 내일의 열매를 맺게 하거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에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 말씀 예배 기도로 주님 안에 머무를 때 내 안에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결혼 30주년을 맞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인꼬 부부처럼 잘 지내실 수 있으셨어요?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그냥 매일 집에 돌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운한 날도 있었고 화가 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떠나서 며칠씩 떨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싸워도 대화가 잘 안 되어도 그날 밤에는 같은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와서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관계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시간이 쌓여서 관계가 깊어졌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큰 이벤트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머무는 것으로, 함께하는 것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같아요. 큰 은혜의 체험 한 번이 우리를 평생 붙들어줄 수는 없어요. 말씀, 기도, 예배로 매일 주님께 나아가고 매일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머문 날이 하루하루 쌓여갈 때 우리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그 관계가 깊어질 때 생명이 흐르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 얼마나 머물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 안에 머무는 척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연륜이나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 기도, 예배로 매일 주님 안에 머무느냐가 중요합니다. 매일 머무르면 은혜와 생명이 흐르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모두 매일 주님 안에 머물러서 은혜와 열매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생명이 계속 흐르게 합시다. 6절은 조용하지만 매우 무거운 말씀이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주님은 불에 태우시기 전에 먼저 마름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서서히 마르게 되거든요. 수액이 끊어지고 잎이 시들고 결국은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도 똑같아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봉사를 해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 마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마르기 전에 돌아와라, 마르기 전에 다시 생명의 자리로 돌아와서 생명을 누리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름은 끝이 아닙니다. 연결이 회복되면 다시 생명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수액이 흐르듯이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다시 은혜가 흐릅니다.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기쁨이 회복되고 열매가 맺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떨어져 있었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시 연결되었느냐, 오늘 다시 주님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연결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때 뜨겁게 신앙생활 했지만 지금은 말라 있습니까? 한때 기도도 하고 말씀도 사모했지만 지금은 무덤덤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다시 주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한 환자가 건강이 많이 좋아졌대요. 몇 달 동안 치료받으며 의사의 지시를 잘 따라서 약도 잘 먹고 식단도 조절했어요. 그런데 몸이 좋아지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안일해진 거예요. 이제 괜찮겠지 하고 약도 끊어버리고 운동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에 다시 통증이 시작되었고 검사 결과는 처음보다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좋아졌을 때가 더 중요합니다. 그때 관리를 멈추면 다시 악화됩니다. 회복은 시작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붙는 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지속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교회에 나오는 게 시작이라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지속하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생명이 흘러 들어오고 그 생명으로 내 안이 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 주님 안에 머물러서 생명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어오게 합시다. 잠시라도 주님과 떨어질 생각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머물면서 이 생명을 놓치지 맙시다.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중단하지 맙시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0: 주님과 연결되어서 생명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 나오신 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한번 주님 만난 것으로 끝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더 깊은 생명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 다시 붙어 있읍시다. 그리고 말씀, 기도, 예배로 매일매일 주님께 머무는 삶을 선택합시다. 그래서 생명이 계속 흐르게 합시다. 여러분 모두 주님께 꼭 붙어 생명을 누리며 이 생명으로 열매 맺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제일교회 박동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제일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개 속에서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2: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3: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불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10,000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인숙입니다. 촉촉한 비와 함께 시작되는 7월 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엘리스터 팩의 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건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믿음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기에 서로를 외면한 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길만 걷고자 하는 신앙의 착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일상의 작은 친절, 희생, 섬김, 이해와 인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짜 예배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사람을 향한 섬김으로 흘러갈 때 비로소 온전한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런 사랑이 필요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닿아야 할 곳이 있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요. 그리고 내가 먼저 들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장맛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 또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또 말씀으로 찬양과 기도로 채워질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요. 사랑이 들한 7월 1일 수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할게요.